0: lam chi de da na le da za dang chen bie nyam de le dong hu da zhu ne che jian yu ze jie lam zu zu de jia lam guo song tang dang mei suo xia ru ju nyam zhi tuo zhi me la de jie qie ne jia lam ju de nin ze mei ba la nian sun guo xi qie yu cuo bie jia lam ji de ju na xu mei guo pu zong a dong kan ke su ran xun ba hu gong yu ji na zu cuo bie jia lam zha ma se jia lam ju de jian geng kuo liu le song jiong xi ji yu ji su ma shi yu cuo bie jia lam ji ba zu ta me de ta se mei guo ren ba zu su mei guo ren zhuo de 주르사마 메고네 법지 메고나 장르시 우주부시 조수 대응과다 괜히 장전 출고르티 추수 시계나 레드윈 사마 리줍시 기유 소비 자람 공사 다스 연합 공사 적재 소송 개인 경고와 저위 메고나 그 장르 신경지 괜히 로네나 로지 괜히 장전 신경지 랑고나 오르지유 조수 대응과지 부부타 조수 텐카 제도 약부 체제 롱텐 출고르티 조수 텐데 明早不是给预计送不适应明早你学红的看上你开银锁美国的同的逐步得了大家查你陪着江南美别路军就这个他长期你训练这个特征那是美国的江南局的拉量就在脱线级别横着当没得美别在当当行在为出没这个二线上说的内容编出了空别当结果我们送教授就应该了推销了当美别的呢
1: 错别江南多美国的协同特区云集美女女婿呢这边中国党这边平庄了平原下大洋秀的人生有七个亲戚培育了六个培育三个西边呢提人错别沙推送来各个的阿青肯给给木不拉他米龙人物没就结束米托忙被熊蓝塔江蓝大勇切除熊烟熊蓝塔江蓝念土 明明龙洞追我他车步他说家追蓝千天准备主要米他人均看西屯两年特别下面提过去生个学院木不拉儿恰用设备托见面西东出去生个月特殊气味卡了索隆管不有劲恰用罗科莫罗车子烈我我都对个月因的呀 사제딜 슝람타 장람냠토 샤동토뷰라 티웨갸 사제딜 슝람 더송치겐타 캬살 더십첼린치겐 장람 다경치겐치유비 진로체동국경업중업실류 다와둔베등주도 람준봉칭키 닌차 둔주퉁구나 초비슝람 아진컨급 파르토스유비 밀로둔주라 대지수 디가릉아신 초비슝람토기 서법토슈타 차긴신슈기 슝람 다경서치 체시인 람준비 지르바 리젠핑키 정무툰부 무블레 리쿠토 슝람 다경체네 로주게치 유비 초비슝람기 잠토 초비자람키 무블라 통부인신 쿠공티 겐구원네 원정춘임시 초별장람木布拉同步建国娃文正军旗초별장람旗가지치训练罗马长安旗拉苏龙关不约不提制度罗马看过提不提초별장람旗科目呢他是同步了最高他人最全部七个月级送不是卡萨地形看过提个查度进行切过切不他修辞等这七个月 我没用了过年住的车位人流困难顶过来没去年冬季落了钞票沙推过门年他是跑去江南中国做不他卡斯呢冷住把车别赶紧继续提验江南去这里我边我就一三对面罗马卡斯也没他没谁去试试点怎么领去沙推卡斯来着赶紧继续做我真去月 文正军旗，钞票将冷旗，过门年还是通报了罗马客观贴身儿，安全推过程序给拉在节约。他的冷旗儿，车步车内客车冷旗，我只怕松土，点不用就给人节约。天天安全，三台去拉在节内冷旗车载拖着单的，客观每天把七个月节送不是。木不拉内，拖着这里，顿住区别三儿。 米龙三位日务协约，比如，熊狼、李德树、永中我不谈了，去不谈，这娃儿终于不谈，将狼去任务彻底解约。记录起东古边，我就我批了，到我

0: 生活里的空都生徒不停地立清洁中国空战党五年的龙屋家塔救命阿科外电视秀气图车车许别龙梯五梯列车国际图中国空战党五年吧是科普提的土豆三比等于一空战的内场极度点别平常的朋友的那些生活里本地观众生活里拍摄生活里本地观众
1: 三九七胖子，三九六滚蛋滚穷，三九七面龙。他的契机三十不等于，群众龙城烟城脸孔，河北龙城。三个他都有些三九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
0: 美国普通铁道部初步将蓝科目同步铁样科目呢哈塞帕尔我们中国松月部铁道去冷地市北美国普通东北去就车古岩松月市美国普通铁道都准备谈论说陆基美容忙不停着月桂团抗议南西呢卡蓝铁准备谈通吗米早晚准备应不是
1: wana mi mebe xie xin tu pepzu mangbu tian zhe zhun gui tian kang yi nam xie na dang le lam di kor gang ki zhu rin zhang yu shou yi mi mi pepzu ngui le zhun tian ni kuo la tong biu sar tui qing bu xie xie jie jie bu tang mi zao wa la zin ba la tang do ci zo la zin jo qie gui kuo la tong biu ji lam ta ji li jik dong ya tang xie zhi xie ni yue bu tang qian yong sa bu mi xie tong ap jian yin xin bi ti ju tu mi ha jang yong yong xie jie lo ni dong jia mi ju mi ji lo ro kuo la tong bu zhun gui Mimi jin ni dabdi lagze ki damga xing mi bar tini ce so tang zhewe xue bie damga xing shi za jie zang gui pep zu le se bu mi xie dong jie jie jie ju qie zhu tang to jiao pep zu le se bu mi xie dong jie jie gu ju kuo ji lu mong o ri pep zu le se bu mi xie dong gu jie ngab ju nga ji gu lu pep zu le se bu mi xie dong chu jie dun ju tun sum yue ba so pep zu kang xin yin rong mi nam zhong xie nang ji wei ba xia ta shi te ge ka long nang sui long du ce tang xiong ki qie ge yang xin ki mi bu tang lo ri qian yong chui jie le gu ru huo ge she shi du xip ju le
0: 提个人从业基本的车干部是体育人，提样科目美国列出通报端站宣布，称自光启各地队按专业班图送中，其美国部塔联名运动旗三角大十三队车队三大结尾是各地队结果绝不谈空气，不做人用特样米西规制前呢，当面秘密不做送去索票了，列团把加塔我中个人用途当月解决钥匙，米早晚进班米送中车过了，推出大脚位开林团员也车过。 콜라톰보니 미미 법조소 카카괴부터 미국신식사주톱지신내무투 교태 미국망보된장아 골교투비에 갤린지기유
1: 로니슈링 소비자글람니 주부탕 무소진진치제 망토슈진치부탕 미국으로 골교기장부르향 댐병항 망토치부디 소비자글람샤동투비 니르경추시낭 통매투수주기미코로 자숨동규딩기치부탕 다자 니다라 주기 미고 차 주빈 동기 협시 미고로 코르규기 장벌 망도 침벌이 미미 법적히 각세 뉴버 대외 응원세 되도 침벌이 유크 망도 침벌이 뒤주 전정 통해 미고로 뒤도 도조세 토로 니디 침 협시 미양 통규 미비 토담 야보 체 토밤시나 태양 법적수 미미 체 토담 체계 미바 미라 대례도디 토담 대외 리부터 대외 십자 체괴바 전구 협시 칼람디 된자 시아주 토비로 니슈니 된방 약수식시 Sargwebe Lhasamangshi di gui tunbu Lumunguri Dada le gui ki Chujang Shichao Tang Nyamtu Tsuna Chiu Pabzusu Parsing Lirub Chibara Gyubadi Zobur Dedi Kolam Gyurwe Dikche Chunzin Chibbe Chukor ki Kachini Jeje ki Lolam Shibje Chelin Chibatang Gugu Chene Jaglam ki Lamdu Chidutang Numdab Ningba Zangsi Cheji Numtik Yangyang Gyaba Lhagba Chimbo Yegub Tadung Gugur Chijin Chotin Chinwa Tuchukdi 계제 쉐바 소 지기 없이 파르진 레주 피베니 메코르 메베 급수 레드윈베 디체레 십시르 소주 당 송종 뉴스제 제바르 세르신 로몽오리 다다리 귀키 소바 응아이 사고르시 미미 법주 숨토 레주 틴자 팅 촉치기 없이
0: 시차오이 뇽조 서명아 열두수 목치 위티 숙체외 셉지 나강토 교계여라 군대기 카와포요츠 장할 첨부여 원장 레가티 두기 민생겐지 양미 테니 안저정지 레가 인베 네바르토 야부두그 시사괴바 대다주도 콜라톰보 정시딘저 시기여바디 미미 법조 창마 테제기 체례 정시 투도도 27년에 직제라 다와숨르 산에 사토도 십시 텐제 제바타 록던 직제라 니르 다신 다시 텐시 리 제바탄 다릴 산에 사도토 십시 텐제 제바 록던 직제라 사고르 90 텐제 제바 제리 미미 법조 총제 타규급 머시티난키 통교메야 장람 하장댄싱 생워철도 댄링티니 칼람내된바망부 배준내총외 로디시지
1: 미미법주타기 타유키 나바균총 제토팜시나 대추 저모법주니 응원체 미미법주시시 폐제지 곰답등 뒤니 법주테레 균도조구촉신 제로 니동자미 주주로로 저모총대디니 표지 천딘 총대기 체수 중에 멍시 뒤구 균체 매발을 뒤구 창토 당유 대균도니 미망 공도 구루월에 종아디 타고르기 상당 총대시 망초 취직 하삼치 매고로 뒤지기 7주 그리고 니리신 체로 진주입시 제로 니동자매 뉴스장을 진드 종립의 체조직이 매고로 팅 제이 구제 직등 처모 법수수 대부로 조신 장람 대진 하산의 시중기 냠토 구디당와 규 로추구 예신 쿠세메르 내베 메고로 법수 대래 주버수의 양자 통화로 잡시 퇴티내송 메고로 종치바 통양 대낭 뒤미도베 조합에티 죽지 없이
0: 원체 쿠세메르 내베 콜라톤베 미미 법수 대 타자 사두 총대 총호타 치조 뒤두 제베 제타 살바시도 교류 미미 법수 그시라 미여법표 거시라 터도 모자르키 균도신식 총화디 점링장람키 서법토슈기 법주디 당라법주수 유고와 망부식 칭아 천딘빨갸 용규 이왕국부타 미미법주기 전종태표도 용계 유고외 샘난키 가토그 유착진시도 교류엽시 미미법주 체리타 튠병아 주규 제번에 미디에티 계좌 매발 리네 댄송 집에 발탄티네 미미타 미유왈키 더뷔 균도팔 로니 슈링 레와동케 람다 디투 체베 퍼조 테다케 안조 덴장아 치르게 투바 튕긴 조와타 강정 사도 타미게 산에 카와르케 파르다 산미제 바 통도 당와마세 벼기 뷰체 토에 피게라 균체 메바 순슈 양내예
1: 세나게 공도 센터바디니 고주투 칼람키 규림 시부로 미자와라 진바시 쾌베 당래 규투 미미 법조망 미니 자와라 진비 칼람미 제비티시
2: Sankyo karso sewe, thangse ki karko.
0: Yangta sechu dewe, gyanyang ki diku.
2: Mangzui tohne lingwe, mangsim ki pyocha.
0: Chowe nyumgyur mwenbe, gunse ki thora.
2: Tadaki ki, sanshi badini, pencho lungchin nyanchen lingku, pyoge lungchin ki, Sankyo chodui lingse, Sankyo gundui gunchung siwadishi.
0: 생글링게 단단 넘버 2센 심벨레젠 디니 편종롱진년 틸레공 벽외롱진게 선교권도 근종시에베 지지레천리 샴라링게네 모투 안절레젠 생교거수슈웅이 존네 치그 냠뇽타 비초 디부디니 치자 세보치
2: 선교권도 근종리진키 쥐든조의 치자난세
0: 고주토 미창매 드럽살배 벽에 뜸규 야부슈 투발 제구 시크배 조미지 년준슈이
3: 센조링게 드럽살배 벽토 지롱단도 도부타 미리 튠지 지초되니 미망디게 됨부지유 벽토 초아기싱 벽이 체토 베탑탄 벽을가 신치 괜찮으니 벽이 뜸규기 땜방와타 살좀 켄샤다 임바마세 티웨 원노메구베 벽이 뜸규 슈켄야지 미망부 벽이 뜸규 야부슈브니 지자레 튠부타 리제 살좀버 코네겐 치임베 운진치기규 튠토 디달 칼라인디 且以新规为登记学堂呢，那么样才敢再不来抢新名牌。我有个错来抢新人，沙托尔那家为每日开个门错给我那句呢，错啊！天上给我，天上去，几多钱不天呢？没新规学个登记节日，太阳登州去看别沙朗呢，确实参加了山东土别沙托尔南车麻辣牌汤。那么出国不呢？康萨尔肯定推来台湾牌。其实上不没问呢，常委有过两度职位牌。对抗特产呢，得对抗上牌子。经常常买错儿，我为人心气更多穷啊抵达呢，配配给他，也退穷为孙娘退为村村媳妇。尽管说，各多年来，地界点别错几个穷为牌起，穷过乐不起，我也是够牛啊他。想得出，沙土停肉建筑砖起，也错给不得别难板帮不起吧。吃不错，退肉三百二千五，点汤昂苍龙羊心月，即当错为吹给几多点别贫穷的大嘞，退肉三百米心归位配给等觉主月。
0: 电送他你给别我你配给等觉给米心归学给让当言行，别特把场面给我做了点点三退六三百模特总心月。西林图西出别列这边重新他做个图列了车型预警况且列列他西出的街站米板立即批呢忙着给新街坛刚才车库日故界给那天他去车型预坦站送给周边康将给坦站电波送行预警况且日龙金图自我他电送了点呢再去给个给三家板木康站了呀送用给给这特送给汤面深度两连单行预票价列段别朋友特人都下年沙多尔用的这些什么立即比我他女秀预购肉肉切的坦赞皮给给并这两年了然地七星月列日卡给你嘴巴居面别碰亚尊他我住亚尊去沙土健康了松用他吞列皮给了吞金球啊今早吃东忙别地界点别错位起别心月地大你南色有位恰具乐不起迷容人大电送他嘎借别尊起把你苍面用作特别迷信鬼位登具下大日
3: 退肉三百配给登具也不许问你迷苍面坚持于了迷苍面谢错不赢其实那么可比起退肉三百呢配给登具学班刚做你超贵他吃这钱没贵军电器错安养猪场，人也给养完土林，通退新都归不进仓库里。品种三百巧用的文板级别，吃透女丁心里。俺村品种皮革的活动出为种植他，每日囤积起最新什么？健康历史周围那么什么节？人贵俺血贵不嘛些？囤为他每囤别巧龙去当猪提大了，人贵俺干不给的，人也给养完为了点呢，巧龙去到我手里他。不是我妈的呢，你催我别忘。我有谈催我了的呢，你催我妈热衷接球过。康教授推动给你，迷茫给吃不起他，推热给帮不吃不起。怎么领去别我细节隐形？俺村连那舅妈洗错不他，几度点别错儿接着切脱。他三他我住，该新建了的呢，人贵俺登给学不他，让东俺可别切的。推热三百中规品种给登给也不行呢，没体位忙位囤积他就出西边西屯几度间点别基础人路停车间起品种三百通途把切过。
0: 三周年节，空浪阿那村三周不停的过节图，米仓面投入三百，票价等于也不少，突破千个，辛苦的嘞。
1: 昨年全国评委当他的起事情，关注三周的先生龙青一点不，他的切记三心不停的，平常龙青年轻脸孔，票价龙青级，三周的关注观众级别来进行。
3: 现在林杰想了那么催没退呢老个窗客从面中吃过的亏气当做用了点呢就亏不菜头为批给了你吃前面过去趁总过去图中来给据孙秀批他给人铺两土别即亏不行谁能优秀
0: 杨国如康中三天杂谈我听你的用呢努力去谈去几个人心意老个窗客从面中吃过窗的吃过的亏图有个抓不出我当年高位总当求生意。进入年度一年里，到我出版专栏九九七个促进超过调高党级级指标，创新台阶级特殊团队顶十七不谈，团队台阶谈健康对面了参拜。预算识别最强年点，策划九九阶级及浪尖谈判名单，党组强烈制度七不谈，九九规训所七不，孟秋明制度七不建立点呢。苏军专栏批阶级全面女秀有够三点，党组强烈制度话给专栏。 ཁྱི་ཡོ་ཅེ་ཕེ་གེ་གེ་དོ་ལམ་སར་བར་གུ་ནེ་ཙ་དང་ཐོ་ཀེ་ཏོབ་ཀེ་བྱན་པ་ཝ་ཐན་ཏོ་པར་གུ་ཅེ་ཕེ་གེ་གེ་ཐུམ་ཅེ་ཉམ་ཅེ་ཐུབ་བར་ཆེ་ཡེ་ཆེ་བུ་དེ་གུ་ནེ་བེ་ཅན་ཁེ་ཏོ་ལེ་ཡང་བེ་དེ་གུ་ཤི་ཡེ་མ་ཐན་ཏོ་ལེ་ནེ་སན་ཡེ་ཐེ་གེ་མང་ཅོ་ཚོ་ནེ་ཅེ་བ་ཐན་ཕེ་གེ་དོང་བེ་ག་དིན་ཐན་ལེ་ 年最女秀也出席团员美的壮烈表现特别披肩主角村子侧进岁月啦壮烈不把秋秋天困得来样光景岁月忙着也披肩用日前把珍珠了跟着月只顾地区当季节这边有句切切新年披肩也干年是突破谈当中用日前切切新年有句了南村美容院完成投票，九州集团面推出第五届五零年参加的昆明玉米初中专业业装备清仓仓买具体，忙着给三家谈全国业业案独立切不谈切记，按计说能就谈二日西子所壮烈批的业务团收归途，多些谈六种切不具体，第五届团我谈送这些，结果第五届壮烈九州男人可叫出席十三岁不是，出席当中用谈团列谈业送土之外。曾经七夕节的昨晚，秋日马干南秀局七点七不谈，第二届马干边疆两列抗组吧。立队十年谈是军舰前点舰阶级停入壮烈日军七大，缺点动物界前年昨晚英九英特年崩之批业了，有叫军地当元帅。
3: 根据了官地单位举人呐，这个地区去通到派出所，党政组团练科技团组不谈，党员团练科技团多啊，忙操团练科技局初步瞧不见太用钱的，党机构准备你去谈，两面看你用，忙操学不见的批改的那么些七八千元。根据团去了官地点不动钱，这个地区去通到派出所，忙操给人民谈，让领导去前边再团谈用钱。就不立动没切不谈，真些去改革没动完，玉米草从千把切的，就立马赶囊就被来推了，苦林这边按官地单位，就最近通没推出，人从草从短期中短，你给出去的几期，人管按处理过程，其实松动出给过去过年马赶囊就不谈，你们来看去，这个可是切不句，所差处理，看你趁你短干米过去谈不生意。罗松镇俺们来看了人最近呢，永保国车七东段的鹅脚塘、松东段的船塘，七宝国车七东松个中年黑站过镇街吧，忙错了北牌国车西个九线黑站穿越，年度你三个轮轮九牌，俺们来看了腊月秋日过场，你去松东街塘出租日记什么的，就是最近通麦推进来店铺盘呢，即推给推来批给了蒙西店铺订阅。
0: 空了俺那村新出不停的六个重点村民中，政府地区界当中用了点点周区，表示他也批给了你这七百个给村中各局头，壮烈有句孙秀批，他也能不念多别，解决不了。
2: 推了三遍，短句也空着，点点查。
0: 再多点遍，偏向给朋友点了些。
2: 三九路滚对滚穷，三九七胖子。
0: 三九路滚对滚穷。三九七美容，
2: 他的业绩三十不低，全球龙城烟尘烈火，海外龙城气。三九桥段理财，三九路本对观众写的是。
0: 下面那么从某条件，能就创业地位拆家拆断设计的，当中用了点点拆家拆断拆下补贴套位批给了本地单位个集团总国巨头，当他填补进。电台宋永杰写亏不行，严重雄毅。
3: 新竹林间，因为罗先生能去创业，得为厂子厂端设计的当这边当足用了点呢，京东采购太用钱的，当去超市给来吃糖，赞助给来吃甜，厂子厂端恰恰批给了工地单位贵秀钱包给不糖，设计用给来算的钱呢，再挖什么糖，女秀有贵当足用糖，厂子厂端送这去，这他是不是小心麻辣走吧？那套面具的口味送差给店家给您切不谈，车东给您女伯切入动画，迷茫了想地修蛋连锁动画这个吹图，那么大别住，俺来拉帮我们切鱼。年度女三个罗年，年度女四处旅到松北牌，重启用素，人民吃亏七天，每天七顿干面，给就给些什么汤？差好生，这女学生给汤，成群结短杂的，重启用给那套面具贴给，牛肉汤，用亏送炸给，过苦光头不情愿。
0: 当这边赞助组用了兄弟见面，当运气跟着苦有他，当年别端两年做过马赛，他同当运气差杂，车主如果他天动差端，车主如果讲作业，差杂。 萨天顿堂松茶托丹小修列东所刚才连连所当院列这边托丹三顿堂开年老的米币让顿这些那么上不行对于人中女子堂推中团员一顿托崩卡铁腾进前六二位全部安排车型那您听着总统三用这边那组国队全部他插萨插顿设计的当这边人民车部插顿给连起天东门区天马南连大的列车列车你就这样的组织呢查好生闯东陪我谈着米顿就拉咱们一边天东车部接着崩卡做呢给国家查给国国给连两点钱余查平给牛尾推个皮那样子让那萝卜头那次穷尾推个皮那样子扛大扛一肉查查查顿设计给当这部呢通的牌松头密码忙做给厕所塔地摊给送钱给给孟德卡中点不洗热
3: 托他们来把钱撒腿忙错给苏提马不松吧这样能去重启地位查查查顿设计给当这部当足用它查查查顿列部念头去归它规矩接下接他用钱的当足用了的呢比起托他们村金塔老子撒对了滚地当月比起马拉人不是搞出吹土当月老子更新别那七年高二米进班顿土够进配给日记开进去足吃我超在超顿四次一四次足村去超用了开别能亏洗借天堂不切的比起托到马拉了超用的洗洗切不堂比起老天堂苦力米切索不是 A 年不是 B 了三季切月你都你三个楼请看看这座前年北侧村金塔提醒顶家天给给南京起洗洗听松就好咱切不给那天卡洗就洗洗先到穷娃仓吗举止那期切月西昌尼那天谢谢突续引行你都你三个楼超在超顿四次一我被切东改密就密记了洗洗切零切不提罗孔木雷亚车松就塔成穷给泡我塔切洗马轮切亚车松塔成穷啊盘恰不塔这给人塔洗就切零塔您够了是不是切零切切切用加切加十年国民区把团菜来我谈年数推动度团菜加切加十月结合确定的堂屋连内托洗洗的内衣走给人谈谈成日应该走您够说南昌卡瓦起不切催过南修班推穷准备托月
0: 忙做了相对来管续当他忙做瓦起甚至三不足吧那就从这地位查查查顿设计给当这部车并建塔查军给忙做给拆过塔刚刚新车日过节了命令忙了乔王外主部提团队图去玩切语也给车店地堂五连起贴地单位行情职位于先起车人恰样塔杂家东位来团里忙地忙边起乔王外席日查查查顿设计给提昨年列团拿旧年切团所中塔特别忙表提着巨人得别入东我借切的西站举国切的忙做破旧出旧且米贵不穷于明年牌没定出去成人恰样塔杂家当年西区给偏把忙了问这托板切语当运气就多年他离封了六种级别唐浪学习所了点点查查查顿设计给当运列级别第五所西林给特色唐部具体与南京起提着六所塔人民查细到啊车里一些提醒国内一些所给切过别我谈提高单车里若有车与途具体若有列团别也不是米心初二级别取得铁大连查查查顿设计给军体以及其在他忙做一路一层在透露七百马赛当他忙做玩送密给这三十铁位将军也不是国组织三百能就从业地位查查查顿设计给当总用三级军秀所七百谈当总用了点点崩卡了你这七百崩卡了点点两国军地当我借母体切的三路塔珍珠冷路两国人类学术界全忙给你们这三百三米七板十度当月不是
3: 新竹林间光了那么去新竹的地里能去传奇地位超杂超顿四次给当足用了地里超杂超顿恰恰必切头位批给了官地单位国企陈总国巨图当他吞不进地堂松用且习惯不地里
0: 新竹林间听地蓝天里面重年过年今年蓝图准新月别新竹官队官中新别列在南车之序别南顿恰杂新别今年准序新不应
4: 新的牛肝品种也让牛肝给牛品发展过了同居的年冬来点品种的年度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牛肝品种也让牛肝
2: 香港的品种起蓝顿七星菌呢蓝诺罗天密斯的他空间当个技术长呢地基同一时

0: 생계링게 공감사 단들행게 최생구 초부터니 평균농촌 연칭 리콘 폐계 농촌기 어체 저린리 천시 나원전이 럽차 침배 미시 인칭 이체스와티 균댕기 난근식시 도메 추체 최바치약이 이체타 룹기 이체 룹추 이체 롭튜 이체 라속바 이체 치충 망부탄구시 미소스 승원의 이체 카시의 경우 양적 마시 급식라 이체기 가차니 미시기 롭튜기 뉴바 제도 치약이 체실 지위부타 타나 미시기 장체토 유미가 미티 롭튜 양류타 롭튜 멍뇽 짐뇽 유미라 더유시 이야 이체기 가차니 미시기 진탄라 체외집에 체시직부터 마시라 미시기 닝도 미발큐르의 교긴 티외가 인식 마시 제자 디링의 양가 딩용안츠 오체 조린남 피명외 테스 장수 루진 심캄 루지 경구와 개크진비 김찬 롭스 주치기켄 겐부천라타 콩키 딩용기 루추 테스 총키 청관취 루충주베 겐부준라 댄지시제 이체탕 지예기 능취태 졸린시규인
1: 무엘이야 갤라코나니게 샘볼행겔이야 저니 모주시나로나
2: 생겔행게타 아니 조경부 개원졸라네체 엔행겔이야 침슈유 아니 장소롭진기 승판기게 겐부준이
1: 레세
3: 신조링게 공함상 아니 부준이 아니 단들 롭춘 주변 나로 비위기 연시유
1: 레세 아니 엔저샤 당란스 미미세 나로 이제 먼고스 땅고 발가나 상로 도스규제 용브리 발
2: 젤라
1: 다 이제 당야가 나와데 리드 아니 예수로한데 다 이제 디다 좋아치에 매베 미친비 내레 다 한다 크루디 칼로 그래 쇼케소 스티제 소소레다 남자다 심제다 안제기 노스베 대차제디 동안 디즈디나
2: 시샤 지수에다 지단체는 더 초분의 고주도와 중첩 익제스니 고주네 지젠디네마 문짐체 노초체 돈짐체로와 근데스 더 어디 그래나로 한다 저원준라 손나 신체 디다 저와 제면에 랭암자기 도동 까찬데 주다 겨겨 튼주 왔음 진짜
1: 튼주 왔음 야 튼은 근데스 다유나삼
3: 지상 좋아스 메네야 니고기 빈치기 야 부구스르엔젤레 이 이제 근데 다르지 유나삼 가장의 체스데 도나십지
1: 쳐오도와 지상 아니 밤빈가 부군데 메비네레 아니 디바스데다 레고나로 부르지레 근데 임비네다 이제 리스도 네 오스 총송에서 가지 야오스 총구지 응과서 가지 다 한다디 겐집시부 칠이야 기내법지를 리제 미강으로 심제다 남자치야 딘제 내법시 동안
2: 시시야 드린 레첸디 규제 먼저 수야데레다 타라이 이 단디 익제디 담베지리야 죽제디 통유야 되고도 아니 이규나 침베시고 죽제 약 요리로와 가장 토부다니 유불라 야 마베다니 유 딘제 유두선 봐 드린 레첸디 나로네 아니 먼저 딘제 승비 나래토네 차샤스네레 아 레첸디 규제 아니 죽제 토부다니스 공부시단다 아니야나 기규 마 가장 마부단베 부주츠 김다츠 공부시단다 딘제간에다 먼저 삼다 딱딱 때스 때는 야고 메조 삼산 고기
3: 시샤
2: 그래서는 단다 먼저 단다 부주는 충라 알아 게 부주는 충라 아 노스 차례 나냐 임체
1: 어지 발라
2: 아니 안에 인데 인자야 근데 아니 니 삼는 충고도 와
1: 지지
2: 레스틱스 슈토 놈네 야고 연봤음 비
1: 지지 인데 간 두고는 거 유자 갤라긴 아니겠다 레센티 규제 디르발은 안한지 김다 있네자 이자단 얘기 부디네자다 이제 야고 추네자 뭐 추네자다 수수 심캄라디 샤다라디

0: ディガンやだペンドシュンのスムジェ。ジェシェラのそう。だもみよんでチンジレディーズ。うんうん。ですた、うん、ティサンネズカレートネレカンエテクチェブラ。スムカンガレタダマデミヌマンゴヨルラタタで。ゆっくりディガネカンエチェブマンゴヨンドア。ジェシェ。んのマンゴナロリアディゲンギ。ガチャントブシブジルンシャスルジェキンザ、あ、マンゴジドシディレスジェハウスシェ。ドジュンゴシュドア。ああ。ディチュンザミショリスタンタンガテ。あのプデイナポミナカサガリアタギブチガチ。でなんで。やんディクドゥズマンガンズマンシェジェ。
1: 嗯，刚才买不等住，人家都做呀，甚至没退休些。是呀，人家老了，他的困难是没不会，这要不当钱呀？爹呀，没怕没生对生那家，搞不穷不是那家，没爹呀，就他们大的，对吧？有我钱那家也没呢，搞对人家的，那那家是吧？是，就大家讲，
0: 是，
1: 你没这些别聊些吧？
0: 是，不住住的老多那的，搞来几百，嗯嗯，
1: 没生，人家哪管你的生意？
2: 嗯嗯，是吧？明年嘛，是呗。嗯嗯，这是第二些，第三些。但是，现在，但是没穷呗，不过大，但。现在，什么些都穷嘛的。什么些不是没穷，咱，但第一怕是那，所以说，什么那个多啊，大家点点嘛，但那送过去是呗。
1: 是是。
2: 嗯，你我的属于当然是。你
3: 不，现在淘不打了，但是，既然买不当下，现在给多啊，买当钱，伢的，自己给伢不会，现在买不当脚的，什么那样，自己给自己，嗯，跑多大。
1: 手机一提是吧？他也说过，一直拖了，自己给高兴买不得，那这那次就我的多钱，多钱，我听这个是没着，生气。因为我他是说，你生病我那谈的，嗯，就往住了送那些，可能就不住了，真正那么的过年的送送啊，顶过年的生病，不过的这个家里可再给我了是吧？
2: 是是。
1: 但原来的给不了呀，谈的嗯，各场提上嗯，买不了就等于他身边拿着的，嗯，我那舍得拆不出去。
2: 是，
1: 你来搞来给我们，忙起来给我是吧？这不嘛，他们用过是吧？你先拿了我们呢，搞来给这仓库里这不通过这边生的，
2: 是
1: 嘛的是吧？嗯，听这个讲的呀，你不出忙过去，嗯，退休人过大，退休团队到我今年以内我是吧？看起老松些生的，别的你那最低生那下子也那么多年的用过的吧？
2: 是是是是。
1: 我第一次俺就要学学呢，啊，他嗯，搞成淘宝链不得住。
2: 嗯，
1: 买不了别不住了呀。嗯，他开始说嘞，难买是不嘞？
2: 嗯嗯，
1: 我顶这当别能做低自己谈的几种啊，用过一百四十多。
2: 嗯嗯嗯，
1: 嗯，现在要不当当不低。嗯嗯，嗯，开始个了呀，先把点做配对子把车里也用了，就是里面点做右边那往接下嘛那么些。
2: 往接嘛下接。
1: 嗯，顶这用过多啊？那你现在嗯，看见顶这送你多，不然就再买了呢，不然就搞来给不要买的生的。
2: 嗯，
1: 这送你多啊？
2: 你也是，
1: 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
0: 네 가족이 고야리스는 말랍잖아로 님직 교회대내래 캡산주와 나 두중 아버지 내 지도한 공부배에서는 축지나 전라주님 망고도 와
1: 지금
0: 뒤 지자 군조례 때문에 안주 샘수 담무 토내래다 약수수는 폭도마다 전화 수행이라 님직도 아무네 생기네 님직이래 지금네
2: 안주 미개 마차샤네 알레 다 이제 배제싱할 교다 야매 익제 직단 발레 갈레 카고 다라도아 아니 보고 준주려야 레나 로 초기 링네디 님은 지나로라 이규 토네 던두 좀 봐 안 로 초 속죠 제교기 링네디 시지디게 야마 슈부토르 렌게 구두 좀 봐 문에 가고 열어 봐 안 비지 문에 섬시 나니 김다이나 안 디게 페지 하고도 갑지
0: 보고 갈레 게도 예 토한고 거지 봐
1: 시지 다 로다르지기 더 등부게 발리도 좀 보다 개개 게스트 무슨 내 지자 환시 지자 초랑
0: 좀 와. 그래서 돼야. 좀 나냐 좀 나. 근데 심도 나냐 다 심도 교 나지 되는 게 중요하다.
1: 예.
0: 근데 이제 손자 오늘에다 공부 시간 뒤 털이야 아주 김다 예리야나 예연이 밤 뿐치 참로게 공부 개 참부 쉽지 시고 있음비. 규진 나로리아 아니 아 준비 뒤져 봐. 제부티. 다들 뭐 토마리 남사.
1: 지지 라타 친부 코레 규진 디나. 그걸 봐.
0: 응. 뭔디 단들한 이규 나로 양원 토요 말들에 딱 뒤져 걸 봐. 돼. 갈래게 왜 삼담배 퇴삼 진 진도 제부 간글로 뒤져 좀 굳이 나로리아. 지금 뭐 윤도 오늘 직전에 대린기 토르미나 자먼진 랍트 야고 츠비들 하가 동양 저와 요르슨 비.
1: 지지.
0: 지.
3: 생겔링게 단들링게 최신 신바티니 캐스 장수 루티 심캄 루티 겐코와 게크 림베 김차 루스 주티 기케 겐푸준라타 콘키 팅원기 루추 캐스 총키 청관취 루충주베 겐푸준라키 이체기 고라 졸링나웨 베게 롱친리체 워체 졸링시
1: 초아이우시디나세 김두게 춤숑가리아 젠지인데나야 딘제 닌통제치 안디나로리아 젠지탕레나니기 로춘주 봄지게 엔제승기 롭주온 야오유베 부구진문에 차샤나사 이제스니에디 엔 레가 야오스체 계신 비세리사
0: 소소
1: 답 계세 부디 롭주온 야오메비나 이제스르다 닌제마나 고베 주리사 뭐라고네 센다 레가디 계신 비유네가다 조아민도 성부리사 언제 동안다 Dele, ta samlun de kinye yorubu, zhibala.
0: Zhiri, karesna.
1: Gela anan su ta, di losu leri ki tindregi choji ne, di jik sibi ne kandiru dola.
0: Tanda zindrena lo le, tanda nganzu mandrim chi gorba. Zindrena lo le tindregi sha, ta nganzu di shubi sa gode ikze dangi nasa na. Ikze danga ya, nganzu gyarjun chi gasa labruwa. Bugu zindrena lo ge kimi, gela ikze daro chi sinye bugu nyung yori. Bugu mang chi chi, gela kuchi ikze matanda su.
1: 이제 당가 두두 군주 나와면 또 이제 계속 도착하는 부분이 온데 시기 이제 내가 뭐 망치지 롭존 데 지시한 대장 교단이나 대장 가면 매일 되는 공공구도와 아니 단다 수업 다 하라시 이제 당비나 아니 수수 되게 제부디 야구 유입선자 제부 동원자 수수 인단한테 튕겨 올라와 이제 교육이 안 가보채 가보교육 체라 단대 다 하라시 이제 야구 다음부터 배부고 지내 차시하소나 딘제도 이제 리리 담당 부디 때 쿰 주고도와
0: 이제 이 타르시 이 타르시 이치 매배소제 수수 뉴비 디제 매다 디 하루 아래선 맨날 디제 용비 눈도 삼자 닌제 응 딘제 용기 딘원 내리셔 다 하라시라 딘제 용기 통짐다 문짐 딘게 날에 다 하라리 가지 돈에 차시하소나 이
1: 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 야다是吧
0: 是是
1: 奇怪的点了一年了的
0: 是是是女不签马路了
1: 是是是
0: 我装女不签马路了俺们
2: 装切蛋的但东西特别难收呗
0: 是吧
2: 蒙西切是吧我蒙西切
0: 我这孙子这么新的干净呗
2: 是
1: 俺不客气等到地洞啊你慢点不冲浪子了不着住对你得买呗能算着不客气能给老兄要我要的呗是能要的俺这孙子新买的要的一年了一次来不没有年的
0: 이제 치두지 마 쌤부장 문제 이제 치 토니 뉴뉴르 도와 이제 지게 지게 나로 삼은 갔던 거를선 뭐 뜻디 너가 채순이야 감 마서리 나 루엘레스냐 가자 마산 빨라가 직 채순 그리산데 삼은데 거 이제 된 게 된 게 혼자야 디 뉴슈 슉 치다 주제 뭐였어 수수디 디 제도문도 와 가지고
2: 진짜
0: 뭐뭐 도체
1: 야고 용기 사제 텔레 독디 남자에게 김배 이제 야고 침을 도체
0: 변의 지진 그룹 중국 이끄 앙자 튼들에 나 김다지다 저와 중아 갤라스 근데 세바단 피기 갤랑 옛는 규문을 진전하는 앙 당군이 숨배나 데유스 다 들은 이제 야고 치 다음도 딱 보디 벳 가르치엠나스 근데 스 괜찮은 것도 와 예선 다리 빨아 함나가다 니라 갤나 추야 이제 다 슈캡셔 소유기라 뭔 진짜 뉴슈게 지난보야 강에 진짜 요리는 저 가장 주고 되게 양문에 보고야 가서래 저한테 진짜 경부 총샷스인데 다 장교라 특교라 장경아 뭐 자 유샷스인데 근데 선규 두개 오네 선규 뭐 와는 내가 된서 강 잼난고
1: 경부 전라 계속배 가면도 강글로 디시비스도 갈로 딱 군요에 배게지 강경이
0: 나와 나와 그래서 오늘 이제 딱 봐도 팀산로 세나로 저도 와
2: 도도낭주 엔제스도 다 엔제양주 넘게 이제 당라면도 봐 가스초 가스카 네 갸종치하게 제시 팀제 망고동아 안 팀제 다 대한 대차제 이제 공원수 이제 등도 좀 봐. 다 디 뒤에 토뉴 임배소지. 이게 토뉴 유배소지. 야 소소 제가 주도 좀 봐. 제시 디 제시 따야 망차제. 다 디 집이 임나 노비나 소소소 톡 톡자기야지 동아. 뭐 언제 능 주제제 야 이제 남규 에 디
0: 남규
2: 이제 야오야오 따도도 안 당분이 부다냐야. 뭐 소 이제 등도야. 마사니 이제 언제기
0: 개요를 봐.
2: 다시 또
0: 제지 봐.
1: 미스 가제 독도 직치스 뭐도 벼서지.
2: 제시 가스카네 다 다 김다인의 자야 김다게 라트 신다 론제 다디 디리다 디
1: 我们的人都是在这里。아니 야고 쉬어야지도 제시순데 제야 망차베스런지
2: 시상은
1: 겜부줄라 겜베스는신 당문에전 야고 시던시 아시아리들 딜럽차제 눈쇼차제
0: 다 야고마다는 베사스선데
1: 좋아
0: 진짜가 발람라 모습에도 유시한데
1: 진짜 좋아 단데 마르베 게진데스 로스 마르베 대상 가서래 부구장제 판매 동바
2: 시
1: 당문에 디게시티 대차부스도 들려양 모스 전엔제스 동안
0: 모미야스 차
1: 모미야
0: 옛날에 부이제 야고마단 파 발람라 디린데 제 그래 예윤기 조부 조문이 뭐 대들려야 그래 냐마부르지
2: 他过去可是过去也想不出事了是吧也得修经给所有的嘛对你嘛做不到呀你没对了国家也没给了是你们都差点多啊你们都差点多啊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差点多肯定
0: 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人我们这个 kambe so chen de nam ta su ji kan na de to kan de so ne de ti ka le ka bu su yin
1: sha na wo s chen da di bu gu chang je chang je di pa me ta do so de de ji di din je ne web cha ya di na lo liang an su gan ga lo ge do wa ma na sang lo ge da bu lo chen ya wo yu ne zha me ne zha yi ze ya wo deng gu yu ne zha deng gu me ne zha bu gu chang ma lo le da 다단 직촌 다야지 직부시 다야지 딘제 제 제투부 제고도와
2: 그
1: 삼륜나로 딩나디 여비는 안 계지 근 좀 주치네 민용 주리문에 집에부터
0: 네 진짜
1: 다치 뒤에서
0: 이규 가창게
1: 뭐 얘기 뭐 체내게 체
0: 응 딘이 줄로 김다니 줄로 공부시다 노버슨 그러봐
1: 지발아
0: 세고야지 엄마 그냥 부주 가자 하자 마부 이내래 그냥 부주 기센 땡땡 요리
2: 시
0: 지발아 기센 땡땡 요리 오늘 마 타살에 레라브 딥도 교부디 기센 지 말베 지발아 이규 딘제나 주입자네 기센 쉽지리 있음비
1: 지지지
0: 맞음 이 게임 딘제 이제단가 주둘래 오늘 진짜나 야 수주도 남자 여러
2: 시와
0: 안디 레라브르치 리성둘라 파마카치 양네 데 송고도와 다 이제 가차디 삼제 등 메스 부주 차로 나로리아 녜 부주게 응네 나 차윤디 저바 녜고 둘이야 추게가 용구리 암라 근데 도스 진짜나는 게라가 딱과 게 다니는데 레들랑아 부 가부 유스도 미킨다
2: 단지 평고 말했어 그래
0: 그래서는 Tenzuyo surande kunchuyo sangbuti sati mezichi kichu arisan
1: bi. Zee, zee.
0: Kachangdi gyundo zhumar bi.
2: Zee.
0: Nikyo sati toba leyan dili tsamji ugu lungda sandi. Jaga tohne yunchi sati duwa. Yunchi sati marri arba. Ndiya duwa yutakchu arba la.
2: Zee.
0: Kachangdi gune gyundo zhuri. Tiren lumchinde ya ikyo toba gyo tansi. Di shugui losum jili ya. Tunchim ikyo gangli ya. Degistan tuji bi. Zee. Zee. Zee.
2: Zee. Zee.
0: Zee. Zee. Zee. Zee. Zee. Zee. Zee. Zee. Zee. Zee. Zee. Zee. Zee.
2: 对别的国人如果心里也挺别说的这都是上主动这种啊其实那边那里可这做军体那里也得穷对梦西的月饼那样的大概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得
3: tandilenge tsui sen shimba tini. Lhasa jiangsu lupti simkam lupti genkuwa, geke rinbe kimca lupsu zupti gikin genpujun la ta, kongki tingwengi lupchu. Lhasa chongki chengguan qu lupchung jube genpujun la ki, yikce giko la jolin nangwe, peke lungchin lecen ngoche jolin ri.
0: 阿江江，现在要去六中，能够六中也会有去。现在要当年不错呀，明俺去搞不起，对不啦？对，一定的，是啦。那现在嘞，现在这季节，你那旁边不都做？你头天那送，打打暑假没被米吃了呗？没事吧？听这节嘛嘞，他那个做六九那这样那制作那路，怎么领导嘞？俺那通知大，俺那门禁，他那门禁没请过的。
2: 俺那制作了呀，前期想用的，是吧？别说忙过哟了，
0: 是吧？俺那熊小不，现在嘛，连叫差不多来点了吧？俺底下来一旦切切都是嘛，对不起，连那啥都切切，俺制作了片头呢，差不多断了。俺听这听上太阳过断，俺们那老些那老了呀，熊小不得来么？算得还是叫俺那老人听到也没特些的，对吧？ 他的普通话说么能行？听这个吃了哪里的？很少的，连那个断，是下，不断。
1: 三对，三六工作有了吧？嗯嗯，那叔叔隔壁吃我的真土气。
2: 是，像连年三对那年困难岁，让米瑞给开去点别的呀，点那路子。嗯嗯，米瑞的呀，随军人那呀，同样也是吃东啊。是的，我那点做工的，嗯，人都蛮吃不起些。我就顿顿吃不是吧？是是，是吧？他点那老了呀，不可能说叔叔们他别碰他，也准去约不得阿江江。嗯嗯，那你叔了，他们评价他刚给解决他，对呀，他。
1: 看路嘞，不过一趟车别开起嘛，现在车位顺着没开起，解决起来的嘞，开起不着多。
0: 是啥？嗯，看到个刚没送下去，但见了刚没吃几个，不过每次别得靠着出来请教。 요르바. 근데 얘 얘는 이제
1: 나제 지금 인도스년데 요르다로 침보 채널에 걔라 지게니만 아. 기진제 시제가 제 지금 인도스한테.
2: 근데 비자샤는 아예 겐부줄라기.
0: 어. 디저스 다니엘. 어,
1: 좋아. 진짜. 겐부줄라 겐바. 어, 겐부줄라 충에 니마기게.
2: 이제
1: 어, 거와 짐들이.
2: 근데 장수 루프진 것도 좀 하지.
0: 먼저 짐들이 옛날에 루프 약도
1: 줄이. 어. 그래서
2: 진짜 디디 좀 많이 겐부줄라 디 쿠란게 롭스견다다 양 진짜

0: སེ
1: སེ མི གི སེམ ཏ དེ སེན ཐམ
0: དུ ཆོ སུ གུ བེ གུ མ ཡི ཐ ན ཁེ གི སེན སིན བ དེ ནི ཕེན ཆོ ལུང ཆིན ཡིན ཆིན ལེ ཁོ ཕེ གེ ལུང ཆིན གི ངོ ཆེ ཇོ ལེ སི བེ ཆོ དུ ཇོ ལེ ལེ ཚེ ཞི
2: Tengi genpochun la nige di korsu nubruwa ta khara lukure pami ina ja, genla ina ja, ta bugu lopchun yao yu ina ja, yamiani yikze yao dengi yu ina ja, dengi me ina ja, deya ta jikchun da janyam ki indi egi namgyu shi tengu ki saati, kye chenpuri shi saati, riba?
3: Si.
2: Ta tuyongu tole ya, nze riba, anzu ta mi mangche nge samba ya, ta nze sengbi, mi mangche nze menzo bugu ya, ta nde ta ta jikchun rishi chewa sam, 지고사면마체 밤에 심지어 주요로 봐.
3: 제일라.
2: 그거 뭐라해? 비게 기부시라 유기 말 봐.
3: 제일라. 옛날 로시제로 봐. 이제 그때 좀 봐. 다가성비. 나주디나 레슨다. 간다 로시디. 간다 라기디냐 제도. 경교 제고 걸 봐. 이제 전 디글로야. 역시 주는 수수 라전나 로 컴바 당고 부드네. 수수 찰고 유비체. 로시디. 너 당고도 근데스 보아. 니부터 근데. 손부디네가 근데지나 시부디네가 오늘 개개가네. 너부터 퉁근 있어야지. 철시 진짐지 고유비체. 철시 유비다 매베 오늘 미즈게단 걸 참아라 봐.
2: 잡아.
3: 세상 너 당고대 가래서는 안에 수수 마가벨랍제나 레브리. 칠레 가부요 말이. 다 이내레 칠레디 이끄디 마는 잔로시 라게드르 말 봐. 세상 너부터 치면 나 등산 따라 봐. 칠레기 이규디게다 투주타블레 투주닥다다 런스는 다게 저거 봐. 나 가면 매자랑 디드 런야 럽촌 인짐지 쯩제 봐. 되게 쯩부 인짐지 최고 유체. 나 디 런베 디 버룰이야 투주 망고 여러분에 지나. 투주 던지 토나. 차르고 유나. 디 나노리 양주 내가 치야 망고 여러 달랍지 치면 안 내서나. 눈진다 다 톤팀 글랍지 된제 말 봐. 디 나노리 양네 그거 망고 째는 것도 와.
2: 봐 뒤주에 유치.
3: 뒤주에 유치.
2: 아니 잠만 저 장야 그 된제 진짜 된제 먹고 채.
3: 예 예. 된제 유치. 네가 너 소소 롭촌 채야 너비 유야 뒤주 약슈들 봐. 미진 나로네. 너비 유야들이. 너 직 잔도 유보다 직신도 유베 삼료 윤교 뒤주 되신 거지. 난 디선장 예선에 아니 단대 부주 코난 주 돈에 차셔서는 뒤주 등지 채는 소소 가벼 유야. 是吧? 근데 수수 진짜 포목하지 야미 샤르게 왔는데 가지고 동아.
2: 근데 친아 장가친이야.
3: 아, 장가친이라. 지직 로지직도 더니 정근아 숨 정근아 되나 야고제차. 네 퇴소는야 신배간에 예수직 지기진이야. 신다간에 주. 근데 너 오늘 미담이 벌로 저와치야서 다가네 고츠로 라시체디. 나도 체면안에 주머래.
2: 그래서 돈 라키인데 몽구지 레야
4: 요제
2: 당야
4: 동안. 예, 비자잖아. 다 탄데 인지 림부 숨부다 시부. 탄데 디 그래 라프 치면에 당요 봐. 아야 라프 치면 튼튼 좀아야 인지 라게지 키제야. 더소소 랑가 사브치. 야 랑가 망치 담 담게 망어 봐.
2: 체게지 더 무슨 내서 소야 망스 참브 봐.
3: 퇴비스
2: 충브 봐.
3: 실레 라게게 마체 두둔 라게시 메디레. 라게 그제 망에네. 주만 수수 랑부 갸체요로 와.
4: 예, 다 대산 지소가는 라기게 그렇지네 라기도 이봐.
2: 뭐 동의야 들봐. 어, 라기티.
3: 그렇죠.
4: 어디나 쉽지 쉽지 신고 유스네야. 라기도 야면은 미응 디칭 말아.
3: 괜찮지 마. 제제.
4: 치사 아니 단다 디카레 롭친 디나로레 뒤주 다 님은 강교 제제 마데체 니 구제도 스마데체 다 뒤주 디게 덤지 제제 아니 배주 강나만 구치나
2: 응 그바
3: 야슈 다르바다 메지치
2: 구 아이키비체 무주 랍튼 아래 가브 메비체 칠레 데레가 가면 그 스타카 신제스 머머스 게제 무슈 체르바
3: 부주
2: 다 한다 리베 쇼리 다 리베 쇼르 아직 자 아삼 제지 그바 진짜 다다 제직 부시 제제 알레 장 제르바
3: 카지 인데르도 나프다 인데 나프 체미나 강부 주차선스 주와 강부 게차선스 아니 땅아 헬레 인스지 혹시 제 대제 아니 대제 로직 대 로니비네 직 차가 두드 좀 봐 아니 뭐니 해서
2: 치 어 대지
3: 미즈 부신다 강 직 차대도 소소 뭐니 해라 심슈 배차 어 로송분에 배 촐라다
2: 지바
3: 근데 봐 오늘 로시부터 근데 스퀘어나 삼 로시베나레도 이 이제 홀다 마다 못 두는데 저것도 홀다 보고 유치

0: ཁྱི ཕྱད མ རེད ཚན ཁ ཁ ཤེད ཇོར བ དེ གི ཨང གི དེ གི མོ ཆུང བྱེད ཤི ཤི ཨ ནི ལེ མ ཁ ད དུ དུ རེད དེ ཆེ ན ཤི ཤི ཇོ ང ལེ ཇེ ཐང པོ དེ ཇི ཤེ བ ཡིག ཚེ དེ ལ ཡོན དོ ཧ མ རེད ཨ ནི མོ མ གེ ཡ དེ མི ཤི ཤན ད དེ ཡོ མ རེད རེད ད ཁ ཤི དེ ཇུང ཡུང གུ མ དུ གུ ཅི གེ ཡུང དུ ལེ གུ ན ལེ ནེ དེ ཁ ཤེ དོ གུ ཅི གེ ཡུང གུ མ དུ ཨ དུ ཁ ས ཡེན ཡུང གི ཐོ
1: 김다가시게래요. 지단에 전에 수술한 게 정수 때문에 내 돈이 안 줘 가부지 봐.
2: 예.
1: 세상에 정수 때문에 가부지 세상에서는 단다 달로도 체모 균이스 심나로 이지면지 정수 때문에야. 봐. 아니 디가래 수수수수 이든유 봐. 근데 그 그동안 이든유 네가 내 님도 제 맞잡지. 되게 또 맞다살에 심샤지. 얘네랑 대비가 지지. 기진에 야구도 선비가 마요제 가르치네 임바 나도 퇴소는 가르치니만 대신 퇴지 직 줘야 될 금세 가르니 봐서 진짜 좋았고 또 세선 알레란 마타살레 정수 템포 만나고도 어섬디 삼삼 코르바
2: 지지
1: 심신 왔다 라브지나 린 겐라게 단도 톤좀 다 아문 좀 넣으신 겐라 요 말다 라브지나
2: 지지
1: 좋아야
2: 전전이마 지도스 년내에서 좋았다 야
1: 이만이만 언제 팀도에 라브지 나도 팀에 나온 줄 알고 힘들어
2: 지지
1: 지지 막 그래 진짜 진짜 제 통하면 또 먼저 그래서
2: 급급자스 투베 미쇼 간주 선전도 오스리 간주 제국 생각하디
1: 좋아
2: 간라 롭스 통해 요리 진짜
1: 차요 요리 좋아 먼저 김우기 다 진짜 제 통하면 미쇼 먼저 또 먼저다 통짐고도 간라 고나 주반 진짜 진짜게 또 투고는 말해 먼저
2: 화도 안 해 광다부터 투고 좋아
1: 응 화도 안 다고 견님 매서 차 먼저 주지 좋아 탄데 탄데 부초래 다가라 능춘 윤구지 좋아 다 통짐다 룸 진급이야. 다 괜찮아 뭐 중에 닌다를 시고자 있는 거 봐.
2: 응.
1: 두고 집은 있는 거 참지 두고도 경치 돈에 넣는 거 봐. 달로도 채무를 해도 좀 봐. 다 먼저 괜찮아 내 좋아. 오늘 대장 주는 용고 말이. 세상은 저 다 경정 거인 봐. 차샤선 세바 망지 괜나 이제 친구인 날 봐. 괜나 친구인 나야 돈다 망고 요리 대상만의 친구. 세주 돈의 친구. 봐. 저거 처음에 간에 간에 체들이 안 주는 오늘 남든 인지 민지 난 거. 근데 지내는 안 저기 저 냠냠 요 봐.
2: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무슨 민 몽구치 매배라. 디 투교기 익제스탈 슈뉴요 마지.
1: 제가
2: 다시 긴나 속에 긴배어.
1: 제제.
2: 아니 이내래 땅에 렌제 돈유이 봐. 투교 익제단 유면에래. 코난 주민 미실은 부디 두스체 다 튀티네서 응 통대가 첸제 말도가 코난 주민이야 샤다다지 첼레 잠만 좀 나니도와
1: 시 제라
2: 아니 도교 주고 말이 배차산 단다다 강 상매야 도구 교치하기 룹촌 퇴제 게나라자 줘야 이제 주봐 이 야우스마다 제 게나라자 당고 삼네 부 계시 취매비는 대례는 참 잘지 개 말도 양 게나라자 무친에 샤다다지 라자자 만주 좀 예쁘죠
1: 제도와 제시 딘제 간리야 ane ngam zu labzhaa tohne cha xa xa xa ne zui tinze ta ngun se tuyabu zhidu gwa ka ji ta nub chun ne ane gyan na labzhaa qin yuwa maa dili shuwa tunzhim yi zi ta anje kunzu labzhaa qin na lewe dinze lewe maa zi nima gyan na mutsu nye dian zinze na lo ne kuna le xebe dinze
2: chungbu
1: duwa ane kumbu bedi mutu ta mutu bezun lume cheche ane dribu tuyngyo rwa dian su samu lo ane 배는 아주
2: 김치게 이단만 채채 봐. 또 주고 말다 김달인 게 참매.
1: 소 김다 이단 채고 진짜 봐. 김다 이단 채는 부처서 지기 때 계속 봐.
2: 아주 들려져
1: 딱 봐. 나 또 쉬면 줘 삼지. 얘는 아주 미리나로 고셔 김뒤춘빌라 차샤선 코랑다 다자 지부유베 아 디도가 고셔 저홀라 쉬어지. 코랑톤에 차샤선 이교 그 뜨이네 룽고 말씀도 와 이교 망고 떠뉴 유치 안치에 룽고 요 말스 다 이네레 쿠란 탐데에 그랬으나 점블링 토리아 천년자 하장 친구 유베 다 아니 개왕든지 차도 와 그랬으나 이교 가바 나네레 말륜네레 이네 쿠란게 가르 참셔 오 말스나 배준 휘미 베티브 다 카마 제비제 미소고로 베티브 다 카마 제지 베티브 다 베티 초부치제 유제 탐데 그랬으나 개가 숨줄 하지 개리인데 킹고르스 뭐.
2: 맞잖아.
1: 안 최선한데 저 코난 주스인데 최샤선 이단 치고 말아.
2: 저봐 저봐.
1: 수수선 능충 치고 말아. 네 뉴비티 디간 되면 토네래 봐. 신배 토네. 네 럽존 체제 못 뒤배 준 체제.
2: 선배 랑가지 나래 최삼제.
1: 이제 봐. 최상에서는 이단 치 고야 제임도 승비.
0: 배차샤는 탄다 어디 표정 럽드 치면 로빈 지목엔 라고 시리라게 코나게 송야로 코란기 범디 투쟁기 랍트 튼튼 잡아 디나 다 투쟁기 이제 뭐 슈브체 라트 마 템비 송도아 니 코란스는 다 보고 소용 차디 조 다 이제 마 템체 보고 공산 시술에 단제 다 치료를 가서 갈라 남규네 랍다 튼튼 잡아네 공고 망고 시우유 송도아
1: 코란게 야 디지 응줄라 페지 니 아유 디지 니주 니만 랍트 체메나로야 지리
0: 我可能是吧，像给我老爹，俺嘞，给俺姑娘给俺婆婆那么久老师给你做嘛，俺这是给我有送的，俺你老爹住的来接单，俺这是光顾忙，光顾学习吧，爹有送的哇，俺你哦，弟弟怎么，给俺老师来接单呀的，但俺嘴边老说别困难嘴嘞，不会轻松老师的跟这是给我有呢，不过老师跟这是给我有呢，不过老师用的这，给俺给不会讲这要我听这跟这一呢，给这听那对什么，可能给俺都送的，别的光顾学习吧，爹有，给俺嘴不光顾忙子学习送的，哦，对嘞，可能给嘞，都都真给一届的，单么就接老师的嘛，天哪接，哪都是俺种姐姐，俺你老师期末都是最送的。
3: 新年龙街，谈的龙街最先新不提呢。开始江苏路镇深坎路镇近库啊，各个人别勤查落实足迹期间，赶不准来谈。看起听闻的路处，开始长期城关区路穷区外赶不准来去。
4: 一切给过了卓林南外，别给农村里村我拆卓林时。据悉，今了三村拿草鱼，通年满布古样三亩虫。卓林的爹呢，罗杰基，卓林的托呢，段郎星。第二年，平江农村年轻力库，别给农村的我拆卓林时代，巧对卓林里村时。
0: 但这段不准了，你俩学表演。面面前呢，但得是要吧？是。你能吹的，别的得是立足点点子，旁点子，你这嘛吧？快突然突然不多啊！全场第一吧？嗯，突然身体吧？面前那老了呀，但面前说的平时超过是该要么的呗？面前那老了呀，给个用过的啦，胖过用过的吧？是吧？俺做他的老在店里头，也是那点生病，老穷对怎么胖不可见忙穷的嘞？俺那人家的牙齿的齿蛀牙的，生锈的就八头牙齿病的是的。俺那讲这的就到老在过路时里头怎么娘娘的讲这的就讲了呀，我那会儿没生个这不脱不脱。 那根据亚武员呢，安尼的来进，拉布达奇勒，也都看这些呢。嗯，他人力的开具，我们图不嘛些，俺制作的每日的片别，明天是七日。那样，你来到的根据，俺亚武员。

0: lomdi lobjong di ta jine yao khaje yu ne yang ji zo da mi ri le pen to ri sten kia mi du de cha cha na tan de da cha do da lo le du pe ju dan je ke lu ge ya da yang men se ri da mi ri zu mi so ne di ge ring ne yu chen ya di ge gun ju ge che si ma lem ge mi cha da ge che ge yin za na yang ji zo le pen ba pa sha Miri la yan ne zeng de deng duan.
1: Oh, 딘젤이야 근데 레 토남 시우든지 샤마남 챙을 해서 줄다 아니 소스 랑가디 파 무투네 파뷰 타고 제규 좋아 나 슈그데 중재 가르 중수네래 근데 소스 전교선자 동네 지구로 와
0: 지지 지지 난 중재게 미지기 메지 땡키 차디 단도 땡키지지 시에투마리
2: 좋아 좋아 좋아 아니 메시사디 가르소래 클라바도 보고 친지 로친지도 정원에 셈나 Simple chingi mang de yor ba. Mhm. Su su su su ya gre yi chi che. Hamna pingya ge le gap gyo che. Nam san yi dam ma che che. Nde ba.
1: Shi. Da zo wan di gu du ga chi zo da pam ma bin chi da chang me ang chu bu zu da. Han de lo chu dun chu ge chu gu di bu ru de ya. Han chu gap gyo. Mo ne ko gap gyo di le mi hak sam sa de mo ne gu du. Shi mi shi de ba ste ts da ran ka bu chu bu sla je 다가샤샤는 영향 걸어요 말아. 근데 가창 다른 게 가창 야고 뭐 좀 됐어. 폭도 퍼지 준 거 봐. 다 폭도도 다 마다로 나 신지 미지 쉬어리샤.
0: 다 소소 이제 야고 마단 배간라 미래 매 동에 나 두아 300간 되던도 타고 기빙야다 밤 듣고 난수 디간라 돈도 넘베 두스 십지 숨게 되나. 아니 단데 대산지 저도 알아야 진짜 신부 터차제 내줄라니 이제 저도 동안
2: 그러지 봐. 응. 네버 균도 뭐 침배 간리야. 밤다 보고 보루 이디지 열바다. 가서래.
1: 좋았어.
2: 좋아해 레오. 좋아야.
1: 응, 장장차. 아니 지단에 쟤는
2: 편춘이자 이단치.
0: 지.
2: 지게 봐.
0: 응. 네. 디 김달링게게레 넘구네 다 베디 보고 강르다. 이제 십지 디 만남체. 다 심난 심댄제 두스 부다님도 저와 디 주나 아니 나레 삼발레 부구레 초심
1: 띵그리
0: 띵기 원 한쪽이 괜찮은 거네 신나 주시샤 원
3: 생겔링게 단들링게 최신 심바티니 캐스 장수 루티 심캄 루티 겐코와 게크 림베 김차 롭스 주티기게 겐푸준라타 콘키 팅원기 루추 Test Chongki Chengguan Qu Lu Chung Jue Gen Pu Jun La Ki Yi Che Ge Guo La Zhuo Ling Nang Wei Pe Ge Long Chen Li Chen Wo Che Zhuo Ling Ji
4: Ji Fu Yi Tuo Ne Di Zhu Ling
5: Cuo A Yi Wu Ji Di Na Se
4: Sui Mi Ji Sen Zhe Di Sen Ta
5: Dun Qiu Su Gui Wei Gui Me Yi Pan De Ki Ji Sen Xin Bu Di Ni
2: 全球农村的这里空，偏见农村的我车着力的城市。俺们村里城里，他就只上里段，俺见不着来见不到，见不着来村里俺们是三百零几里，俺们人家属于云南，就是说呢。是的，俺这连接的属于云南，俺们这一个云南这样呢，俺们吃完咖喱就准备走了呀。
1: 김달링게게 능신체 조고요르바 가창지리야 네 디체 슈브체 규림디 가장 개침부스지 아니 메츠바뷰 타고지 중요하게 네 삼부칭에네다 단데 나슈용 튜네 파팅 서브치 멍시지 띵로 나체 어디 쉐이
0: 레스 괜찮아 괜찮아 충아 어 네 레전디 규제 롱친 듄기 이규

0: 탄더니 비친키 추즈 주바다다시
1: 니카르니 배정 룽치 년친 예궁 배게 룽치 이
2: 점종탕 룽친 대
3: 점종탕 룽친 대발
2: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머 수블리 마르 신토 미치 잉리 대 카르총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되모디 생캔 초보 행계추 녜왕 기베 스스뷰
2: 점종탕 룽친 대발
4: 점종탕 룽진 대발
5: 자스탄 덴베 센트럴 헨게 공캄상 팅디 리첸낭 중국 랍친기 좀바보 루신기 짬바탕 계산 주갈라기 뷰이도 규와라 도가치린 라기 쇼타난시 편조매마 비준칸네 비준낭외 중통착진 대부시차와 편오르기 표게 룽친기게 주당 튐바라 중지 원삼단자네 양둔 쇼규인베 세난유표 센트럴 헨게 中国 랍진기 좀바보 루신기 통매첸라 周树人 쇼와당 콩니 제로 책동 개개 개주 개지로르 지장 샤오싱두 구충싱 제로 책동 급기 숨추소 주로르 상하이 구시파시 년차기 파디엔 축주르 교회 구십 루신니 中国 팅립기 좀리 개젠다 삼로 개젠 사치 개젠 롭수 개젠 지제 개젠 익수 개젠 망주 틈진바 링네 사르베 랭귀기 존진 기체다 중국 팅립 좀리기 멍시 띵킨 조의 제식지 인증 공기 급티시기 중국 지수 경외율라 공부 습시토 사투 정신 댐베 권내 계급 친한기 링네 삼류 냥부 둘링기 냠케 튜무 민베 좀리 잠추 사좀 제발 띠네 콩라 튜럽 니슈베 에샤야 샤르메 링네 삽제 띵투 nga kong kya chi shu sung keng shi bie cheng nyan yang top yu bashi. Zhong tong de bu chen ba shi cha wa di ni lu xun ki jie lu chik tong gu bie ni shu zang a lo ru sa zung zhe ba tang. Di ni tang ba kang di zhe bie zi tong gu ki zem chung bu shi ti shi. Zhong te nang lu xun ki nga shi tu ki xun nu xin jian jun shing tang zi jun shi cha wa ni ki ge gu gun zin ki ching jia don ne rang mu nying ji 尊林切记书 我与初为干年级建别 他们教科技措施 学会成为国 10级 能有把提列 密给了经济多把巧合 基础及苦留等可持得没别国 三顿能有把事 下面的天界记 中国立金及中国部陆逊及战法堂 街上主干来及皮衣都救我 多个次人来及许大能行 平常面貌必准坑内 必准能为 中通常见 대부첸바 시차와 편놀기 표게 론칭기 개조당 둔바라 좀지군 참당 자네 양튼 휘바티 매차티센로나 네모란타 첸주 멘추기 니니기 대신베 튼다 초수치티 지게기 링네바타 링네베 잠주 노라 시차와타 초딜기 보문시 차와소 직제골 랭워마세 노라기 추심라 뚱아 제바인 나니 캄센기 캉슈 디낭네 랭웨 게차 티다 인종 탄다 튜니 메베 동담 두 교징 네 칸에 튜데 랑기 나와 규베 파토 숙이베 집업 머릅 시키 낙심다 뇌심 장네 나라 랜뒤 제심베 추나식 양양 개발 교루 모란키 네 게차 년신 고 댐섬 댐섬 제장 타라 쿠시미르 큐르 대외 네 개제양 칼리르 주조알 개제양 동베 인수티 제 모란양 캬 쿠시미르 중삼 대지 시규르 원디 준신 키라니 찬네 민민저와 식차도 마르탐 말라 창부시에로 개제티 네 골라 도와식 님바신 낙토미르스 원디 티무르 직부 짐티 장이기 삼차당 따와티 람서바식 되바다 초와 서버시 개튜니 내년 냠도 맹매도 맨조외 치도 인 시시 죽터라 내 샘타 용수제디 개서디 시에바인 테마체 계란기 샘제 지양 치매 끝발 뽀빠 침부 듄트 껴쳐 계란기 나라 장부 쉬었으나 시에쳐 리 미니 추추 인매외 내 장부 시에쳐 나 계란을 까보면 두 디케라 쳐나 된다 약부식 인생에 다네송 계란기 시엔라 삼로 동매 급에 내가 내쳐버리 내 저귀 침부식 중월 구경 쿠심불 대발레 현지양 마충 모랑기 동도 루프르도 텐도 빈부드불 줄라 대만이도 라르스엔 중심 믹송대 당장 친밀기 원단식 출 매외대 초시를 출발니 도금기 나루에 집어시기 참지 아마 최신바 당초 양아외양 내 믹송대 유역행돕기 반난라 대내 최월체 내 모란라 대내 뒤탑체와 중 딱다 쇼바 인베 적룬 규티 빈주 강도 성화인 빈주 강내 랑왕기 족부 시차외 뒤탑도 내 중통상마 꾀유바 통외 얌센시 기무르 순휴경 중장 개바 대부중 내 샘수 초월 대둥 람망부두 원디 단다 디달때나 지금인두상 내 유린 지와 마체배 오신식 유바 최두침바인 다팅 지나 팅마 니잠인 콘수의 캉배낭 초숲숲 두네양 내 주간도 자슈슈기 장달식겹추 채물 착발레 장외 캉배낭도 꿈꿈채내네 장알기 제치 내 남실레 눈배 툼지기 너수레 덥규기 수루알채 샘수 내 태둥 푸르알치베 쇼제지 메베 소알태둥 남가 망부두삼 양 개시 모란치나 지치 냠베 삼로식 루풀 콘네 테마니투 랑기랑라 렌더타 괴샤 제바인 빈주 강내 딱바르 외세리 초와 통투베 초남사바 듄초수 유바도 모란 빵을 침부 똑바 세징 장슈슈기 김산디니 샘다 추부 채송와 마세 시군기 남규르 지양 민두 나 테마니도 양무증레 쉐네 파나도 교와 대불규르 땡나 모신 상배 남카타 와나 토신 집에 리우 파도 강지다 대불아 바코르 지게외 두르 흉리 강 루리 큐베 좀라다 민낙베 채모 강달 모마시 내지뒤 제베 내법사바 뇌슬랩추 내니기 수탭체외 근카 비친기 근카디 신의 큐투잠충 태양 지버짜사기 라도 쇼르에 불라마 만신 규베 담네 제모지신 나주체 가외바 신니 소 쇼르 메메경 사도아도 젤로 자신바니 타르 치조외 튀기 응슈잠식시 랑왕기 촉부 시차외 좀지캉라 진이 숨치바디 련신의 조르초 네 격친구치 저희 거꾸진식 묘바인야 진이기 난도 구수니당 숨진기 쇼티니의 민도 용구지양 매배 동난래 닌지기 도금 용괴바티시 중시배 차와 진의 중시바 식제냐 군지니기 참들 삭바 딘저 창문민두배 나양 치료내 카코르 윤징 체내 대바인 망러 조진투 사수수 랩차두 문낙배 사수들 남균신 탐민토미를 망러 로바당 되샤기 곧 통마타 나루에 이판바식 중내 군덥경 대라친 달 랑기 캉배 망러 립두 조미깔 매배 벌슌 준바나 나는 매배 순난당 동난시기 강바용 수캡용 나 항상 훈토르신배 급대를 뼈뮤짬뮤 기쿤내 표주 디린 지준기 아파디르 용내 모란치수 시 모란기 개차 돌두부식시 된다 디양 루유레 대바식 임비에 내꼴라 지식이 개바당 총바라 낙토밀 송싱 해디 유잠류 모란 최송암 시 유잠네 계자 딘저 치직 치비인 최송 모란 모란기 가리시에송 계란 로아 용투 모란 최바 인시 쉐로 세로레 현지양 쉐마송 나 이치기 민두 왠디 강배낭 나나 메베 순난당 동난키킹 내 강서를 지준 제양 닝도 쇼르에 김치 가시엘레 지양 통마송 대단히 신도 타토르투 낭웨 미식 배구 미투바 라주 제바당수 모랑기 나라 친이자 샤민로 냠베 삼로식 루푸르투 콘네 제롱 지양 민도 차당 시비엔 배체소 뒤로 뿡여바당 대잠투 통제 주창식도 대니 내니기 초외 코체 차상지 단다 모랑기 나라 샤두베 딜레티네 초와 윤징점 깨로 세로와 인네 나니에 코르키 쭈르신베 나와식 중외 고래 낭도 출발인 웬디 내니에 코르니 메나시 마칸키 교쇼레 웬난식 최용화다 콘수 지벌 극한 롱신도 내셈바 현자수 교화당 뒤 쇠발가외 동해 기초네 타르투베 줄람식 림기 멤버 교반니 레시피 나친다 지게외 두르 로우와기 쇠든 차롱 메나 구지 티베 제모 부치 님바 잠메베 군데 여골라 주주 템베 셈바 중점 퇴라 법신 대월 교바 마세 우장 대회류 직 징읍 제바인 년에 뒤급수 독수체배 뒤남티 명을 찾느냐 남지 말륜잡네 용수 예월줄 문화 기초네 세리 강마 통신 대뒤 지준기 슬시에 퇴배 동양은라 당장 지미기 믹송기 나라 리구 제반능신 대두바 통 원디 전부 낭러 국투 지양 민두 내선바 지디기르줄 내 지치를 니마 카시엘라 먹국바라 디달 채워 춥춥기 모란라 덴담티 시에바히나 단다 모란기 신 유바니 제초 모란라 유바니 모란기 푼다 대부디 뛰니기 처두 대비 앞에 전슈다 차그룸레 정외 미신기 민예 더둥 동남기 쿠르진 제시 동남기 쿠르진 쿠르신 전슈다 민예기 추네 메치 시에바 계주디 진지 응항신 직부식이야. 대마제 람티 타니니 투르창메베 투르군식레지. 내 덴바티 지준라 마시나 딱다히. 내니 편추 근용휴베 내 남양 준담티 균장나 만직부지유. 게시 덴바니 라나메베 노초지기나 지준라 슬라 체외 동엔 디트 용두메 준담니 마시네 동나인베 죽타르 디자웨 쿠르친라 교니긴 지준라 딘바셰바이나 딩은 니니 냠두 지급당 총발 모란라 당자 지야 메바라 로타 추부 등규 자통이 지냐 원딩의 추두 디두 모란 로톱 치신 흉법 메바니 지통 유베 겐기시 나라 동나기 쿠르친 쿠르웨 로톱 메바 교르베 딘베 쿠르친티 모란라 유바인 모랑알라 가월 출바네숭 제뉴다 민예기 추네 메치시베 남카네 쿠르친디 쿠르교바 중화시 모란 순듭체와 네기라 쿠르틴지르 나란 다르마식 김베 땡경 젠다 젠경 젠기 똥대 메오타레 경표도 똥외바식 김바시 웬디 모랑기 통다 발숨도 초와 링점 깨톱규 저와 진신유 나란 기추 상람네 보교성 내티루 현당 멘저외 동나당 순난 키키 내디당 제와인 지준 내점나 유바당 총신 마타리양 총키르 난도 유바당 총배 탱의 캄센도 뒤뒤당 총발 남님은 식라 루유레 대배강 나 최도 용내냐 낙차당 친이 창말 알렌 지양 마충 탑세 우투키 왕키 여진 제타 체베 초부식라 개차지로 조규충 코니 네 어규 충두기 롭초하지 흉규 빠공 된배 비진도 로마 대바다 사제 강사를 주뉴 유바시 금바니레도 송와 인시치 고칸네 고순기 통중체주 갈레 침부 메바를 툭제 중라 고양 신중메 카메차벌 샤주 내니기 대신배 된다 창마 그 신기규 제 계란들 대 미초 내 고란 사제 현도 송내 최로 제규 낙제 제지 그 시규로 강도 조급하지 각보지 교야 가리 교육이 초보 지준 총송와 제기 현유규리 나 시내 계좌 양매 발주 뭐마 시탐 내 장화매 발 콜라치 하하 뭐마 려인 你参给文身堂，莫让参重组机构者。一年看着前年重把哈库马松，苏一新看到了重内重把者。俺扩当其他的卡七把马新把的人力给丢下独立，可准没写吧？俺新技术，他呢能力能行资金点点永久一把马者，今呢莫让给检修的，明年给出东南给扩建困难。每次西北南的周国三面有江，他呢没把球。莫让给两万太阳，俺这边顶不起。自从那边没有呢，西瓦球啊，点给吃不吃？热，那点呢都没吃。问题，看了周国三，就是他国呢东北党七万亿天价是，自从没把西瓦闽南给没端给，没拿出呢。내 이모다 리체 유체 박자 갸신바 통신 퇴바자 중 내 타도양 외부 살바 명매바다 루유레 대바 강식 중화라 리구 제신 유 웬디 니마 제시 팔할 때는 치외 킹자리 현지식 용시 웬체 당도나 나치라 조와 용투성 딱바르 무트매베 동남 기초도 되네 치외 킹자라 내 남시 목세 제도 주 지외 생자장 참을 낭달 야바다 렌지 친누 제발 교루 디더뷰 이밤다 제두 기참네 명매바다 루유레 대바 제와 살바 퇴기 중 남다 집집 티베 나주식라 니마양 진부 뚝뷰 춘에 얄파 투매징 커우 다장 내 뚝기 나루와당 중 급들을 곰자 셀라 미세 식당 우회류기 나자식 나람도 퇴배 믹치참 제바인 웬디 강배낭 똥랑랑시 양루풀도 심지 충충식 사도와도 콘로 제심바통 되니 검류당 실라마시와 류근 태두킹바식 십도 때바나 냉영양 당삼치아수 되니 라르 당구수 아생지 칠렙충 나 기추 상람네 보크튼 칸다당 코장기 라뮤 명예 대비 긴 코나 멤버 조니 아생기 제도인 웬디 강식도 조교사 추덥사바 망부 교배 내장 장기 듄 탁다나 추덥사바 식 교바 폐질 도하신 렌지 미기 통용화 당초 대외나 나랑 강들 로웨 콤바 당부 부탁 더동양 시마송 삼로망부 동와타 두루와 강마 제지 캄센 코난리에 날라 참배 되는 현 민두 디루 나르신기 강류다 예치 더동 까마니기 솜돈다 바만리지 웬디 티튜 날라 제와타 조난 지통 초와 제기 용수 담벌 제용 다니 요새 자존심 예월 균네 똥발두 디니 네 등의기 제용외 똥방 어마티인 순남 살바 더둥 양 강마두 나 더둥 순신 유배 담가식 네발 자규 두메 곰바 당부 치달 보교바 더둥 양 심마송 렌제리 순남 디니 주계 림무식당 총발 네 초수 개출 용신바 통킨두 nga guxin guxin nyewar lepa tungtu lupur tu mena ki longtu timne mena war kyur jinda zhawe cemu dinje ringwa la kirkyan tu yunrin deji su nga churu lamkane tongwe dechu ti semla korchung tida ki ngon la shokpu mita shokpu da zhuwa ta je su lu lenpa zhawe menga ri tunda ti tinje dip debu ta le labur sui yubi ngay tanda xine kwanzu jangbu yubi ha kusum. Tima ni tu zijun ki dechu kyang yangyar mikl korchum. Moran chikbu tongna ki kurchin kunne lamche kyamu te dingdu gyushi yujing. Ngay kor ki zenshu tang mingi ki longne laryang menang war kyur. Gubdir ngay kyang namshi shiba shik yuna jimarung nyam. Nyewa shiba ngayne yubi yina nga nyankam chubge jimgyu kyang zijun chwe war songne. Morang

年纪不样怕难看不起杨家买一个裤追蓝鸡婆婆婆婆写了金别期牛穷穷难求谈归年从

농촌 세지의 배경치 샘볼 행계 쇼부들이 농촌 기치람디규 탄달 행계는 세우수분의 전디니 변종 농촌 연출리 원기 표가 농촌 토구지 쇼배 냥풍년 태동리 전이 디랭키 리스님의 가축화의 발랑카디 시배 선조기 믹셀리 전디 댄주는 남부서 용수 유인배 행계 냥아출리 전 샘부탄 당능시 리체난 슈과 피교가 슈규마세 구명이나 방미지와 시배 송세디 기아지 농촌 키 생긴 초부탄 당능시 교인키 디부 유지리 전디 시시 유배 차종 행계 Number 4, Shabbat, some just you, Ha, Pinkas and Jojo, Bill, Mendes, you in.

别松阳金边蓝面厂，研究部门去一个年代我，年纪不小，前边你唱的，年别样的，吃了点点甜。

0: 我们俩之间，我是南京某条卷片单了，他的声波行为敏度了。
1: 那这个啦。

Minsurana.

마당 기기 바다 레와 동기 주장 그두 치다 체장 기세유 기세시 기도 기레와 당사베 예스템 난기 주와 메베 두슈르

Lo,

0: 타라지샤 핀조랑 시방자마 놈체 바살라 샤로나
1: 내가 나 거제는 내세
0: 너 주된 자고
1: 내세 오늘 계속 쉬는 게
0: 너 No,

0: love you.
1: Jesse,

忘记老公了，竟然给听这么多了。那你现在是把推荐的收益，那是你讲过。

0: Hello, Mr. Hamza.
1: Hello, Jaden Dula. Hamza, 70年代 청도인도.
0: 네, 선생 준다라. 탄세스메 소셰디밍 소야두웰.
1: 싱금부터 타고에 땅난데 제심.
0: 응, 다들 참샷스네 투투에 세로나.
1: 알레 장라 뜨디지 지긴 뜨투스르게메.
0: 네스네스. 나.
1: 맞아요.

0: 파나면캉
1: 저기
2: 레젠 디규네 군이 디디 탕탕 용왈며 탄다 기랑키 센시버디니 변종 롱친 옌친 리콩 벽에 롱친키 팔낭면강 시비 디탕 루지 리즈인

0: 참신 민배 가다 추준신 롱롱 대기 촉실이 교파 자라라
1: 단다키기 센신바디니 편정 롱친 인치 리콩 표게 롱친키 대탄 루지 태동 리친 파나 민카 십티제

Singing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죠 숨다다지
1: 변종 롱친 인티 리훈이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 냥다니 진수부
2: 변종 롱친 인티 리훈이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 냥다니 진수부
3: 생각하는 게 공감사 드리네 배능아 배세 니슈다 진도도 배세가 레스님마시
4: 텐디엘레 제나 슈규 난튼조니 롱은 니슈 칼람시베 무디 선교나 디리 밀루 니슈리 초비 장람 규키 겐캄 쿠루요라 송교 강례 토베 고슈구타
3: 선교로 지고 체제 표주의 남주지 폰주로 서브 시베나 디리 초비사도 손에 거구도 미도 망베 슈람당 장람 다교원세 주슈규
4: Pujungki Kongzhen Dangyun, Chengzhu Lhamu, Lo Juzhana, Dado Mazunwe, Xiawa Sichin Songde, Shirim Kongzhen Dangyun ki Tongme Semdun Yila Jangne, Rangyan Zengzhu Chebe Goro.
3: Pyo Rangyun Zhongji, Chasha Sardun Rindur Chimu, Chamdu Chongjer Do Nirwe Goro Soyi.
4: Xiamla Tingde Li Chengki, Nangtun Shibdanam Serona.
3: Melo Ni Xu Kong, Chobyo Jalam To Me Goro Shardong Tumne, Pyo Do Jalam Shardong Matube Lo Ju Yong Sun Juzhi Wadahan.
5: 张新女士年纪的人，美国的，钞票叫人们到哪里去吧呢？托新级别很是他，没得没别咋当，唐新张伟出没，我上级能够接，蓝牌点子叫，俺们有些让说的内容。对呀，啥都没这个不住嘴，结果可有三不罗送进行李级别这不一，行了，提高点三就是三罗呢。后面呢，钞票叫人，后面呢还是牌级准备我做什么他？
3: 对呀，美国票都买就空去，不做他们的。现在票都美国东西不行，今年当做是美国的战争当前部车就买进，没了你收钱呀，真难得了，就是我爹那穷娘买。钞票叫人爱做些不公司，看不了车队，也拉公司来说，好像名气。今年当初来，那我都没在几年，钞票叫人到美国的相当多个，做些天国的，做些天机油。
5: 接了你当局的老了，美国人不做，就是故意切记，什么嘛事？继续点下讲，俺为六十七月接送不是？美国的相当对不起问题，没了女婿呢？钞票交了，就对，健康考虑三不老，送进行李级别，没了女婿呢？钞票交了，就对，美国人不做。

0: 참아라 조지 셰르비 미시부터 괜히 지도에 던전 집에 럼로 라더는 니 부치데 사퇴 장충 뉴저런 조미지기 조주 때내 동도 주미 장남 뒤도 뒤는 뭐 자지신 대별에 대응 후다 주비 자지신 제자를 야부 총내 로주지 신도 되유 코르모네 엘하스 파티 장남 동부 로슈소 결국 니로 치부터 구슈 자교르다 메고라 좀보로 사교로 뒤지도 군대 당대 장남 뒤지 장금 회로라 송정 관리 제유 허메 자람냠스 레조 삼마다 폴람라세 코이 호장슈마 장데롱키 즈르니 삼바 이네안자 주도 닥존 신겐 삼바 이네아조 삼메 메존 헤메 제유 다즈 초비 자람디디 윤조나 군디 메도 지그 자람 소부시 이메 운네 바바 첨부 지금 도제 송부시 초비 자람 시베 사드윈 젠종 거드윈 젠네 시바다도 난시 장제 니슈 니인지라 베샤바다라 경험 허류라 송정 한이 제베 항정 사드의 당신 장외 저주 롱숨 제괴바 군제 미남도 심토바 총유 요거라 최 초별 자름지의 장중 젠종 빨랑네 나주지 매도 렌자라 도신유 요거와 류소지 배의 용진 추원도 윤정 운의 하장 제부도 대리 내 풍대 응조 톱소 나 제가 망본 전유유 중국 윤정 제슈 진도 중국와 시인배 운의 바바 침부 찍은 도우제 송마시유 요거와 류진 회의 나 표현의 영도의 첨부유 드림우스 레고 섬유랜 대수 내가 장수 윤정 하장 제부도 제송마시 레르당 라제 송도 저버티 제가 코리스 당도 동주로 내 여러 칸이 도비부터 체미신 다정 시분이 메다 장수 컴 시드윈님네 요에 탑 담바디 내려진도 좀 봐라 소비자람 변정 어떤 비정금 코리오 송정님도 리주 서지 도마티 나주미 고로 법조수 좀바다 자람 지도다 나글에다 자당 챔비 냠도 레드온 호다 좀네 최제뉴 세제람 조조데 자람 거송타 당면 소사로 주 냠지 더 침나더 제 제네 자람 지도 닌세메 봐라 닌순 고십 제유 소비 자람 지도주 나주미 고로 법조가도 한케 소랑 쉔바 호건 유지 나주 소비 자람 자마세 자람 지도 지금 코리오라 송정식이 유지 송무시 소비 자람 지 법조 타마데 타세 메고른 법조소 메고른 조데 주르사마 메고네 법지 메고나 장르 신고소 버시 조수 대응과다 괜히 장전 추고르티 추수 시계나 레든 사마 리줍시 기유 소비 자람 공사 타세 연합 공사 직접 소송 기구와 자위 메고나 그 장르 신경지 괜히 로네나 로지 괜히 장전 신경지 랑고나 오르기유 조수 대응과지 부타 조수 텐카 제도 약부 체제 롱텐 추고르티 조수 텐데 민자부시 기유제 송부시유 민원이 슈콩도 강정지 카인소 매고르기 동다 죽르들와 따라 차네 배도 장람 매별로 준주지보다 장진이 슌대제기 드린 나서 매고르디데 장람지도 라리안 주제 토신지배 흥르다 모두 매배자다 당신 자외 추모제 응아르신상 소르내유 변조로 공배당 지금 송정사 주님가라 투쇼로 당매버티니 소비 자람도 매고르 샤동 톱주인지 민원이 슈나 제베 중국당 제베 편종의 표의 차다 약수디
1: 성규 최고 친지 표규 름규기 표규 사업시베나 디린 초별사투 송내 거구디 아친 근격기 무불라타 미롱지오 머주제소 미도망부 슝람타 장람 나용치주 슈구인 슝람타 장람 냠토 미미롱동주오타 처부타 소자 주람 천된 준비 주아미타 정중캄 시튼 냠내 토비 샴라티 고르키 성교 쇼이 무글랄 차뇽 서법 토제미 시동 초기 성교 럭슈 치웨 카라 솔롱 권부 유지 차뇽 로코모로 최제 레워워도 되고유 옛날야 사제딜 슝람타 장람 냠토 샤동 토비라 티웨갸 사제딜 슝람 더송 치겐타 캬살 더십 체린 치겐 자람 다용 치겐 제유비 진로 체동 국경 업종 업실류 다와 둔베 등주도 람준 봉친키 닌차 둔주 퉁구나 초비 슝람 아진 큰급 파르토 수유비 밀로 둔주하 대지수 디가릉아시 초비 슝람 토기 서법 토슈타 차긴 신슈기 슝람 다용 서치 체시이 람준베 지르바 리젠핑키 成木吞布, mūpū lē lē kū.

0: 제주 옆시 미자와 진발 미 송경 체괴라 두주 달조외 켈린 튼뉴야 체괴 콜라 톰보니 름디 장베 름토이 게티 사공 데르 름디 니 십준체 캬서 슈르베 녀가 체로 두교 마세 지투 유링 녀경 체급 미규 원숨 세준 체외 젠롱 티외 체규리 원장 닌다 장람 토 겐게 메고르 지키 칼체 판투 총 칭게 메고르 니 체급 메고르 게 림바 민다 엄냐나 겐진키 고고 왕키 메고르 지 미미 법조소 카카괴부터 미국 신시샤 최톱지 신내 모투 규티 미국 망보 된장아 코르규 투베 개린지기유
1: 로니슈링 소베 자글람니 주베탕 무소 진진 치제 망토 슈진 침부터 미국 코르규기 장보리야 덴병랑 망토 침부디 소베 자글람 샤르톤 투베 니르경 추시 낭 통매 투수 주기 미국 자 숨동규 띵기 침부터 다자 니다르 투기 미국 자 줍딘 동기 협시 미국 코르규기 장보르 망토 침벌이 미미 법적 희가 在纽约铁卫公司铁道清白的，有块芒土清白的，土著群众土呢，美国土豆土角色，土路泥地清油皮，绵阳通州美白土豆米亚不切土板皮呢，天阳白族素米米菜，土豆切给美白米啦，提来到的土豆铁卫里不汤提为洗菜切桂白春桂油皮，卡兰的电价下周土白路泥须呢，电棒也休息些，三桂白哈萨蒙西的桂土白，鲁蒙乌里达达列桂起，区长西朝藤酿土。 从那条拍子数拍子内入七百来九百的，左部的的可能就为直接村镇七百出国的去卡钱的，接接起罗兰十七七零七百趟，姑姑钱的加兰起兰队七六趟，农得宁波张三七几，农体洋洋加吧，他国钱不结个，他同姑姑的钱钱，促进青瓦土著的，接着学不少几个游戏，拍子内入七百的，美国美币各处来团别直接的西皮的所聚趟送中，牛叔姐七百的三十星。
0: 龙门屋里大大的归去，说不安逸，三个人秘密合作，松土立柱听着，听出几个乐器。市场也酿造什么样啊？也对说，目前为地修车位，现在那江头有几月了？军队给开发朋友圈，长安全部有。文件两个天，住给民生天气讲明，天天安全人质两个人被，夜班头也不住过，是三个月白天的最多。 콜라톰볼城市电站是约不的，秘密合作参谋提着一个前来城市土豆土，一十七年，直接了大瓦苏日三年三套土，十七天日七不谈，六天直接了日日大新大新天新日七不谈，当日三年三套土，十七天日七不，六天直接了三个日古十天日七不节日，秘密合作从这他举个某些天南去通州面家，将他们下江电信听我操作。
1: 电力天呢，卡拉姆列顿把忙被别转来充为落地行事。秘密合作他给他与其那把军犬去突破不行呢？的确，车木保证呢，我们且秘密合作行事。别急急，空得等对呢，合作天嘞，军多做个操心。接着，你到下面居住楼了，车木充电的呢，别急天天充电去车速中呢，猛些的个军犬没办法透过仓库当月，铁军多呢，迷茫空多过了来充啊的。 他国的香港充电器，芒做直接发展起，美国直接去解决各国热力性切入侵入去。接着，你同下面女士这样的，今天中午被车究竟呢？美国停在国界极端沉默合作所铁布的交情，将他们提前和三零四兄弟念头规定当话句，落去过夜行，苦心的那边美国合作铁的，追不所谓。
0: 将这通马的差不是，推天内送美国的中七百通洋天洋对面都被错别的，就这游戏。目前库斯米那边可乐同步秘密合作的，大家三对充电充话台，其中这对七百，这台三百十度漂流。秘密合作个些了，蜜月不配，个些了，他同我这里去用到信息充话的，怎么能将他们去设备脱手的合作的？当了合作所有个话忙不行，请啊！ 前点八家用具以往过不谈，秘密合作的增长台配套用具如果为新南客卡托管与拆迁系统考虑也不是。秘密合作，千里谈团边安全局接不呢？米地铁、街站、面板、连连电送级别牌谈天呢？秘密谈米月瓦客得点运动牌，罗尼学生来玩东客南大地铁级别合作铁大客安装电站安七十九套牌团建计划谈，康庄沙都谈米街三年卡。
1: 玩去，拍到三米街把通道当我们塞，票价比这套还便宜了，军械买一把，顺手养两月。三六一，广东新出版的国剧图，卡拉姆去决定西部路，米早晚的准备去开别，当来剧图秘密不做忙，明年早晚的准备卡拉姆接不提示。
2: 三九，甘肃三位。 강세기 걸고
0: 양타 세주 대회 양양기 디고
2: 망수의 돈의 링웨 망심기 부자
0: 초회 염주를 면배 꿀세기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베디니 현조 롱친 예천 리고 최외 롱진기 三교 초대 리체 三교 군대 군중 시부디시
0: 생글링게 단단 넘버 최선 신별리전 디니 편중 롱팅 엔트리 레공 벽의 롱팅기 선교권도 근종 시비에 지지리 천리 샴라 링게 내 모투 안절리전 선교 거수 시공이 존의 체계 냠용타 비초 디부디니 티자 세보치
2: 선교권도 근종 리전기 决定 作为 티자 난세
0: 고주토 미창매 드럽살배 벽에 덤규 야부슈 투발 제구 시크베 조미지 년준슈이
3: 센조링게 드럽살배 벽토 지롱단도 도부타 미리 튠지 지초되니 미망디게 덴부제유 벽토 초아기신 벽이 체토 베텁탄 벽을가 신치켄 창문이 벽이 덤규기 덴바와타 살좀켄 샤다임바마세 티웨 원노메구베 벽이 덤규 슈켄야지 미망부 벽이 덤규 야부슈브니 지자리 튠부타 리제 살좀버 코네겐 치임베 운진치기규 튠토 디달 칼라인디 치 이심구웨 덤규 슈다니 남야 체켄 제불레 총어시민바 모유기 초아레 총어시인 사토르네 자웨 미리카기망 초경원의 주나 초아 치삼계와 대삼키 기도 침부테니 미심구 슈기 덤규 지리 태양 덤저기 행배 사람네 조시 참계러 샤동토베 사투람 체마라 파타 남초구분에 강사알 캔덴 퇴네 다루에파 최친 상부 매번에 장외 유구 냠토 제외파 대한 특차네 대대 강상 파르제 김창 창매 초월 모의릉 신기 근도 총화 디다니 페피게타 야르투 총외 순냠 퇴외 춘추시리 경군츠 거도뇨원의 디기 덴베 초아기규 총외 파르키 총규 러부치 원수 규뇨와타 슈누츠 사투 팅럽 젠주 준키 야르소게와 더뷰 남발 방부치바 치부초 퇴럽살베 니슌워 대탕앙 창롱용 신규 지당 초의 최기 지도 대비 퇴총 디다리 퇴럽살베 미심구의 표기 덤규 주유
0: 대송타 니게 비워니 표기 덤규기 미심규 슈기 랑당 인신 베터바 장미기 응유둡라 대네 사퇴 리우살바 모퇴 좀신유 시림토 시초베 레제베 총습타 조규토 레라 최신 유진 콩츠 레네토아 시초디 게자 미발 리기 퓨네 망조기 심제타 강에 체코 리구제기 네튼 탁추 최신유 탄잠 송겐 조베 강정기 탄잠 덴불 송신 유진 콩츠 리롱 킴토 제와타 덴송레 덴네 자지 계급기 사자 발목 강잠래야 송경기 계제 터송기 통면 섬드 락린 달신유 표결례 덴베 포유 터링 도 자네 사도를 용대 제심 섬을 리기 비워타 뉴쇼 유규 럭별 체대 탄산 피기기 뿅제 리니라 람디 치신유 레리카기의 주바 규매 배봉 야전타 월급 야전케 사퇴 깽캄라 송경타 퇴내 피기엘 퇴긴 주로와 김장 최동망배 디기 덴베 초외치 비해신유 디다니 남서요외 자주 러부치 미롱 닌달 댄송타 까제 배준 제바니 창매 용조르 토베 미심교외 뜸규샤다리
3: 퇴럽살배 표기 뜸규 약부슈브니 미창말긴 치유라 미창매 시초바인 최친 남한 켜비키 퇴럽살배 나 표기 뜸규 쉐발 강조네 철구이탄 철지 체미구 균댕키 초안염주탄 정리기 용왕 후링 통퇴 신도 괴바제 창문이 변종 살바 초용의 문발 체비 처텀 뉴디 시리 만체 변종 피계기 외동 초외 중재타 미리 튠지키 지심 섬모 겐캄 리스 조외 나바 섬모제 렁궁앙 쉐괴바마세 퇴외타 미튠베 초롱 기담주 대다르 렁궁앙 각부게디 정이기 용왕 외라디네 초롱 키 따와세와타 버진 워마디네 니춘외 비와 모유탄 퇴외르디네 니춘워만 자주제 치고 강조사 퇴덤규니 미망기 치부시타 퇴럽기 빵부 치부시 점링키 비오 시제 인신 만츠 레네 규말 시초부타 지도 덴베 초알 지제 체토 파삼타 무조 가신체르디네 렁궁앙 덤규 쉬부타 랑동앙 켜비 체디 퇴럽살베 중구 편종기 덤규 야부시네 미티웨 망웨 퇴지타 쥬르추 시베 시퇴 지도 제 덴베 지초 정로 팅럽 젠키 편종살바 통토바 치구
0: 센터링계 콩랑아나 최센 주부 디니고 주토 미창매 뒤를

0: 当他天不正，地谈松江区社区不行，严重受益。新竹林街，因为路线人能去闯开，地位长在长墩十七街当这边，当做供了地呢，金东桥沟太阳前的当去超市给来吃糖，珍珠给来吃甜，长在长墩吃下批给了工地单位归属全部给不糖，十七元给来算的钱呢，在我什么糖，女婿有贵当做供糖，长在长墩送这去，这他是不是小心麻辣做吧？
1: 那套面具了，可为送茶给店家给领钱不谈，车东给领女婆七十多万，迷茫了，想点修蛋，累死多万，借给车图，那么大别墅，俺来下个问把钱去。你到你三个罗呢？你到你四处溜达，我送别牌，闯开用所，人民车规前看，每天七东加米给就给些什么谈，茶好生，趁你去找给谈，成群给短暂的，闯开用给那套面具贴给，牛角糖，用亏送茶给，过苦光头不情愿。
0: 当这边赞助作用来训练今年当院去建筑科学塔当年别端两年做过马赛，特当当院去拆炸，拆住楼盘塔，拆动拆端拆住楼盘建筑业，拆炸拆端塔，送茶拖单小学列东少，刚在两年少当院来这边拖单三端塔，开年六单，每笔让端这边那么上不是多余。
2: 人群男子他推中团建一段途，崩卡铁，他们进前两个人全部安排车型，那您听着总途使用级别，你就考虑出门他，拆散拆断设计给当这边人民车部拆断给连接，天东门区天马南林大的，连接连锁，你说这样的制作前呢，差好生闯东陪我谈着，你端就拉咱们一边，天东车部接着崩卡做呢，给个给差给个个给您两点钱余。
1: 差评给永远退个皮那样子，让那老板头，那次穷为退个皮那样子，扛单扛一肉，拆炸拆断设计给当这部人通的牌松脱，密码忙做给厕所塔地摊跟送钱给给没得牌中，点不行人。托他们来把钱，啥推忙错给，昨天买不送吧？天啊，能去重开的为拆炸拆断设计给当这部当做用它，拆炸拆断两个念头去归它，估计这些节他用钱的，当做用了的呢，别菜。 托他们村金塘，老在三对楼工地当月，白菜麻辣人不是搞出吹土，当月老在跟前边那吃呢，高二没进班，短途过境，配角日记开进去做吃我，炒菜炒炖十七个，十七做春去，吃羊的开边，能亏十几天汤不吃的，白菜托他麻辣了，吃羊呢休息吃不汤，白菜辣天汤，可是米吃少，不是爱呢，不是比了三几钱月。 你到你三个楼，请看看这座前呢，白菜村金塘提醒店家团结给南京去休息，听松竹哈咱们吃不够。那天看十九世纪先到春晚，苍茫举着那棵签约。西昌呢，那天三线脱水运行。你到你三个楼，长在长墩十七街，我被七栋家米准备进了休息，才能吃不贴。落空没来，家吃松竹塘，成群给跑不塘。菜是马轮菜，家吃松塘，成群阿爬吃不塘。这给人们摊十九菜林塘。
0: 人够了，现在菜林切菜，菜农家吃干死呢，可没去吧？团菜来我谈，年少推到都团菜，家吃干死鱼。结果确定的谈，我来那套休息的那一，走给人谈谈，承认。人够走，人够说，南昌卡瓦去，白菜炒锅囊修板，培训种这套鱼。忙做了，想点来玩去，当他忙做玩去，甚至三不做吧。
2: 那就从业单位拆炸拆断设计给当这边拆半天塔，拆砖给忙做给拆过塔，刚按新车日过节了命呢，忙了吃完我就去提，团到托去玩去。第二个缺点，电台五连接，缺点单位申请周围，优先去承认拆烂塔，砸价单位来团呢，忙的忙边去吃完我休息。拆炸拆断设计给。
0: 铁昨年来团拿酒呢，七天所种塔特不拉忙表吃着，主任得得着东话借钱的，西藏举国吃的忙做破旧出旧，钱玫瑰不穷有，明年排每天初去承认拆烟摊，咱家当年，西区街偏北忙了，我们这托把钱有，当院去就托你他离婚了六九七百，唐浪学校少了点呢，拆炸拆断设计给当院来这边，第二个说西林街特色糖包月台，有南京去吃着六色糖人民拆西到啊，承认。 一些提醒，国内一些商业结果表达，推广单彻底让油吃鱼头，彻底让油来团变油水。 미심 초월 제배 지덕 대달에 차자 차도 서지기 끊기 이제 제재 다 망조 예루이 침제 토르치버 마세 당타 망조 월 숨미기 제삼식 대외 양준 엽시 보조서 사바르 능주 총결 대외 차자 차도 서지기 당중용 사지 군쇼 소 제바 타 당중용 라데네 봉카라 니티 제바 봉카라 데네 레고 군디 동와 제 모투 제디 삼루 타 전주 럼루 레고 링네 셰프슈제 초망기 냠제 삼바 삼미제발 습도 당이옵시
2: 센트럴링케 콘러 넘버 3 센트로디니 능추 청케 디웨 차자 차드윈 서세기 당주 교르디니 차자 차드윈 차샤 뷰체 토에 피게르 군디 당웨 고르키 친좀 고지토 당타 템포진 대당 송경체 시크브디지
0: 생글랭게 팅디 한디니메 총내 군이 기념람토 전신 예배 성줄 군도 군중 시베 레제나 체지 시베 낭든 차자 신베 제년 준수 선비
3: 新的女刚品种也让女刚给女兵拉长过了同桌的捏动来给品种的念头不再脱为偏见的不绝中国新的女刚品种也让女刚香港品种起蓝顿起心骨呢蓝多天密死的他空真当给技术长呢地基同意识

0: 탄다니 비징키 치즈쥐피 딱다지
1: 디카르니 헤정 룽치 년치 레궁 헤겐 룽치 이
0: 탄다니 윤투 셰치 레첸 편종 셰자 셰바 동규 투츠리
2: 편종 셰자 멜로동차 도마니웨 사투 징네 뒤지 주차
3: 편종 셰차 릭숑 캐왕 도미에 닝쉐레 총비 시르비 송주
2: 편종 셰자
4: 생각나 맞죠 공감사 nganaso pyeongjong sye de sibe gyuntu chedi le tsena sinje jongwa garu che nga ting de le tsen ki zumdi thang zo jong jikjo den zeno bi tering le tsena phodang poda la thotom thui jingmi simju khang ki simju bo shen ba do ji phun zo la ki phodang poda le lu ju do tu thang jingmi sung gyup chadap go ne ji di nang we zhe bo chi di shi yu
2: he gi xi li la gyung nang si 파낭지카디
3: 뷰이기 팅럽 캐왕키 리숑 송링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셰르시비 균두 시티리 센이
4: 생각나 보초 도지푼조라니 푸유 변종 호가 내도네 임부터 마치소 편정 롭친 직신 롭링 로규 생각키 로규 직비 응시 롭네타 신름 심죽로마 범람 버소키 롭네라 시야 베징 구공키 범럽 치자르 심죽미나타 중국 치다 부이 현지 척제미나타 정 링의 주기 링의 딱제 우연 생각키 우여 편정 롭친 소제 롭링 수준 수준 생각키 시름 심죽로미에 주비 롭여 편정 창의자 주 심죽 팅조키 초조 심버소키 고민 토비여 롱어 주다링 포장 보다리 중의 타 루규소기 심죽 차례를 쇼디 타바라 갸벼 이르 토네 리슝 심죽키 젠제 민용와 젠비나 유 타다 포장 보다라 토담 주의 중의 심죽 칸키 심죽 버 쉔비 통계 시신 유 샴라 도지 펜도라기 포장 보다리 루규 도르 링웨 되제 티센로나
5: 안다 트링기 시티 리젠디나로야 포장 보다라단 주의 네 루규다 아니 링웨 디신 팅두기 부장 보더라도 담추네 부장 리에 아니 냐차 체베 아니 정의다 대신 주준이라 소벌이야 팅두 천리다 튐베 심주다 송접 근데 지금에 거기 난데 만자 카숨고 터네마 아니 예산 수준이스 나 담부디나 안주 상매킨 세지지 아니 아 기슈 마블 리딩이야 내베 아니 부장 전부티 지당의 용자시는 안주 롱어 제동 숨지 하자 뭐 로주 유세게 다 들어 림준게 나리야 아니 디게 나원 주준티리야 당부 근데 총유메 니바 파르도 네 롱어 망베징이야 폐제 근데 치임에 치수 다 학바도 지르 드롭 죽든비 나라야 아니 지금 뭐였어 다는 안주 제주 예배 보장 아

0: garbodang, mabo. Dixin ini lelaga zhugzhun ka, kandreji, ngoyosu, zhunxin che yubi gori dindreji, ngoyosu, shugyun yinsi. Ta tina lo yang anzui, futan bodile, ringun dang, lugyu, dixin zhugzhun lao sogbi gori ya, shimju chinyegi, ledu minneji, ngoyne cha xabi na, tang are, long mangweji ringli ya, zhiyugi yikca dang. Anu yipa cha xana tina lo le ya da, yongzhaga zhugzhun debtere, terna xingi, jiri ya, chili ya da, zhaga tegzamgi, chenpa mebegi, da jishi mangbojik liya pazu belo da, ane kuturu, deshin shimju lao soba, che jeje, ane jirta nganzu da, putambuda la lugyu digi, tigdi, lez jiga, sebura ji chumbegi, tinte jiga, da nizu jiga ma, ngoto shunji dusu. Da nganzu tina lo ya, jirta nganzu gi, nje tubegi, da piyugi, jishi nalo ya, jiga, berab shasha na, mangshu di da, ngar zembe gubgi, putambuda lugyu, ngoto shube kalu ya, ane mangche ji, jiga mani gambung da. Ani jigi gajin kakuma, deshin ene durup chizamdu chungbe, gerup sawa melon, dewaayyan chizamdu chungwe ene chujun kebe gadoon ta, dewa ngaba ngawa lo san jazu, jig yemiluyan sogu nalu ya, mangbu chitoyon gore. Ta dudu jidan yongdaara, yinba maze di mangche ji karashi yawarasa na, ani putrambada la di, zambu sungzayan kambe gabla, ta jilu durup dunbe nalu ya, ani gishu gi marbu rikangli ya, ani gyabudan zumi putrang shenbu maze, ani tigi bakse da, tigi gyajun gi, karay jigi chijun, deshin ene jigri gi rinba, ane tegangi jik sujungi kejun denbegi tinde lila mangbo jik ngoto shiyo res. Da tine mazi jundi zumba ane nganzu tanda jili ya hingda shira mebegi pecha shana nganzu tanda putang boda la nalo ya jeju yube durdu zam shuyo na ane jeshi mangbo khashe ji da yo res berab chasin tina lo ya ane rida gingol gungi dago ane doji chan kamsun joe lama choki gudung yi shingi nurbo nimbur shugwe ane laje gigu yu chodong chenbe toda barsumgi chivan juba ane tam zuri uwe sir chogyar gibi nangji da da di sidung zhishi wen bar kangi ane da karja da ane dina xin ane sidung tegi ane zhredib da zhredib sinne ganzu langan tina lo ya jigi ringu kandre jigi xiang yu me di pazu da guanyi la soba dan zhiyu minne pazu jigi da nye gdizu jeba jeba gabu ya ane ringu re re ne ane zi nian jige pazu ane jigi zidru zi nian chibi deb tindra jili ya ganzu ringu ki da laga chibi turib nare ane tindra ji tungu are An tian na xingi gar suure, sirtung gilei simbargi garja. An lakbaardu, ane gundru josum chime sirtung garja. La soba da mangbojik nalo ne, da putangu lu juu dinzu, ka sebu ju tuyongo. Tegu na xingi ganzu, dedan trawe, putangu da la, chujie lakangi, dan ngangju lakangi, dipter, dugui baksam junxin se. Dan dudu, lakbaardu, jigi mangchege kinse li da, putangu da la chujie lakang, tinsan ganzu, jigi yongzha la ya, chujie debe. Chujio chubu, chujio chubu se di da, zembe gubne yin se di, dunzun na loo le, ane, tuyu chi ngawe gubgi da, putangu lukyu, dindze mangboji da, ane taga nang xin, putang chimbo boda le, pabu luku shuri, chutni, chukangi, debitari, ane rinxin pangzu, taga nang xin, boda le, limu lakang sarbe, ane, den chunze da, jebi debse, dindze mangboji da, jiru yongzha member ab, dindze, jishi mangboji, jeju yo res, ane, taga nang xin gi ya, jigi lukyu jingu ne, cha xana nganzu, lasi, gishu ngon le, nebe, gub dudu zumba da, se ba, Siddhuyuki lukyuda. Ani jiga chungji miolam doji namdar tindra nalo ya ya putangdan zhuwa yubayge nangde mangbu jiga jeju yores. Ani tega ma xingi ani gundri joksu me kabli ya karasore da zesi isne mindu penchonsu kwebe gendru namla ani lukni ki langdor lopja zewe ani zesi ani rinpo chogu ani lai ngayang se tindra da. Ani tega na xingi jiga zambi zhangi shibi lingchenbe nangchen sinde rawa garbi kuyu dun zebe ani xingdir ne xing gyuwe gigu sadya chongme parba jida ani chita ani leishi nenzin da, ane zi pochang tingin du, ane dukuyu ki jijib, guqin nangma, kendi chijung da, ane pongda zise, zishu ki lechen, chungzha, gyusum, ane chungdo nangsen, gora kanyin so da, ane ngar suyo mikse, jir kuji, kemdum chi jibo, ane zi chediwe lenzin rimjur, tata lan doba se dinde, ta mangbo jik dinde, zizi nalo, dizu na kari shingu dosi nang anzu, pochang tingin liya, ngoyon su, dang nawe kabli ya, dangye kende chigume, ting nalo ki, liyaga chinye dunzu, ane, pochang liya, kende jiki, kwa jidane tamche, ane, di kaan liya, kende jiki, dangye jidane kwa dunzu, mangbo jik zizi dinde, jik, be na yor, dunzu mangche jing anzu, ten sangi, gundin rimjungi da kari su ure, bejik chun lo yubay manze, ane, kashi jik nan, tante pochang boda la nalo ki, dāgzāng gōrmo dāng, dūrīng nāngmō sē tīndē, sāsī tīndē, yōsī tīndē, kiāng tīndē kāng yā, shū jī jē. Anī, kāshē yīn jē yū yō pārāb, tīndē yīndī zūmbā, tīzū nā lō nē lē, ngā zū māngbō jī shīng gā dōs. Tā, ngā yō sū, jī gā dūnzū yō dā, ngā zū yī tīrīng gī, jī gā nye shū tī nā lō yā, jī ngā zū tōng yō bē gā dā, lō yū jām zhūn dūnzū, cē bē gā dā, kār sū rā jī gā, jī shī kūng jō sā dā tīndē jē. Ani ibu di ta dina lo ya, ta putang boda la lukyu ngoy su komo zu kong ya, ani boda la se egi ta mingsi di, ani yigi sumbu yubi ti, ani kararab ju dengu yu me da, ti kinde yu gong yu ta, do du ra ji ji ngo zhu shu na sam. 다디 지단진 간주 기기 탱상게 아니 삼주대 계획 나로게 이는 당 간주디 갸가 이기 나노네 주 총샵이 직다 안티 파 체브랍 자신은 안 뻗었어야 아니 저로 뉴마이네 투신다 아니 딘데 추딘데 춘춘딘데 고급다 아니 라세기 이기디게 아니 지기 투신딜에 안 주바 오면 직자라지리 안 주베 된다 딘데 아니 뻗었어야 되다 아니 저우데서 파니 뭐 제대로 좀 아니 저 뻗다 라세도 좀 아니 가서로 저 춘신 지정 간주 이기 나로마 탄 뉴마 망부지네 셰데 보내신 이제 아니 디 가르시 그러스나 아니 제레스기 신카 오면 제레스기 특당 기름 개발 체인디게 아니 고아를 알롱베 민든조야 아니 주신 나로야 파오 제제 아니 고아드네 트베 특신 때문에 딘데지 그래야 자세 그도 다 디단 라바라진 아주 가르싱도스네 아니 니마이나 이기든조 카셰지 아니 뽀짜세기다 들어짤 개발라서 봐 아니 달아야 의존 개발라서 딘데 망부지 된 거다 디조 이기든조 교회 교림 나로야 글리그리 렉자 그슴디 되기 민수든조 아니 비유 당마지리아 추차지는 뒤단데 봐 사실 아니 고공원에서 지금 비 년명도 인바 주바 지금 등대지 통구도 스타 등조 저와요 브라도 야 니마도 보달라기 신감 등조다 아니 학바도 주면 신감 유로고에 봐서 해도 스타 아니 생디 나글에서 등조고에 안 저와 친구여 등조 전환 지준 다른 나다다 아니 고난 주기 주면 주준 라서고 나로야 망부지 신주도 스타 등조 직제 니미디 가라스는 보달라세 이거 순부디야 교배 등조야 참참이야 등 쉬는 신제 따라 로고제부제 또 보달라세 디네 오면은 따라 중접제 보달라세 디네 오면은 바나르 보 달라스제 다디 망셔랍제 디네 야 카셔살이야 라디리아 츠블리아 라합다 라집제 안 보달라스니 된다 야 빠셔주 부스제제 안 보달라스에 된다기다 주로 림진 나노야 미세기 된다 가수로 천나데 되다 디네 지 근제 제레스기 신감 천베들이야 다 이기든줄이야 디나스 된다 만라 가셔지 퇴용 것도스 디 가르 퇴용 것도스 능 안주 디 야가게 링내 나노 천베기다 제레스기 신감 세기 링내 능 수디 아니 배배기 전에 나로 추 가소래 다지 배저 담배 드럽 나라야 코역이다 루규응역이 빈주띠야 초현신의 안주의 세부지 퇴용구도 안 되는 신기 다 학바도 드럽 좀 되면서 리디 좀 봐 아니 디스산제 자수 라소 배게 아니 코난주 캐브든 주 숨은 나라야 아니 빼라 자신아 퇴용샤고 닝비 숨 라소 봐 아니 빼래 고이제 아니 보달라디다 아니 기리츠모 세드스다 아니 제레스기 싱게 자기 숨은 나라 파주 파 도와단제 아니 로보달라디기 이기디 아니 바나로 보달라 준제부제 아니 지단 땡기 체지 디네제 용자라부제 아니 따라 의존제부디 직교차 아니 치수 된대 아 드롭달로 야하스 군도 바네 야 망체 등산 장네야 따 따냐 집에 된대 야 등구도 스타 등조 가르스네 그래 이기들이야 마 체다 가르 유명 거르 되잖아 아니 리시 구르간다 안 다그는 신 되기 가 전근 접 세서 나로야 망고지야 파존 접 접지제 아니 타마 타마라부디다 보다 라세디다 아니 간주기 기슈기 마르브 리들이야 파조 안저와라데 듬소 좋은지제 디 아니 직도 진내네 디 가르 친구도스네 아니 간주 배배 루규 나로야 아니 제레스기 뉴신다 오면 제레스기 신감 된대지 믹스에게 접종이 받든데 다이 내래 간주 심지 제배 유림 나로 데도 좀 봐 배배게 상홍 용리야 아니 보달라스디 직조고 좀 뭐인 봐 된대 배배 유롱 망보지리야 루규 만잡을 들음 나라 아니 보달라스디 망보지 퇴용 것도 배랍 차셔나 다 장원조지 타가는 신 장르 정원조지 로그원조지 딘데지를 학바도 해서 연연 걸어야 보달라스 딘데 망고지 퇴용고도 야 이내래 디나로네 개자 차슈랍데다 지수 용자도다 벽이 주 보달라디 최송스라디다 단대한 주 지수 마브리 대상의 보장 보달라 차세게 리들이야 두수 미세게 좁투브라지 총샤 대야 루규기다 가수래 고 피림 틀이야 다 루규기 니즈 망고 총제 대나로야 줄로 좁도 소소 리급 디디스 바산에 스왕기 토리 미나 소소기 딘데 그 괴외 왕다 딘데 된제야 로보다 라디 망고지리야 파주지 잡아든데 도들래 다 치수다 약쇼랍디다 다 용자라 되다 아주 단데 부장보다 라디 차샤스 다 뒤 지당기 고 점정랍디네 민도다 보달라세디 민디 용나르디 다 뜻대부지 쉬는 딘데르샤
1: 여기 시리라 중앙시 파낭지 카디
2: 여기 팅러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생이
0: 니베데 다 프람보들이야 루규 안 롱제동 숨제 하자면 이제 휴지 대해줘라 다티 용산 용국 쪼랍디 칭아웨기 아니 가소래다 지르숑게 제시스 내면도 아니 루규 이사스나 아니 직디 다 많은 건분들이 샤스 아니 니베디 아니 가심감 가고만 되르샤 다 디니디 지단 뒤로 가셔야겠으나 다 죽지

yongda rab chene, turok chungnyi ki yanyu wantinday zili ya cha shedu zumba ane lo halam jiki ngabu shi jiki ta nganzu tanda jaya yubi ge pepe ge yitan nam chene ngashu ki cha chuk di na loli ya ane songzang ge luju jube kalu ya ane di na loli ya karasu re sar da, ngui da, mudi da, ane chong da, karasu ro tong da, ane chushi da tinday mangbu jiki drup jiji ane pochang dili pete dawa ya mingwa mochi ane lakbao tu ane karasu re di kaanli ya xing zhe nami na zo tarbay maze ane chajiw lao soba nami na zo jiki di kaanli ya degi yueba da ane di lakbao tu pochang digi ya kar sopta dundu le pete cho xi li ya yurdu sawa yue maze ane gigi dundu pochang gi kasu ro chomjian dabu di na lo ya ane gawa chenpo xi da ane gyagu chenpo xi An lakbao do jige gyagwe gyagwe paro liya ane bakze shida ngal hakso ge ane gyangke chweba da. Ane dusu dinde ge mangbo jige da kasura ma jishe naan jige kashe ge da gyagwe chenpo dinde da nyungi gyagwe dinga liya ane oma ne bemen khomsa jige dinde jiyu jige. An di karo chungu dosu ne pochang podal la di da jige nganzo ge chulu ge shunglu ne shebe ge ane jere se ge shinkam di. Da sungzen gab liya nganzo ge mabri kaan liya takarang jige shangbe go di dinde jige chugu dosu. Nyine karasana nganzu tandeke da dusde na choba arab che na tande mabar ri ding liya ane zambi potan da an tandeke jakbar ri dinte zik liya ane zumi potan shambi manze an dini pa liya jinsam dabu an jakda ge chawa treze di gang liya karaso bangli laso dindu zumba ane zambu dang zumu an dinte ge sambi gang liya pa zudun rojo jeje ane tukze jie dang dinte ge ya ne zun ya mangbo jik kwesha dus an ta di inbe manze ane lakpa du dande ngawa lo san jia zuyo ge dinte potan chenpo podale yun den yon sun jio ba an jingmi sengi jubi chayang 세게 배지 퉁퉁 뒤나 로레 아니 급뒤도 좀 봐. 근데 라지제 샹유메디 잼베급이야. 근데 중유메 치수 교와 근데 중유메 치 아니 드롭 줍된 리도 좀 봐야. 잼베급 그 루주 등조 지금 전소다. 라소다. 균진 지에 그 체도 클릭리 아니마게다. 잼베나로 여배 등조 아니 낭동 뭐스 초 답 빠르게 보는 신제제 아니 샹토부 중배게 등제 그 지금 줍지 등데 거지. 아니 코난주 급이야. 샹베 포라 가부디 아니 잼베급 그 포라 다가라 인베 그 줍지야. 망고지 거샤샤. 다 다근 능신 간주기 포장 가베 나로리아 좀진 시시 빈조 세조다 포장 간주디아 좀진 샤량 슈고 되게 네 디브리 가장 나로야 베베 루주 차상급에 만세 베베 루주 나로야 아니 송생급이야 포장 샹베 루주디 시디 좀바 안티나로야 근데 지어 포장 진보 보들 좀진 루주기 가장 한다 루주스 디브리 봐 디 가장 아니 데브데루 도괴 봐 아니 군라 잡세기 니마세 되나로라 아니 다 가래 산젠 동산인 준비급 내제 아니 간주기 던데 산제 샤제 투보 마 근데 아니 근래 최도야 아니 아 제레스기 아니 최대 근데 다르유메 라바도 랑남베만 미시베 인도 가르젠도 중요 아니 주제 송전 간베 포타마브 리세데 아니 베주 준증원단 개발매 버티니르 줍지제 아니 포타 샹보다 이내래다 버거그 루주 나로야 안 호르다 제버 지비운다 디시 파모 주보다 네우 정바 라소베 거블이야 아니 조아 망보지 중제 엔티강게 잼베급게 포장게 다 가르 주튼레 라스네 민도 정의시샤 등조 망보지다 토르시다 냠니 수 총바다 아니 대기 다가로서 챔베스 내면도 루주기 균진 제체도 안시네 들어 주는 게 다 뒤기 아니 단대 제로 뭐는 차샤는 제로 제동 주제 십주 생의 연연들이야 그런 뭐에서 부담마블이야 차 페이지 제제 아니 지금 가로서 다 중장 망부님 분 좀 제제 아니 부장샤베게 루주 진대 잠비 고로 야 망부지 제주 열에서 다 든조소도 망체지 들어 주는 게 나로기 준비 루주 미나 든조 아니 니마하게 다 대대 나로 여바다 챔베 나로 여베 든조 라스 제베게 딘데지 그레샤스 드두당 자와라지 에네 란데 주베 줄라 간가샤 다 딘조 뭐 용다라브지 시가면 온나로레 에네 안다보 잡아라지 두스다 먼저 드네 마셰 윈두 좀바 지기 쩨베도 그 프란데 다 당도 니 튕거레 지기 포장 치즈 마르부세지다 니디 에네 생강 가르부세지다 디지다 단단원에 전에 파주 지기 공 뒤토브랍지레 다 디나로레야 당보델이야 에네 포장 치즈 마르부세디다 가진가 고미 내면도 많은 근본이 내면도 더근시 에네 라마다마스남 진생기다 디가사 유럽 세월 멜론 안 대신 여론 조회 추정 나서래 아니 지다 프랑치즈 마보스 튕고 왔다 디나로래 아니 지게 하단 루라서 봐 뒤에 체도다 아니 지 프랑치즈 마보 샹지자 아니 점블링 초스리 아니 외서 쳐봐 딘데 그 루규 망보지 또 스타도 좀 담당 안 주지 단지는 아 니마 송생 뭐서 쇼니 봐 되네 아니 디 생강 가버 됐다 딘데 남주 지게 절이야 군금 머센스 봐야 아니
국가 근데 소유치도 좀 아니 생강 까분에 고조배겠다 지금 수준스네 민도 진짜지 지고를 재산 등수다 슈스네 민도다 니마게 주중기 렉지 하배겠다 진짜지 만주래 단다 지금 통화해 버리지 진짜지 러시아 지단다 치즈마보세도 주다 치세도 지단제는 전비급의 루주기 지단하게 차단 잡으라지 통구도 가르스는 아주

0: 조금 멤버십 메살이야 아니 지금 봄도스 해야 된다 안 되네 망보주 알았다 디나로리아 송전급이다 브란디나로리아 지금 양자한테 망보주 여부지 아니 신비 총기 안 랑가 버리다 뭐 그냥 뭐 이제 제다 디나로 십제기다 가르소리 지 계시하라 되네 망보 제시하다 둔중 안주 지다 인도 좀 봐 지금네 급 뒤도 좀 봐 로딩을 처음하다 니네 아니 둔중 망보지 급 뒤도 좀 막 까담 거 줄로 답에 유림게 나로야 아니 제레스 그 총로 망보지 로주시에 그러다 아니 페버레 대근내신 페베사
1: 这个啊个啥了这对些啊那啥子新编拿了呀这个啊这有一个破产的等等这有一个新康协会等等啊那等等找不着一个这个设置集团的主要就这个能把它等等通过的听到了呢这个别把人给大家说各地怎么各地区中给拿了个啊那啥子新编预备给他新康等等嘛这些就怎么的啊那其实俺就蛮能跟不拿了通呗俺不然买不得过就是这不是讲说的这个通用不一样都是他天天被人家想想的这个学问那些他这些的吃子当这些的送在空呢
0: 배셔션의 콧자디게 작지 코지지 안에 답을 치자다 동자 주베게 진짜 유스지다 뒤도 로규 용자랍지 인도 좀 받다데 예시 시부든데 슈가스 캠도 다티나로랴 안조랍지 직디 가르스는다 만조디 승강 가부세디기 단 슈준디 지단다 포장보다 라 나로 된데라 체네야 게롭스 시준에마 진짜 주베지다 망보지 센터 추고르스 다티네 안에 만조 페베 로규 지단라 체네 송전급리야다 공조로 추 수지지제 아니 가르소레 지금 준무다 아니 전부 파조 지금 부담도든 제외가 내년 보슈베 급리야 안티네 로로 망보라 주도 좀 봐. 아니 다 전부 그 부담보다라도 클리마 지금 냠니럽 친지제 치수 통함에 차베 그 로규죠 다디 준제럽도 니시요 다 망체라제는 지디 아니 탄게 든데 머밀레지제 아니 부담 마가 나로 시베 고든데 지시요 든조 과레스나 지디 아니 등이 슈베 제럽서요 메로나르 니비디 보조라 아니 당근 몸이 드네 알레지지 아니 먼저기 브라시보다 아니 조파주 어베 고주다 단데 루경은 단체는 라스다다 마데베 소드지 제제제 아니 근데 좀 라서 마무지게라 대야 센터 제어라 안 단데기 원에 차샤나 다 학바도 야나 당급 루지 심주지 좀 봐 주고 어디다 지나 당근 멤버랍지 라주 용자야 투데어레 다 디네 신상 사브지나 가르튼 고르스나 고노 슈베 아니 세부 중심 멤버지 남다 되나로야 딘데 주어다 가르요스나 예부 우저 탱급수 아니 자나 몸이 용지제 아니 잼베기 포장 시베 만세 에노 룸부르 라소베 다 룸부르스 나간 저기 줄라칸 게 보기 장안 디기야다 겨로기 그 직부 된된 조들이야 룸부르스도 된대지 아니 시베 고르다 안 디간 게 제비다 된조 아니 돌전 신베 고르든지 지어 이내레 티레 당능신 뒤는 시베 능신 제제제 평행당 혼들만 만세 티나로게 아니 야이제 뭐 우저 텐시도 좀 바당 안 주 루규기 뒤주디 세브시라 뒤주 좀 바 급 뒤주 좀 바 탕다 아니 토베 바다 토베스 나간 잼베기 겨로와 잼베기 겨로 마제비 뒤주 지다 다 가르소레 산잠 지글 모슈 아니 다 급 디디즈마게 잼베기 차고 나로고 유유리아 레몬도 디다 로주 통행이 되나 이내나 급 디디즈마 안 주기다 로주 디니스 내민도 든주 캐브 든주다 망보지게야 급 디디즈마 지시 이제 담배 유림 내민도 롱 잼베 디야 딘데상이야 디글레스 레스 파조 제 콘젤레스 춤베데 레레스 안줄레티 다 수데레 돈라 제레샤 단니브디 가라스나 지기 로보달라야 토지베 로주 다 시라 된거다 학마도 디기 지손디 된거 로주네 마제 아니 가담게 등이스 내면도 단데 디행 안 저기 가탕 그든데 나로래 아니 열어 셴베 아니 주단지 가사 열론 셴주디 주 아니 보장 판단 기회보다 아니 년진 탕래 아니 레세 칼라 토게보다 디 레세 칼디 망 체럽지게 전에 아니 전부 그 보장 받으라 디 레제다 아니 치수 보장 제매비들 아니 급디도 좀 받단 저어라 다 디야 파 루규기 난데네 파 유해지제 아니 지기 줄로기 다 유림기 루규나 파 제디 좀 안 디나로야 벤다 벤게 다 쯔베디 두두 좀 아니 지기 변변이 이와 유디 좀 봐. 안 가시게 편을 대버지 안 가시게 편을 지체도 안 된다 나로야 지금 주로 투데기다 틴지르스 네면도 쇼싱가 난도는데 레스 바 키온도 좀 안티나로 줄로기 다 다다 대거 말에 아니 틴주지지 마마스 좀 바 안티나로야 어다 틴데 제자 아니 안주기 벼랑을 예배게 다 가서 흘루시다 하던데 다 안에 시빌 하고 라서고 추지지 안에 진대 포장을 터지고 루주님의 망부지 시어다 둔주 직체나 고 안주 팅상기 정중기 능수지 안 인세브리 간디스나 안주 단다 포장기 간이야 단대문에 차샤내래 지기 회색으로야 차슈 망매 두소리야 안 간이야다 토스 슈크첨부도 요 말들 토게 된데 기타 년게든데 예배된 안주 팅사 생리게 라주 두어래 니부디 안에 다 줄로고 두디나로 파 두디 텐진아 제두 좀 봐. 아다 딘데기 지금 단 종수네 민도 딘데기 능수 딘데 야 배차시 제두 좀 봐. 다 딘주 만주 배배기 증내 나로야 딘데 망부지 퇴용 거래. 다 딘니니 자조라도 셰제제제 가르 주버렸네. 아니 치수 드로 딘베 나로야 프랑 샤므르 이내래. 아니 드로 고바다 주베글이야. 다 잼비기로 주조 주디 좀 봐. 아니 프랑 딘야. 아니 돈 좀 해봐. 차버려 세기다. 디기 가르소래 지기 진이르 버핀네 민도 다 디기 윤중디 요난디야. 공개해 좀 주버렸어. 제사 아니 안주다 단다 뒤로 죽지 리디 좀 봐. 신에 포장 마부 차세 단된 간주 마부 리고 루주 된도 좀 봐. 신에 가서 지금 리주다. 아니 데 코스미 데세게 지금 리충중지 소지 뭐 디간이 아 포장 게 쉬다. 포장 게 된데 그 주중 게 된데 너슈 여부 된데 자원이 된거 말았어. 다 된주 가르했으면 직 전에 먼저 단대부도 게 루주디 뒤는 것이 라제. 아니 원소 니마 차브네 슈군 지구게 지윤스브르 니네 차나 아 전부그 포장데 대그진지게 자침부 매버지 단데 리슈 심주게 원에 차샤나 딘데지 메로 삼삼지도 당아주 니브데 카라스나 들어주지 나로 리드 좀바 대다 지구 줄로미네 줄로게 따와다 오면은 지구 슝쟁 지세게 산에 다 춘춘지 차베 고르지 다 망부진에 된구도 다 대주 근데 레스도나 안 타바도 단동 안주 통화 여브라지 나로야 다 디르샤 주로 죽지 연연이야 상가로서 파고 싫었으니 좀 다 디코란 게 레생원 주 투폐배 만세 학바도 둘라칸 라소벨 아니 제비 샤야 라소바다 더바 단대기 가서다 링고스네면도 또 고르 고르 지나한테들이야다 냠수 망고 제야 우리 만세 아니 기슈 그 마브릴이야 리그 잠든데 마다 리그 샴도바 마 슈벨 우주딘데 튕구도 아니 저 찍디 가서 디나 지난 뒤냐버질이야 아니 가담 글라모다 기타 심부시 라디오에 가르스는 데밀이야 충부 작스 슈구도와 디 아니 뭐서 아니 보달라리아 페 아니 디즈마 보달라리 페베 만제 아니 세문닝보다 아니 버진라서 본 제시 제베 그 로규든도다 망고진나 되는 거래 딘주 단대보동 안주에 대비 나눠서 땅 하는 거네 제시하는 뒤로 죽지 연유인 된대질이야 기슈 마브르세디 그 로규디다 다 디단 저유비 미네게 지기 디나루야 다 샵제 샤브든도 다 템 담부지 면로 사사시도 뒤주 뒤로 죽지 보도 샤나 다 낭담해 버려지르샤 다 딘주 로규디 망체지 과요르스나 대동건배 나로요레 대동건배 나로야 아니 제마르 케베 아니 제마닝벌라 케베 엔 중부 작세디 보다 보달라다 멤버르세 다 디나로야 단대 안주기 마브르 브랑슈스디리아 지딘주 다 자침부 인디 좀 봐 하람급 드든 마지 사지 초 카셰랍지 이제 디나로네 아니 초랍 카셰질이야 보달라르 초랍 카셰질이야 멤버리스다 마르브리스 카셰 멤버 사마나마나 메네 퉁고레 멤버리스 제제 아니 딘델 대제제 아니 코난수 소소소소 기루람데 카셰지 티 아니 급 드든 마가야 기루신 메든데 되는 뭐 아니 세문닝 벌라서 봐야 리셰시라 제제제 딘데 루주딘데 퉁구도 데네 디단 자와랍다 뒤치 그래 들어 줍드 나로게 아니 영유 때문에 발송 그 좋아 줘 받다 데 전화 지중기 디나로 아니 다보 왕계단 충분히 이게 아니 멤버들단 자고리 송네 퍼진런 대신 제바 자서 된다 요래 아니 치 중부 자세 때 실로 공부를 안심 판주에 대해서 제가 인스타디 가르친구도 대나로네 중부 자세 루지 럽즈 하고 그런데 그런 실로 대신에 좋은 점을 직접 안 치수 파 양자 양 실로 파 럽즈 해 버린 데지 하고도 대나로야다 다보 왕계단 중부 자세 니스게 아니 기슈기 가사 멤버르다 아니 잡으르 딱 지나로 양 버들라스 등고 지나로 멤버르다 잡으르 등고 근데다 예유 딘데지기다 저 도도숨 오면 딘데지가야 슈베게 루지지 등고도 다 대나로 가라하고도 안 좋은 대나로 대두준바 다가랑이야다 리드그 넘버랍스다 두강은 넘버랍이 임범마쇼 니마가 전배급 루규 나로 셰브는 신기 포장 자신부든데 단인데 슈유베 거든데 하시라 등고 말다 두준바로 십경합지 친세두준바 아니 들어 주지리도 신에 달 라마 케루닌데데 그 망고지게 대 다가소라 쿠스미게 리드든데리아 대서송베게 능주랍지 자연고도 다 듄주 고든조 뇌주주 나로레 제 아니 디나로 가르시에어스네 아니 중부 다스 루규도 셰두준바 안 로자와 수르카도 센데데 안 자준주 생 파주 nimbo tuyun chigli ya inbe kor tundi cheche che, ane, dina lo la lakpa do karasura da ngari ki tinte zembo tinte ke, ane, yagaga bindi da tinte mangbo tinte shu che, ane, dina nga zuyuk pegu lo zuwa, ane, mudung tepe shirob da, ane, nguwa ulon den shirob da, kuna zu mangbo chigi ike nyo su pie che che, ane, dina lo ya chigi parijin da, tseme kor, nrishe chidu zumba, ta nga zu dina lo ya chungbo chakse ki ruju jita, duro chukchi ki tinte che inbo chi shingi do, dina lo yindu zumba, ane, nga zu ti tandabo do jebe naro chen da, duro chukchi nga nguwa yosu gishu mabu risi nemen du da, Botolase di Rihudi da, ane, jikin Jawa Yunjo ki Thangbadi da tinteji resha. Ane, tine mazu yonji je, ane, Tirob Jungni ki tinto li du zumba, lesi uyu re da, uzan na ngin ge uyu li ya, ane, kub tu du zumba ki di da, lesi deshi ki chubu se di jik chumbo re da, tina lo ya, ane, uzan mi kebu jun ya pele pe je, ane, mang che ji lumi la sobo dunzu, ane, samye le ya shu du zumba. Ane, tine konan zu gyubu dine mangbo jik tar je, ane, uyu ki mi la, nga la sobo dunzu, kub tu du zumba ki samye ki da, zebu che, zembe ki yu ki da, mine chak 전조랑 아주 많은 체킹이 돼 살아나 이시 괜찮세지 디 아니 고르디다 닝고르드네 슉첨부 슈지지 아니 삼미에게 기계를 하간다 부제드 봐 다도스 샤 안티나로네 망부지 베랍 차샤나 디기 나로네 음 가시에게 베차시네 럭시스니에 드려요다 럭시나로네 아 럭시 추짐 중네다 아니 치수 럭시다 아니 바다 라니기 쇠부디 슉첨부 시라 존재 엠 바라 추베게 네드든조 다 루진나 태용 거 안 된조 글레그리 지금 환장제제 아니 삼미에네 단대게 메트릭 담만난다 디네 단대게 다다서 소마 다생고 있는데 지단 셰라소베 사지딘데네 추클레글레 라제브제 아니 단디 사시기중은죠 레브다 든주단다 지단 셰나로레 제주유베 도게 산이 든주나로네레 단다 심주민에게다 심주근 제브럽체네 하람 드로 죽지 중년된데 샤토도하잖아 두단 유베게네 중대랍지 링고르다 든주레테네 잡맨로선사토 아니 콘조 담 바츠룸로르다 르시츠룸 중네세도 추클레글레 사시기 공조 추용제 아니 냥람 지부다 샤라간 라소발라 당예제 아니 테네 클레글레 뭐서마 기주 중원 마마 연두 좀 안 단대게 유세드바 레지제 아니 드바파야 조랍지 줄라칸 니리다 직디 산네 주베 줄라칸다 니디 아니 데리다 자다 라무치 군이 당에 지내들이야 파조 다 겐드랍시라 중제 아니 레세게 대시 추베게 루주든조 망보진나 튕고레 다든조 치수게 안조 루주 배차샤나 벽게 루주 데들 유이 청와라서베 나로레 루루랍스제제 마 손샤오레 아니 티지즈바 아니 코난즈 디나로 지디 좀 발레다 시고르 디나 가르세고스네 아니 레세게 당이디 레스남니게 쯧벤 판제베 아니 지시 마브르리아 줄레베 고든데 퉁고레 대근능 신기 디두단데바다 디엔윤디네 마 드로 중니 그 튠주스드바네 제제 아니 아 응아즈기다 해시 엔윤이 유베게 라마샤 준주 차베 다 로준나로야 아니 태가로 고로 아니 줄라칸다 라마칠 다니 제베 마제 아니 지시 마브르리디리아 아니 라강 준준딘데다 안 대닝고르지니 고르지니다 당연지니게 구쇼딘데 당지제 디제제 대급도 좀 아니 아 라마샤 준주 차베게 다 세베크 주스네 민도 디다 아니 응아즈 마 기주 샤므 마 유베다 아, 난 추신군죠. 아니 카라 뉴욕에 동료들 좀 파주야. 조지제. 진주 파리야. 제버든데 망부 총배 다 쪼라데 사지데 파주. 당연히 지나던데야. 지금 내주 망부지 태용 거. 진주 지도 좀 봐. 아니 신의 망주 가라 하고도 쓰는다. 레스급 되는 만 남니디 쪼 체배. 아니 기슈 마버 리디야. 아니 급 되도 좀 봐게. 옹줄 민나 선생님 되도 좀 봐게. 다 민나 작전 된주. 지금 도난지 세계 사지던데 지리야. 교육부대 먼저 하고도 쓰. 나 디네 마스 용지제제. 아니 들으셔다. 들어 중니 조숨 된데 지금 나로야. 아니 세부 교육이다 주주의 민의 나로야 아니 디사지 총무다 사진 교화 봄사시다 디 시라기라 신부리 학바도 들어주든 나로리 강원로산 자주 라소베게 이제 나로 대두 좀 봐 사진 교화 봄디게 아니 찍내 제레시기 넘주의 힘반 환세지기 니네 아니 사세게 산된 줄라 칸다 아니 기슈 마브리리아 원소 팅망보지 폐반 환세 아니 당일 제제제 아니 학바도 마브리 제네 아니 룽내난 자제제제 아니 지기 대부 표부든데 가라다 이거 망 뭐지 단당 안주 제주도 빼랍샤샤네 된대라는데 요래다 근데 지 동부시 장유디나 아니 안 라마 좀 붙이 아니 포장 마르보지라 슈비 두소 아니 라마 마르보지라 대바 디인게 아니 안 감슈기 쉐나 아니 살라 부르도 대바 마르보지 아니 가르소레 남라 콜로집게 아니 살라 뱀문드게 발라 드시 제제 아니 포나 다가가 유와 안다나 차견는 바다 안 드시 제제 참에서 무기다 개왕 한번 매매에서 예나 잘라 루부유 아니 요나 자다라 무치 뉘나 라서 추나 슈 아니 겸니 더지 잘라지 뉘나 정청 외무 주스 아니 세지 공단 통해 라마 샹게 댄서 통 다 dunzu karayas na nganzu tina yungudu jirdana danda digi binin shiwari danda laji gyawabum ga namdaarsaji dizu na yungudu di yindu zumba ane gishu maabarili nguayasu pepe maza digana ya ane lagan laasobu dindaysha ane di saji gi da karay dewaarabu cheche ane yanyun nili ya karakari yu meyalabda da ane dindu da cebu gi gaju gi kasu la da shugin di tegar koro mputan dan zhuwa yubarabu cha cheche dindaysh degidu 다 tīnei maa yōngji jē, tā lhākpaa tū tī tū kōpli yā, tā shī gyōwaan bōmdi gē, anī pūtāng bōtā lā yō sē gē, tā maa bō rizam mā yīmba, anī zūlā kāng lē yā, tā nī chē bā tā, lhākpaa tū lhēsē lē yā, chūrā jē bē gē, tā sō yō tī, kōrā nē maa chōng shā, anī chūrā jē bē tū tū nā lō yā, kār sō sā, tā kōp tū tū mā mā bō chē tīng yō ngō yō bā tā, chū lō

0: Nima ini dah sampai ke belia telah ya cuitan dengan dah penjuru ini cuitan juga macam ni penjuru itu jaga lagi cawe itu stay oris ane tenju yang kena cuma res ni ini mungkin long mangbol ya sewa tenju tu bah ane sini ane melan loya ane tiap sunan rap dengan cah sunan de ane yang larsu cecah ane siapa dengan luju tunggu tu ane sih su dia lokasi di nalo ya maji kubur di cah cecah ane sih su cahsa bah ane penjuru asli dengan ya jasa zebras dah sih su yuzi tum cecah siapa dos dah yuzi tum yang macam di nalo ya ane kalau sura cukur josum sesang ke tum bah 아니 배만다 풀린 물린다 아니 투진 두순제래야 아니 장카르 자야기데 조선된데 단지지 아니 체유스 아니 하바도 보라 까부샴비 인연된데 아니 수진 주인장들게 디기 치수 다 주된데 타고 끊니스고 타고 끊니게 남년날이 아니 년손 중규 라서고 아니 디브리딘데 디유스제제 세비시라도 제단된데 주된디 마타랑 루규 아니 멜로숨제 하자미지 도스다디 코랑급들이 아니 대선 남부는 신제제제 아니 전배급네 유에나 루규데 대외장 전주도 제단 된대지 이내나다 치수 아니 드럽게 지기 난 개외선 견데 내면도 티나로야 아니 조지를 나나야 배대 최대한 대바 시지지 아니 랑가 수혜지지 다 자고 그네기 자들레 자체를 담으래 숨도 되네 아니 지동 굽지 굽지 굽지 굽지 굽지 된대지리야 아니 단대기 먼저 제외 최대한 대사 수혜지 단다 다 가소래 세사기 지금 접준 대비기 다 된대를 차대어 봐 안주기 배송기 된대기 단 주준 소시다 아니 지로 밑에 유고로 왔다 낸제 왔다 된대기 심주 진행 강화 연구 좀 받대 폐지지 아니 지금 바로 접지지 된대 제세지 사 직차 되셨어
1: 대기 시리라 균은낭스 파낭지카디
2: 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네 아니 드럽장에 든들지 리디 좀 봐. 아니 레스디 림신이다. 급디디 좀 봐. 퍼중하고 예배 유소수역이 대변 미라스네 민도 다 주로 좀 되게 된대스네 민도 된대지 그 라스 기준 먼저 예배에 딱 봐도 네오다. 상군주 림봉다. 된주역에 파주다. 망보질직 텁주다. 근데 존재제. 야. 따단데 프랑보다라 자세 마브르디래 아니 된대지 망보직다. 갈소래 급디디 좀 만 제미네야. 지금 파주 지기 지라네 포레제다. 지기 지라네 파주 지기 슈리제 근데 그 루주야 망보시라 퉁고
3: 베라보다 차샤나 아니 단대디기 뉴게 다 뉴 종고 종변 다 안 종변게 다 세든 주기 거블이야 아니 대가로 코라 아니 보달라든 주 코란 주 딘주 팔이야 다미 뉴디 다 타니 비시라 인도 좀 아니 코란 주대 대가 아니 보달라든 주 당일체 아니 치수다 지금 도와 시주 고주 고게 다 드롭 정에 딘주 들어 주루 된고스 발리도 좀 안 심본 것도 없이도 숙침 주도 좀 아니 우초마 단제야 뉴게 라고 해나로네 아니 마버리 라소베게 엘세 그 사진 망보지 팔렘바다 안 디간이야 아니 rimu susu ge di gandwa ya lagan chung chung jebe la sogwa tende ge luju ya han shira dos ta lagwa du diru jongen nalo ya shukshi shi gara osne ru ge nembe ene je zongwa bachin mada gezo tamarin je la sogwa mangboji ge ene ru buda lale ya shu buda cam nyingrum nambe luju dinde ta dunzu yongzha yin bada han di shing ge gamun gunjun nga ma gamun di shing shibwa ya ene ru buda lale shu je dudu zumba ya ne u da dunzu le ya jige nyingur na je ene kongmen ge ponye dinde yongbe manze ene midongzha dinde ge ene lagwa ya gara sura da kongmen pochana nambe ge 가르다 괴진다 최저의 자민 나도 있는데 아니 대세 통로 고르게 아니 타마 타마라버디 아니 보달라 가면 대신 시비 틀이야 두스야 묘한 남버든데 망고 두스다 눈조 단다 부장 이내지 단대선데 가슴이 이내지 저실로 몰라서 보다 네 딩원 그 수비 공부서라 근데 망고 싫어 여러 친구도 단다 안주 부장 나서 본 예주 입어 눈조 아니 민 용러급다 아 민 선대서로 다 선대서죠 눈조급게 아니 다 링우 짜침버든데 아니 등이 그 쉬는 신 가유다 괴진 다 급두두 좀 봐게 군년다 탕가다 최제 망보지 단답도 제주 여부도 중요 학바도 급두두 좀 봐게 가르다 인신 취지 특진 취지 잠신 취지 코난도 숨게 걸려야 임보다 학바도 감군진 아버지 코난도 숨게 나로내래 아니 믹스에 사셔지다 아니 공매 동서 다기 망쇠 나야게 민네든데 차에도 좀봐 공매 그랬던데 정말 망보지 별래샤다 두두 라버디 차시는 디나로내 뺏지 그럽슈네 아니 감군진 나버 이게 슈두 좀봐 다 제가 돈 십주 좀에 되는데 이제 러샤 마 야나한테 아니 디네로 가셔지고 야피도 좀봐 아니 디스지도 갔다 남다 단데 디주 디르샤 까만 감장기 주버진 붙이 남다 다든도 별로 좋아한 군 좀 괜찮아요 디나 아니 기행이 다고 시운니베 사서 보달라 퓨네 심간제 다디 뉴게 아니 보달라 들이야 아니 배도 보달라 디 크동 고르다 까만 대신 시바 퓨제 안테야 심간제 주 쇼브레스 아니 데르 딩진 신도 레바 페 아니 진보 마도 바 아니 신년 자 친구 신시 용한 도 손에 다 타면

0: 제발 롱바야 된다 코난조 데 치수베도 대바바도 휴베게 루주시라 돈 아니 디나로야 가르소레다 지 코멘기 챙기 제이기 이게 모타시유바 아 미지지 라바소소르 손데 아니 다시 치고르 쳔모나 땡시 아니 데네 아니 보달라 슈틴 룸바르 드타니 데기 슈브데 아니 자라 망보 사바 디나로다 가유 자신 보시라든데 아니 지 코멘 민기 딘데 유베딘데 아니 페베딘데 루주드조 디나로다 감은 감상 유베 좀 보치든데 망보 시라 퉁고도 세상 퉁조 급디디 좀 봐 아니 다 기뱅기 다고 시그니오베스도 다 뒤좀 기슈단 편벌 리그도스 망체지 시그니오게 다고 되게 유다 안 티나로네 다 기슈그 의스 케베 아니 보들라디 뉴게 아니 감디신시 발라소래 응어스 퓨퓨지지 안데 휴샨 제버든데 퉁구도스
1: 생각나 맞어 콩도 셈버티니 포당 보달라 도덤 추이 중의 심죽 칸키 심죽 보시면 봐 도지분조라기 포당 보달리 루규 도뚜링웨 뒤제낭 뒤디시 레전지면아 공기 포장 보다리 중의 냐차기 탄디 네법타 포장 보다리 중의 송급기 차답타 냠냠꼴라 지리능의 메시티 동기인베 랭게니 튜도토 신조능규르 가스시구인 팅디 편정시의 균투 체리레 전 신점다가시구인 레전디 십시층근아켄 빠상치링라타 좀디타 조정슈켄 단전노부인 랭게 슈딘자고

0: 谭德尼毕竟去出自救助大大日
1: 干嘛年生日这个那么做想了多少时间呢干嘛年生日休息习近平给第四军路另外写别彭彭阿伯中国的四人格老婆不会从头开始这次送你四人格的错不是错事工程组习近平给第四军路另外写别彭彭阿伯提第一季度的中国人民党中国军路中国人兄弟了文字二位定时等着去了人民突击文字党也不是错事工程组第二别老从头做不提第二名被三系记录党全体集中一起吧你们来定时借钱呢中国党四十人格两万集团初步调查了调研开展研究结束不是也对于江南建镇及在今年国族村第二个江南周边城市二十多万元把它行了也对于建镇及年孙呢第二个江南及人事前呢如果建镇及在每天吃孙东姐姐几乎是五十年不是也对于建镇人也问江南多万元把它行了如果每天同学就在这建镇及国别江南前边建镇及出七十多年不足的小学比赛历史中就是十二个别就在孙年第二批教育年呢行动起不行了第六批教育孙别直接四军南站的三道堂孟元国政先生写的女居老秀堂宋主老不说严肃先吧陈明子就从来这些所提供的这些四军堂中国宁波的老街这座来解决的前行南宁老科目了孟元国的同学儿童堂呢结果女司令党这位那么长吃几个月来解决前途中国几个坑追所坑追公司即在孙宁接着别忘了行了几个党美军破败莫名兄弟们接着美军破败没骂你都不记了把农民三年人工七个月都就明白了出国马家人把农民三年人工都就明白了法兰西驻天部长斯特芬呢历史的即在孙宁法兰西年轻的问题接着谈论几个你同国罗堂提结束级别没做了他们没自己做没做吧了叫表示就引起去不是克罗姆人部长呢就在孙宁这边边呢我是现在不经济的人我是马基你们这帮的观众所起了是我老妈子从的工作起来我是查这多少级直接去平台每次矛盾查这帮的卡给观众编辑年收三个我是马基你对罗恩斯和社会的全程恰当协行与解送于不是可能年龄称让用师兄给这轮的升级及在孙宁法兰斯的原则几乎写了许可而以可能年龄称让其某对内秀主角演讲可能年龄称从司机马力界就于不是三个别本众天命的协助来的听众先到七八的行第一个让用的天命的协助来的一天他都是多年中七八的前天说是红遍主席不当三十块的那里下仓位是不是确实人不起的在西前堂内忙间查大间介绍就是不是要用的路所当检索不就说的是不是更多军队忙得起不当别给新北不是当起来大众不说的是不是恐怖东西全部也不是接着你堂孙宁让院中的恰恰三顿枕头的各皮吧强度重建都念不是他听见枕头的天内也用见枕头的菜市堂别都的钱内枕头做卡西当学女三度的切断枕头的骨折切不当枕头出不切不去枕头呢枕头那么大学校孙男呢那么大去谁用是天的别几次不去呢借用的盲望对这边你到女四路来来断枕头的钱包的修建不是那么大提到呢三度天才三度当天天行着人类有个天才盲做了偏头吧天才从这所预备托呢让就是来存三度级别吃了不起出了存几余元素大众的七类确实托了东西那个是总给你对美色刚刚有别名的制作起的这对托昨晚上就没配备给跟了大众集团的讲到了这一讲到了中间七类大众别日别雄鹿党推用的规矩妥协的连接不说的南北托呢大众集团实在了也不是你类村的编排的总没有想给昆色列中的南昌苏木老大的七百来全盟为国路吃七东七级国不是国务党呢创世的梦想只会退回藏到他盲作的初外拆迁特别压得动的结局南昌提苏木起相提盲作阿比他让是让运都连续动的全拥抱国路吃阿比你去了结束也不是这个人家天地刚刚也生就是虚词这个那么做想了平等阿比在你去谈今天准备在爱年纪 남시군의 샴라 마온 추즈 뉴시스피 링기 넘시군데 쇼이 도건 고모 시제 로주이다 너르기 시르주이다 로주라 잡아총 밥주다 사즈카즈르 잡은 정모 밥주 로게 로주이다 닝지 시르주이다 로주 시제 늪주라 남템네 잡아슴슴 밥밤 야나 루저 밥주 디미 사즈라 지문 용용 고주 상니니 모 시제 로주이다 로게 로주 너르기 시르주이다 로주라 잡아총 밥주다 사즈카즈르 잡은 정어 밥주 닝지 로주이다 셔주 시제 셔주라 남티밤 야나 잡아충어다 루저르 밥주 디미 사즈카라 지마 먹고네 르미시 남티주 샴라 장종지 총제다 종추카키 남신군데 시위 파사라 남당네 르미시 지마 먹고르주 저자라 정사 군에 니슈습지 파라 선주즈르 남당네 르미시 지마 먹고르주 주자나 계절 잡으슴슴 밤내 임신 집어 먹고 주자나 뒤자 제네 뉴스송상아 바 도싱라 잡으슴슴 밤내 임신 잡으충어 주자나 고자 시내 뉴스니 상아 바 현재는 남당 주자나 뒤자 보내 뉴스니 상니 바 아무도 남당내 임신 집어 먹고 주자나 나사니네 좁게 사지 바 남중은 남당내 임신 집어 먹고 주자나 주자 제네 뉴스송상아 뒤바 소정은 남당내 임신 집어 먹고 주자나 나사 군에 뉴스사 주파라 주자나 주피사 제네 순소지 사지 파시 보조나 좀 먹어줘 주자나 주피사 순네 뉴스하고 사가 파라 미니나 좀 먹어줘 주자나 주순사 제네 뉴스하고 사지 파라 자자 좀 먹어줘 주자나 주니사 니네 뉴스하고 사도 파라 나가서 좀 먹어줘 주자나 주사 제네 주피사 도 파라 예저 남탄에 좀신 좀 먹어줘 주자나 주상안에 뉴스피사 고 파라 남민라 남탄에 좀신 좀 먹어줘 주자나 주지사 진행 유섭지 파라 디르르 점마모 호네 르미신 차바슴슴 파라 주자나 제상안에 유서니 사숨 파라 파르르 차바충어 파라 주자나 안에 주피사 주 파라 소나라 남태네 르미신 차바슴슴 파라 주자나 주사 주네 주주사 뒤 파라 냐놈라 차바충어 파라 주자나 구사 뒤네 주주사 뒤 파라 현저르 점마모 호네 르미신 남태규 주자나 제사 진행 유섭숨 사지 파라 땡그는 남당주 주자나 나사 순내 뉴스사 제파르 하즈르 남당내 임신 좀 먹어줘 주자나 죽순사 주내 뉴스주 차지파라 니모 남당내 임신 좀 먹어줘 주자나 제내 뉴스부터 차주파라 생는게 남신의 수사를

0: 지로 체동 국교 일석지류 다와기비 최송년기 사수장면 저장 자식이 난후 치위 철롱 신기 잡다 치위 토도 추생 치중 증치시 기부티나 민남 감린 댄싱 중국 공진당 7호 댄버 쇼지비 계슈 마비추 중국 공진당 계용 팀 초진 팀탕부 주주시 롱년 지딘 사도 준비시비 톰블리
1: 마크스 주의 万岁
2: 마크스진로 7호 댄버 쇼
3: 마크스진로 7호 댄버 쇼
2: 중국 공진당 7호 댄버 쇼
3: 중국 공진당 7호 댄버 쇼 성민기 예술소바 7호 댄버 쇼 중국 7호 댄버 쇼
0: 我是 링크의 지수 마크스진로 중국의 캐치르치니 개용의 선의카도 공진진로의 초중 차지기 누구피워다 특유 记录切通古根一色纪律到我对别清一十松年中国空间当地也用推门走进听塔屋上海入错格草山法连西金亚萨西尼多比莫西七比王平从都年九续提浙江嘉兴提南湖七位出信头措施天年他的三百天年龙年几丁三季几百里各提对个路据加图存不西金
4: 现在，
5: 下面我们就进入到六点毛泽东的中国共产党的战争，逐渐纳入序列。
6: 中国共产党，
7: 中国共产党给。

0: 공성 총동 표와 탄지 및 듄줄 학자 미외배 첸돔 특별지 접본가 조내 기괴기 차기 교고 개니 눈된 제유 차병계 용외 퇴급이나 양자 양나 로버토 뇌지 총외 퇴급이나 양자 강다 강이로 차자 차교 서지기 당지보니 통다 발숨토 미마망조기 최소타 대당 긴송친기기 먹덕할종 땜부시지
1: 토탐 렉발체 사퇴망초기 속티 말부송바 태양 능추총기 대외 차자 차교 서지기 당지부 당조경타 차자 차교 레고 냠토 추구타 구지 제시제 타경체디 당조경디니 비체 토담 춘진타 락제 사퇴러 군디당유 比赛马拉人不是搞出吹土当月老子更新别你吃呢高二米进班儿蹲土脚筋培教日记开进去足吃我超在长蹲四次一四次足春期超用了开别能亏洗借天堂不切地比赛托到马拉了超用了洗洗切不堂比赛老铁堂苦力米切索不是恩呢不是比了三季切月
2: 年度女三个轮参考卡这组钱呢比赛村金塔提前定价团结给南京去休息听松就哈咱们切不够那团卡喜剧喜剧先到穷啊仓嘛就这那期切月西昌年那团三线脱序运行年度女三个轮超在长顿四次一我被切冬加密就密记了休息车龄切不提落空么嘞加切松就塔成穷给跑我塔车西马轮车加切松塔成穷啊爬了恰不塔这比人塔喜剧车龄塔
0: 研究了十几千零七千参与加七加四年国民区的团菜来我塔捏出铁道度团菜加七加四月结合确定地塘五连捏托十七的那一这给人塔塔成日研究者研究所南昌卡瓦儿去比赛翠果囊修班培充中介托月忙做了相对来管续当他忙做瓦儿去甚至三百组吧 能就从业单位拆炸拆断设计给当这部拆平天塔拆军给忙做给拆过塔刚安新车日过节了命令忙了乔王位主局提团到托去玩切月结合拆电电塘五连去拆电单位行前周围预先去拆人拆样塔杂家东位来团里忙给忙边去乔王位行日拆炸拆断设计给 昨年来团拿九年七天所长谈特朗普表示着，有人得第二段话借钱的西藏举国钱的忙做破旧出旧钱玫瑰不穷有，明年派米定出去承认拆样谈，咱家当年西区给偏北忙了，我们这托把签约，当运气就托你他离婚了六张钱被唐亮写不下了的呢，拆在拆断设计给当运来钱被，第二说西林给特色唐波具体，与南京去拆炸六十台人民拆西道啊，承认。 一些提醒你，一些刷给切过表塔，涂个单车站若有车与途经的，若有来团别约时，米线车而切别，记得铁大嘞。拆在拆断设计给滚起，以及切在塔忙做一路一层在拖着起不麻塞，当他忙做完送米给这三七铁外将军约时。国组是三班能就从业单位拆在拆断设计给当组长，设计滚小数切不塔，当组长了的呢，崩开了你这切吧，崩开了的呢。
2: 来过滚地当我借木头切的三木塔珍珠冷露来过人力写书记却忙给两这三百三米切板十度当月不是新竹林间可能那不去新竹的你能去创开的为长沙长短十次给当足用了的呢长沙长短恰下比赛团为批给了滚地当为国企请总国巨图当他团部长对唐松共切协会不的人新竹林间
3: 听的蓝天里面创业过年经验蓝图准新月别送酒滚队滚中，新月别来在南车的水边南端吃上，新别今年准许生意。新月鱼缸品种严了鱼缸，鱼品拉长，过了同桌的年冬来点，品种的年度，比赛托位偏见点了不绝。中国新月鱼缸品种严了鱼缸，香港品种起蓝端起新鱼呢？ lam nor tim misita
4: kongjen dang ge jisu zhang ne di ji tong ni shi

0: 平均龙青年青年空配给龙青年他的龙青六七年前输赢
1: 空给你在哪了呀你我就需要给

낭두 쪼니 카라스나 튜숨 지단와 당 튜숨 치라과 튜숨 투보의 소수 급러송외 맹아 치강 테다 튜미 문주 지지 주기 급송배 치강 시부 테다기 공바다 공바직도 근데스 내 유명이 골라야이나 모두 두두지 야제 피가 농든 샘바보 남라 모두 슈버데 태양에 십둘기 탑실에 띠네 띠니 모두 최고대양 카레스나 홍동 모두 슈버 능신 조 미유디 초니유 미유 당부드 카레스나 곰바직도 근데스 내 유명기 내루 금제 시도 체주디 조탕 니바디 카레스나 문주 지지조기 급송배 지강 시뷰 코덴디 지치마 신배 시제 멍시 카지 딩예기 치도인 디골라 야이나 我说，也就比如农村三伯伯那么，我这没许空了，堂堂啊，这二百多千块呗，现在没许，你这月吧的，我这学的，开全部银子，想了，我说我这没许空了，当先给这月现在开支，我这学个银，别吃下边呢，当先给南下是哪的，当先给一窝鲫鱼的开的银面了，说吧，你不别呢，当先给天津南端是哪的，当先给南下的，屯康堂康，三个月面了，说吧。 先生可是呢，当先给南下这边来呀呢，各把扛鱼没了说吧，现在开始我说当先我这没许空了呀呢，这些趟我这对不对就输个人，唐伯说了，当先给南下鲫鱼的扛鱼没过了呀呢，都对着我这输不赢呢，当先给一碗鲫鱼，要么呢三六冬鱼，要么呢。 当先给以外特别的客人是呢，吃起他这边吃我可能赢不得，新贵的开吃不起来的。广东我这学不能行，就算给以外吃完吃越多叫了，吃不得。当先给以外客人是呢，吃起他这边可能来，吃起他没得不了，没吃不得。 当先给以外没吃白吃的，那些没出门都爱吃多，就送给南下说，再不是完了。加上弟弟给写着卡机，天怪的开吃不着完了。第一呢，俺学个南西唐不的人，你不当先写的，吞康堂康点个药呗。当先写的我那卡里那就写个药呗。第二个了呀，俺我这对不对就学不赢了。当先写的卡里写个药是什么？ 恰吉他的别吃完一把康熙给九百多路三位雄鹿局的点个月巴拉银呢，俺们这几个月早开始写过的。当先写的一万的七，一万七三月的开的是呢，恰吉他的别吃完康下达的。加上恰吉他的别吃完一把康熙给九百多当多路的肯德移民三位。 内陆公检堂雄鹿溪点个鱼站，当先西北的那了，作为点子是哪里？作为屯康县民的村的，我就得不得去询问呢。今天这个询问呢，别这几个月的，苏北的开的是呢，当先给一万的单子接过来呀，那公检开的有没得？天怪的开清不的，看见这青色的。 当先给意外开的是呢，吃起他爹不困难嘞，吃起他没得吧，吃过嘛的。一那样，老鼠当先给南下定点子再把了呀，那过把开的鱼塘，工资开的云南，拉萨白，出的新冠的开起不起来的。我那当先给南下老鼠再把了过把开的药的白是呢，七八包汤，七八七嘞。 接巴了呀！那我不打死了，连什么鱼给我不烫，吃了汤接巴了呢？我不现实，老姐，当先你拿了呀？那吃不饱汤，吃完鱼给咱俩多吃一把的，我们就汤，天生给吃不用的，吃两百，工资是哪的？当先以为过不是哪的？对的，那就第一个了呀！那俺做，刚才是没弄哪了呀？下面顶着就把。 当先以为铁掌土吃不绵羊吃不汤
저유 두치리 이와 대 제네 딱시엔 당 지회 차지 남장 대공 뉴스 간에서 멜로나라 양젠 주베 도지 라게 당시엔기 남샤 대달 제국의 고바 강 이민기 꼬라 직제기 남기 토안에 윤젠 대다 때문은 신로와라 소미 양 카데스나 치바보탕 차외 유기 자남 두에치리 임바 대다 머체 당시엔탕 지회 차지 시충만 남 두에치리 인스 수모능신 고바 대탕 대치도 당시엔기 남샤디 제바레 제장 두숨기 이외 차외 치기유도 저라 켜버리디 켜버유신도 당시엔기 이와시베 이와디 로수지 고베 고바양 치바보탕 차외 유기 자남 두에치리 임바 디 쇼라 당시엔탕 지외 차지 시충만 남 두에치리 임베 고바디 세워능신 로라 정도 공두슈베 남준 티다 카데스나 我说, 낙先没写空了, 家就皮革弄的三百多人给, 你把都请过呗, 能等卡机印章, 你得不得团呢, 我就听得起徐伯言。 下面我到先给过了我说我这趟这些书给你他的电线给到先说多了到先说的能够按照让了大堂让明白的信息被扩展的这边是呢扩展的呢早晚你能买的我呢没一把的嘎姐按照一把就住不赢了他的电线被到先说被打住多了到底看的是呢巧克力切被 七八宝汤借不了呀，那我不打死了不得。第二呢，俺这孙国的看的是呢，七八宝是的，七八宝汤借不了，我不打死。第二婆婆家啥借机交的，第一个给借的看的是呢，同他看的点不是呢，对不点不得。俺这他的爹呀，恐怕汤不得。 当先写的那周银白七八八的空白糖不了我自己切切借些地囊了对白当先意思给我打个囊了特动样其他个囊是先有把地借些把地对不住完了问题其他个囊是的个下面按照人白心的老中囊了这个的他的爹空白糖不了呀那他的爹写白打些的呢巧克力切白 七八八汤借不了，我们这哪能这个的？铁头个难就卡，俺人心我都需求的，是吧？大家电线给我不当些，你是以为现实的肯定这个考古的是哪？第一个不现的呢，烈士那的，养那鱼就我不。 杨娜，乔王我是就被西塘接不了呀！伊呢，我不当先你是以为我不现实，那不得，再不然就徐伯伊呢？听俺按照罗布中堂，我对徐出不能信，乔王明显给断了呀！伊呢，看俺康堂三十九岁三岁，姐姐。 到土边七八八趟来你了呀，以为来的了，谢谢吧的，完了。第一个我不当先你是以为现在就完了。哦，前面民警给断了，看俺康堂三十九岁三岁姐姐到土边写着的看的是呢，今年的七八八的，你那里来的完了，来的嘞。前张第一个给来的看的是呢。 看俺康家姐按照了信徒被写着的，有句我不来，瞧我是就被写的了，写不得，完了。第二个做都站不起，应当了。当先给扩展过了呀，送别个不啦，刚才说梅龙男了呀，先没听得起吧啦，来康熙了七八八，先当我说这玩意，妄图钱呢，七八趟。 提七八你不你，我不答应求于他，求完你不，我不先送不着完了。刚才说没弄完了，这张刚才说没弄完了，送别下面提大个，俺做了呀，存大卡的点不着是呢，今年当先给一万几元，当先给一万七百的，俺做了呀，三万七百的，别拿来康熙了七八八，先是我是这我的。 你这说了，加上第一天他卡的点过了呗，当先给一万几元的卡的嘞，当先给一万七百的卡的嘞，第二个做了呀，我都吃不着了，第二个做了，存到汤姆的点不着了，存到你把的卡的点不着是呢，他的电线呗，当先是，要么呢，我不当先说说，康堂康了，我们去国门的，说说送体检的，俺做了呀，那。
대나무래. 다디이나 샴랑에 지강 대다기 코드 라바담지 야제 뷰게 룽딘 샘버본 남라 모두 직슈베 쿠체베이나 지강 당벽급로 야디 숭으로 와라 레 강시라 치바보 숭무래. 레 강시라 치바보 숭베 디급기 레지 두와라 디급기 레디 날 숨주베급 하바도 라든 시에베급라 나도 레수 차와 시베 레지 와라 디급기 레디 레 수 차와 시베 레지 코든디 리베스나 마레 오나 디급기 레디 컨데지글로 코고고데스나 나르 차지 타데미 고로 양오드 슈베 레지 와라 세브다지 시에브나 레 유중어보 차왕오스 주베 시세하게 시에베 레디라 코고고레 레디 숨주베 급수 충에 레탄 다리 뒤에 충에 레디니니 터데레 와라 숨주베 급수 충에 레디니 베나 낙체 두 신제 더불라 낙체데 와라 다리 뒤에 시에베 레디 카데스나 레섬 유중어부디 낙체 두 신제 제바 더블야이나 신 더블야 코고고레 와라 레 자직바 숙직바 인장 때문에 코든디나 직바 자원이나 말에 투만나라나 레 강시라 치바보시베 강시세 수도라 강시세디니 망이바탕 때마키와 야마나 닝이 마체베 둔다지도라 다디지라 치바보스무레 치바보스도네 차와 강시 치현기 강사레야이나 시에브르발라 디지라 시엔숭무레 시엔스도네 가르시에고르베 두중안도 시엔바스그르발라 소스 머이머딘디엘라 시엔바스그르발라 시엔바띠 로스왕 양마나 타디에바시글레야이나 시엔슬러브레 제당 지금 디난라 댐베 튼다디 양안조 초두다 체제 모두 슈버이나 공도 송외 레주발라 레디라 치바보 시엔시 디네 치바보 당 레니 터데도 열베 양나 치바보 당 레니 터데도 메바 디니 시지기 강라 내 유메디 섬시 당 이시 제 디니 낙신 이외 통매 체시 진바디 나돌라 대낭바디 제자 레디라 치바보 시엔시 디어베 양나 레티타 치바보니 시지기 강라 내제 터데기 이와 지규 열에 요마르베 디카데스나 닥신 이와 지베 통매 체시디 임바디 나돌롱오드 제바데 레디르 치바보 시엔시 디유나 디니 레탕 치바보니 로라 디니 터데기 이와 지규 열에 이와 지규 유베 등을 터 가르세어르베스나 자지 타디바 임바 당신기 이와 지유 임바디 두바레 레디 치바보 시엔시 마지와 레당 치바보니 시지기 강라 내바 양나 딩이 타디기 이와 지규 맨나니 등을 터 자지 타 미디바 임바 루알라 당신기 이와 지유 머임바디 세월체불 제당 레 강식라 치바보 시엔 치바보 시엔시베 시엔디 공두슈버능신 시엔바디 로삼 타디베식라 시에그 유나 레디라 치바보 시엔시 고여봐 땜버르발라 다오나가도 무투 빼샤나디그레 빼나 원배지다 원세지 나도 빼딘데지 샤제 빼딜라 27바이나 빼딘나라야이나 레디카데스나 르다르발라 레탕 청원수 죽베 시르다라 치바보 시엔시 원수 드레와떼 원바슈거라 제당 원바슈유다 디니 시지기 강라 마네바 체제 디니니 터대기 이와지기요라 등어토 가래 타대바 인바 낙시엔기 이와지유 인바 더부디 두밤 세월 체버와라 제당 비디리디 가래 레 강식라 치바보 시엔시 저들 양아도 비샤나 디그레 다시 댄라 슈그더보 레삼 유중어보 양마나 레삼 슈그자 다시 인베 왕도 땅보 인나양 슈그보보양 다시 니레 제당 비디레야 차촌의 셰브 인나 레디레 치바보 시엔시 마데와 체제 시저시 코레 강라 내 유장 베디리가도 충외 슈그더부 이나 자제 타 미데버레 닥시엔기 이와 지유 머인버디 세월체버레 제당
ཁྱི་པོ་ཐ་ཆེ་པ་དེ་ཆེ་པ་ལ་ཡ་ཡིན་ན་ངོ་བོ་ད་ཐ་ ཁྱི་ཡུ་ཐ་ཆ་བ་དེ་ཆེ་པ་ལ་ཡ་ཡིན་ན་ངོ་བོ་ཞེན་ཤི་ཇོ་བ་ཡིན་ཤི་ཀན་ནས་མེ་ལོང་ནང་ལ་སུམ་བེ་ཞེ་མེ་ཐ་ཆེ་པ་དེ་ཆེ་པ་ལ་ཡ་ཡིན་ན་ངོ་བོ་ཞེན་ཤི་ཇོ་བ་ཡིན་ཤི་ཀན་ནས་མེ་ལོང་ནང་ལ་སུམ་བེ་ཞེ་མེ་ཐ་ཆེ་པ་དེ་ཆེ་པ་ལ་ཡ་ཡིན་ན་ངོ་བོ་ཞེན་ཤི་ཇོ་བ་ཡིན་ཤི་ཀན་ནས་མེ་ལོང་ནང་ལ་ས

0: 대다기 고된데 어디시고 알발라
1: 신경 넘어 저 공감상 당대 남체 신신바 되네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게 롱진기 롱진 롭티 레진시 레진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침모와 치린 도지 라니 폐기엔 다주의 리비에 콜라 치리 난시 유비에 세나 엽쇼
0: 다오나 딜시에베 워부 다인 처유탕 차원이부 워부 시엔세기 거수 중에 처유탕 차와세스 두가라 딜니니 워부 시엔인 숨으로 봐라 我不 shen ona tari de xie bei che yu tang chao ni bu di ken de ji le mun ji che gu gu de di go la ne de xie du du ji xu bei yin na di ge ge che yu se du wa la che yu se de neng gu ngan zui cha wei yu xi bei che yu ju ba la bei na na che tang lu kang sa kang se le lu jian tang se le suo bei che yu di zhe bei shi na 디마레 第一个个车鱼存在地的啊了接着第一个个车鱼的车鱼已经饿不死我了第一个个车鱼存在地的啊了接着第一个个车鱼的车鱼已经饿不得小王我是就被洗鱼就饿不去罢了被那拿车都新接得不了呀那新他拿帮店都一个车得不了呀下村的媳妇呢一个地了媳妇罢了接着被那新汤撒奔塞了说吧大了说吧第一个 고고요래 디디부자미알디가고차와디라중개베토네모두슈베이나충인디침보요레샴나간조데셰슈웨규름난라림신세루두레데녜라간조갸제푸글룽든셈바보나므킨고에데카데스나차외유탕제베레디시고레넘구베나간조신제 该在写在当动的不了俺就瞧啊死个了吧接着第一个给瞧啊的呢借写当动的不如瞧啊写特殊月白瞧啊的妈的瞧啊鱼塘之外来的了苦苦苦啊的第一堵堵咱们就阿拉念了今天就看到这个西吧里边起码说是哪了呀你母体节我这许久的里边地哪了你做 我不打算写不来，我不打探，我不先写吧。肯定这个了，我们七姑姑爷们给过了呀，那这些糖我都学不赢。你在前面那了，俺打算给考点过了呀，那没退着，别想呢，这些我都学不赢呗。感觉别个农村三伯伯那个头头都三难了呢。

0: 한다니 비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계 남초 샴나다오니 까망에 생규년제 슈긴 데레친도 랑게게 취미 실종 제재 모두 체로 심부타 내리 피숨 좌소 심바 접제 레소 심바체 중요진 데레진의 당분년 아바 파라 랑게게 계급 다섯의 자당 업줄라 잠라 취미 취책동 야미 숨주 수비 차 뒤에 체종 제바라 용법 걸어 동주로 자당 급주 거구 자구 중요진 실종 처유 존니 여러분한테 다 이시아 샬로난티 계급임시 계급 자삼주기 더십체린 청실령은 바라 진의 주비에 최애 숨주님 바라 닐로랑계기 뉴르갱의부 동주로 직동리에게부 탄자 자삼뉴르계 려고 폐계 침배토니 랑계기 변조로 공비에 된도와 야르비기 남바충구이부시 니디랑교종 미지부타 롭수부 노세부 계급 최애듄 지겹주지에 부시이 냠체토 레셔르겐지기 켈레기 레니에 땡보탄 자지레 동교로 갑교로 저기 거기에다도 담바르시나 레니에 땡보탄 자제 치료 시취 레니에 자지레 동외 커섭 시취 진뉴 토르동기 커섭 시취체 모두 라다 체규레도 여르듀기 장람 긴진 지지 진니 고초준 예급 장람 좌비에 정시 서슈 토앙은 바라시나 여르듀기 긴진 긴니 숨나 예급 장람 예림지 제나 드바 긴진 체제 미딘 치숨도 예게 주구차구 생기엽시 여르듀기 긴지진 예용 장람 토앙은 바치나 드바 미딘 통지로 주차지 긴진 체급에 장람 챔비에 긴진 치슈 체로 다니 법주기 셰슈 뷔체 레소 동규임시 제리 숨니 이스라엘기 스윌륜 슝례 관계 세라 배워라 싱나 예세련에 예련기 토림 트림의 팀이 고수의 동지 지기 예배 거기 아리 년전에 배우에 걸어 선교로 되네 쥐머리에 지 근주 제도 우르수의 계수 변에 지 배워라 싱나 우르수의 매취 진로기 차주의 배디 육신라 먹주난 총비 멍미 풍부 지주의 치지 지기 유로 죄야 명아라 육신 전에 대태 连 강양 겸미不是 제제 신이 웨네줄리에 침비 관계 내지 배워시나 웨네줄라라 사용 차고 팅이 겸니 타바라 미 니동 급경급 중 없이 겸람도 셔바타 미치지 초동 앞게 급주 권이 매균 퍼바 미치지 초동 숨겨 좀이 골라 차사 대서 매바라 교류여진 타바라 미 초동 쉽게 주주진이 격투부 입어시 대용 최기 신지 인비 레슈 미조 사르베 내주 긴순 기원 초동 통마디 Perangyojong Leshu Mizu Sarbe Nyezu Ginsung Kiwan Shibshu Tepchi Gundu Shiba Rangyong Ge Zumji Che Yubi Nang Leshu Tupi Mizu Sarbe Kiwan Sungyong Tan Kelegi Mipi Che Tsentin Chakgu Giswa Kasiya Dun Yubshi Jeje Sumni Shizhi Darawa Bira Tseyu Gungsiri Gagwe Shadu Lumi Gi Turim Kelin Top Yubi ke turim kelin peng yi tiri tobi shidi chonggir ki kele tongma tiri kyo ma si ti sanye tigi chichu chongdun kele la yedun chonggir ta jendien pegi bimbur nyamsung jegi mibi shi dion yubshi tabara penchong la shachui lamdi ki turim kelin tiri tobi kele shi yubshi jindu dunbi cai jingin nesung tun yun ni chukju ri ni rin ki jilu nian tuan jia mian ni shu zi zhu li gie yung gie jang lam tua gie yar sin gin jing ngan su go chu ba tan zhong gu jang lam chu bi chu ba chi yu gong si tu yi ji du yar sin gin jing gie gin sung lia dun bie yu bishi ngan ba qi na zhu ba mi din chi xi bie dun ju gin jing qi su yu bishi jin de dun bie dang gu nian de yi pa ra lu bu zhu kong sin xia nian lua yung gian tan nian zhe la zhong gian yu gu ru wa mang wei tu yi jie nyam du ke yu bie zhu gun qi ru zhu yu tan jin de ge bie de yi nian gu bie dang gu pa ra yin nian yu gu ru zhong sin la zhong gian zhu bu tan lu bu zhu lu bu zhe ra qi lu qin gian lu ma sa ba lu bu zhe ra zhu du gu ba ra zhong gian sua yi gian bie zhu gun la yang qi ru zhu yu yin bu shi 你对你这创业的给教了年段下面你就自助的二军一切工业子女真都是他电价碰别结果别人能创业的提用给二军开列给连年团给二军把家当给就拉咱子女真都是难受也不是铁界特动电价谢谢连地真都是养切别二军别电价都谢十度钱也不是真给那么错天地刚刚年生九年就续差

0: 三路那么错，广东三八天呢，可谓每到三点别浪费些，三路里准备中等些不提神。
1: 罗迪大郎，我去年勇路线。

소소 샤지마디 보라소 노이 카와 카푸소 노치 당카테스 소 상기니치 당라소 반자메 케스르 자푸소 노이디 파트르 섬주소 양터 담비 메디소 셰터 탈라 상소소 소소소 콜라소 탈라소 밀라소 밀라소 콜라 파트르 시타라 파트르소 사카소나 트라시 요카디나 동도 지사지 삼도르 바쇼

三个人不错 매남 경어 윤도 교배 링키 사르 기본이 땡초 하이 세보시니라 퇴티레 제리미 유드 머롱베 왕도 용례 자주년배 샘젠의 뇌세지가르 체진 퇴다신 유부타 동에게 매업도 추배 매남 동에리 교진 대런 구치레 땡초 하니 계사르 기보 제딘 권남 미기 지변동아신 두 머롱바 탐지 왕도 칸은 치부타 제보냐뉴타 뇽총키 소팅치베 유기 레망체타라 나베초리 넘버 기베 개가 토비 죽듀비

0: 세계나무소 랭지 계절기 비온 조름 난기 고친 차 신도 치와 더주 개조 집에 종이 태낭토 계절기 비 랭기 더주기 개칼랑데 랭기 계절을 쿠버타 종목화도 시에 고르주게 샤물 힌게 소롱 종비 디낭튼 도잠시 모조 쉬베이나 농촌비 낭비 부규 롱차 차겐타 하고 초동 생년 숨기 고투소 ling cha mo ji le gun ji gu ru wei ge bo xing me ba le rang zhen rang xie ge ngang ne ne bu ta qi su a hu chu dong zhen xi qi wei cha duo yin sim ki guo se mo bu ni ma me yu long sum du ru jing bu dang qiu ru ma yu tu lo zhong yi shu cham su da rong chu dong ge bei ling ga ge si da ta jia lu ju da rong me zha da qi yu ham sim ge xin jiang xi da bei tang zhe da rong chang le yu bei 前春归龙起林家的解释他家里米就所送借把德州给严都九月零了周东起去透春城穷尽婆婆家才写个了家里车色的群里求人点真修把了生姜中目马后能做归被家前婆家路仓里家才个了严都没女把了中目姑娘没有那么多脏
1: 兰帕尔图吉扎塔尼托桑吉米卡巴娘塔拉求罗林玉图连真托桑琼扬日大将就塔娘顿这边求罗列的将归撇布尊巴拉芒果摩汤中国尼基摩约基别人人为所送的求罗列的将归撇布送的求罗汤摩车天内德州给乔王我所赞巴拉求罗迪拉昂德州给昂汤布朗尼林给杰萨拉阿苏贝登局局
2: 세계나무소참들의행계기대개종기한세로컬초배기겐탐바랑자남게셈소댄도쇼배탐바겐토블라게인지창배양라창리차드나웨더종기조난키더송기통보식세로나 룸 통담지 쇼조님베 케남 샘바르쇼 게사르 노부덤드디 공로 중니 토 사마메 예롱 송도르 뒤지 첨친 고사 쟁기 샤티 담사 마무 토가 첩사들 하다 영주 내다 냠체 체네 슈고 마네네 까모티 타모링기 사자라 주르 주주르 나도티 링거뻬사 머시나 주주르 꿀띠 너바레 우젠 유기 따촉티 창연 카카르 쳐나유 부추르 쳐다 나냠이 탈로등지 마제나 깡부 절유 로도다 쓰르룽대 총와 딸 닌지기 주르 쉐네 야 워낙 아이 쓰럽래기 따티 다다 깡마자 부제 쳐나 뜸이 경미 장시시 여바디 스버르 마공모다 최 종원이 마도 신수자 심모도 최니 송타 대미게 고아당 원신 토메 여바 주줄지야 주르누 담은신 쇼르도 총나 니에푸다 노니 동수기 표다 니다 추지기 샤괴 지로 제동 다시네 쇼나 아멘에 땅오마시나 종원에 송바당 年纪的三个春节来买退休

제스네 루랑 차로와탕 따저테이 응아르지 베니 리무소 모아르 파바탕 부추루야 대가 랩두괴 마고모디 신도 간에 따마르 치용아탕 생장 두문 따심네 추루라 따트나 랭이 삼도 두리이 세르시 겨바라 추루뜬도 치용두 따티 모두 쇼르네 모두지

0: 생점 중무제 링거도 셰게네 비급 링기 지구 야자 대만남기 추르다디 지구 선남기 고개도 토바시네 타갈 니모 텔레르 푸 데네 갸르 떠바겐제디 렌지 서기 치직 사와 타르기 덴딩 심어 세기 떠모탕 저시 타르기 제가 주주 처지 제베 급수 난게 제진기 쿠르간에 서수마부 저시 루양 독지 메독기 차르법 대체 빼먹은게 주바다죠 도지 장구 테로와 대이 따게 레숨 저와탕 부추루 대이 예로 예로 하게로 사제 탐부 메텐주 포이나 사주 때마탈 사제 니모 메텐주 파르테나 디기 카신치 사제 수모 메텐주 메메나 저시 삼든주 기기소소 사제로 세네 부추루디 링거 따주기 초대도 페바르다오
1: 再给他们说他的天南北三星北的餐厅呢平常农天年天的空表给农天日子不日子叫催促的西北的餐厅天然给来餐厅咱们可是给别人中国前面年纪一万超北中给国餐得用建筑给国人两万团长那位岁数明北得用建筑难起阿拉他连中国年不感谢起关键三年土专心于北天界给模特俺催来餐厅呢我来告诉出现

Tengke ki motu ngan chule sen sen na wara gasu chukin.

Sekarang

소소 샤지마디 보라소 노이 카와 카푸소 노치 당가테스 소 산티니치 당라소 반자메 케스르 자푸소 노이디 파트르 섬치소 양트르 담비 메디소 셰트르 탈라 산소소 소소소 콜라소 탈라소 밀라소 밀라소 콜라 파트르 치타라 방서소 차카소나 다시 여카디나 동도 지사지 삼도르 바쇼

세계담소 디랭키 니가 변종롱 청년티니 코 벽에레 세디네기 리그제가 수출이 시베레 세능 자민 케자르케 벼종롭 치명년지 이원 초비 중계고천 더주 견조기 고르려와 탄자 나베 수수민비 링종기 알라탈레 중앙년본가 세시 군기 서년도전 심바기 제멜의 세능 모두 자민 케자르케 벼종롭 치명년지 이원 초비 중계고천 창신 Huolin yungi tang mönlin yungi ki gorni lenge le nyenbu shuzi yubi lenge ki ngan cui le cain le togur nangyu manjima nashu. Le cain di zomzi jesu tang zogyong shungkin cedra ni shibshiri chenggui ken gajun la ki cipshu ni lenge cui le cain di sambara togji qi shuyin. Lenge, shu dian jiang guo.

0: 간단히 삐진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에게 룽치 이
3: 자웨 파량 튼팅문
4: 튼팅문
5: 시베 낭세 뜨든철
4: 뜨든철
3: 디문 멤버 케버이
4: 멤버 케버이
5: 렉베 칸상 디너준
0: Tandil Hingene, Sengu Sube, Lizendini,
5: Penjong Lung Tinin Tilikung, Terge Lung Tinki, Geta Lodi, Tedon Lizin,
6: Tedon
5: Parnang, Menkang Sip Tishi, Parnang, Menkang Sip Tishi.

자스탄덴베 센트럴 헹게타 차절 헹게 공감사 탄다나마 헹게니 생고속베 레젠디니 변지오 롱팅인티리 공벽의 롱팅키 디탄로티 태동리젠 파나면간시브들이 간지레젠디이나 롱팅키 틀람타 락도 카바토 주리딘디기 APP 교인기 장유웨이시자시베 디뷔토 뒤직도 센시난도시 생길헹게 디링키 레스님의 파나면간게 레젠디이나 구이블로주니 헹게설 자균시구이

0: 사회 나자다 사토기 단다 가서 사회랑 진행 나자다 소로 만다 소로 제제 네 청배 나자 요르바
1: 지지지
0: 진짜 나자 윤주 단 나자 딘제지 유시고 네 가서 디치요레 그래 가서기 자 로야 레소 디네 가서 로즈기 제나 로응 중앙아 인데 딘제 디게 리라 네 가서 가서 오는 랑신기 가서 롱기 컴디 폐용 요레
1: 롱기
0: 컴 폐용 되는 가서 롱기 생이 나로 주배 차단 된데 폐용 되 착자단 되게 된 수냠지 아니 되게 착자 되게 차주 요레 착자 되게 차주 라바르드 나제 된데 유에시고 가서 착자에 나로를 준체 마스 착자 되게 차주 되 된 수디 냠냠 주 요레
1: 나
0: 된데 치도 아니 착자에 나로를 가서 리코 나진기 차사 된데 차대 요레
1: 네세 아
0: 되가로 졸음다 되게 대
1: 我们都差不多在这个建设用的我们都等到这种的那样子的测试的托育的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
0: 없지. 어, 딘제게 젠치 두양년기 나로로 철린던 딘제 차지. 아니, 딘제 어, 통진고 나로니로게 자던디게 진고 나로친. 한고 나로게 자, 네, 마랑조모토스 진네네 자딘가. 차디 고주 모토제 레베 나로 추주던디게 만남 채용고요지.
1: 레스 레스 엠즈라.
0: 딘제지라 내가 저 저쯤디 나야긴 중요하게 체시디 토요지.
1: 딘메베
0: 네 단동어 조심베 단다 좀마당 디제기요 보고지 사시고 뭐죠 고추스도와
1: 도와지 고추디
0: 고추다 디제 잘람나 진짜요 뭐죠 저좀 아니

0: 간단히 비징키 추수주 꾸닥다시
1: 까망에 생규루
2: 생계 남초 샴라다오니 까망에 생규년지 슈긴 데레친도 랑게게 최미 실종 제재 모두 체로 심부타 니리 피숨 좌소 심바 접자 레소 심바 제 중요진 데레진다 당분년 아바 파라 랑게게 계급 다석의 갸당급줄라 잠라 취미 취책동 갸미 숨주 숲뒤 차뒤 체종 제바라 용법 걸어 동주로 갸당급주 거구자 구 중요진 체종 처유 존니 여름난제 다 이시아 샬로난제 계급임시 계급 자삼주기 뜻십 천린 청실령은 바라 진대 주비에 최 숨주님 바라 내로랑계기 뉴르갱의부 동주로 직동리에게부 탄자 자삼뉴르기 려고 폐기에 진배토니 랑계기 변조로 공비에 된도와 야르비기 남바충구이부시 니디 랑교종 미지부타 롭수부 노세부 계급 최두인 지겹주지에 부시인 냠체토 레셔르겐지기 켈레기 레니에 댐보탄 자지레 동교로 갸교로 차규 거르게 다도 담바르시나 레니에 댐보탄 자제 치로 시취 레니에 갸치레 동외 커섭 시취 진뉴 토르동기 커섭 시취체 모두 라다르 차규레도 여르듀기 장람 긴진 지지 진니 고초준 예급 장람 좌비에 정시 서슈 도왕은 바라시나 여르듀기 긴진 긴니 숨나 예급 장람 예림지 제나 드바 긴진 체제 미딘 치숨도 예게 주구차구 생기엽시 여르듀기 긴지진 예용 장람 도왕은 바치나 드바 미딘 통지로 주차지 긴진 체급에 장람 챔비에 긴진 치슈 체로 다니 법주기 셰슈 뷔체 레소 동규임시 제리 숨니 이스라엘기 스일륜 슝리에 관계 세라비와라 싱나 예세련에 예련기 토림 트림 트임이 고수의 동지 지기 예배 거기 아리 년종네 배우에 걸어 선교로 되네 쥐머리에 지 견주 제도 우르수의 계속 변해 지 배워라 싱나 우르수의 매취 진로기 차주의 배디 육신라 먹주난 총비 멍미 풍부 지주의 치지 지기 유로 죄가 명하라 육신 전에 대태 连강양 겸미 不是 제재 신이 외내 줄리의 침비

0: 어제 돌링기 토안에 튀기 교파음
1: 심담 후불전에 미치 기도링
0: 튀럽기 당시에 로규기 겐치
1: 미치 기도 서총기 등규지리 차담기 칭화림에 샘프 년토진
0: 다다 키기 서부초비에 리제디니 어제 돌링시비에 초규 돌링리 센스

0: 생겔링게 공감사 단들행게 추 생구츠부티니 편중롱친년친리쿵 별게롱친기 워체 저린리천시 나공준이 럽차친배 미시인친 이체스와티 군댕기 낭근식시 도메 추체 최바치약이 이체타 룹기 이체 룹추 이체 롭튜 이체 라속바 이체 치충 망부당구시 미소스스응은에 이체 카시의 경우 양적마시 급식라 이체기 가차니 미시기 롭튜기 뉴바 제도 치약이 체실 지구유부타 타는 미시기 창체 도유미가 미티 롭튜 양료타 롭튜 멍용 짐용 유미라 도유부시 이야 이체기 가차니 미시기 진탄라 체비치베 체시직부 티마시라 미시기 닝톱 미발큐르웨 교긴 티웨가 인시기 마시 체자 디링예 양가 팅웅안츠 오체 조리난 피묘웨 테스 장수 루진 심캄 루지 겐쿠와 게크 림베 김차 롭스 주치기켄 겐부춘라타 콩키 팅웅기 루추 테스 총키 청관취 루충취베 겐부준라 댄지시제 이체탕 지예기 능취태 조린시규인
1: 뭐야 겐라코나니게 심볼행게리아 저니 모주시나로나
2: 생겔행게타 아니 조경베 겐웅줄라네체 엔행게리아 침슈유 아니 장소롭진기 승판기게 겐부준이
1: 레세
3: 신조링게 공함상 아니 부준이 아니 단덜 롭춘 주변 나를 비위기 연시유
1: 레세 아니 엔저샤 당란스 미메세나로 이제 먼고스 당고로 발만한 상로도 스규제 용브르 발
2: 젤라
1: 다 이제 당야가 나와대 리드 아니 예수로한데 다 이제 다 좋아치에 매베 미친비 내래 다 한다 크루디 칼로그레 쇼키에서 스티제 소소레다 남자다 심제다 안제기 노스베트 차제데도 와 디즈디나
2: 시샤 지지다지단지네
1: 지사
2: 기내법지를 토브다니스 공부시단다 아니야나 기규 하장 마부단베 부추 추 김다 추 공부시단다 된제간에다 먼저 삼다 딱딱 때스 때는 야고 매조 삼사시
3: 거기 주사
2: 그래서나 단다 먼저 단다 부준 충라 알아 부준 충라 노스 차례나냐 임체
1: 어지 발라
2: 아양 아래인데 인자야 근데 아니 니 삼 큰고도 와 그래스틱 슈토 놈네 야고 연바슨 비
1: 지지 근데 간 두고는 거 유자 갤라기나 니게다 레센디 기제 디르발은 안한지 김다 있네자 이자다냐기 부디 있네자다 이제 야고 추네자 뭐 추네자다 수수 심 카메라디 샤다라디
2: 그바
1: 디가야다 편도 추는 섬제
2: 지지
1: 알았어
2: 但我们有用的情绪的意思这是他第三年最开头的刚刚的车的话什么看法呢当他们的名字蛮有用的他的一个地方的刚刚车蛮有用的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0: ཡིན
1: 你看这种呀，神经没脱的这些，嗯，但真正了不得，到底困难是没不一直要我担心呀？对呀，没怕没生对是哪吒，搞不穷不是哪吒，没对呀，就咱们大的对吧？有我穿哪吒，也没呢，搞对人的，那哪吒是吧？是，就大江江，
2: 是，
1: 你没扎西边两个是吧？
2: 是，不住嘴的老多难的也，搞来几遍，嗯嗯，你身体真难，过年的生病。
3: 嗯嗯，是吧？明年嘛，是呗。嗯嗯，这是第二次，第二次。像这，但是没穷呗，不过大，但。现在的生皮都是多嘛的。生皮基本就是没穷，咱但第一怕是啦，所以说生那个多啊，但呀，点点嘛，但那送过去是呗。
2: 是是。
3: 嗯，你我的属于当个。你不过一直偷不打扰，但是其他嘛不担心，现在的多啊嘛，当前呀，第几个呀，不过一直嘛不当脚的，生那里呀，第几个的就嗯，跑多大。
2: 手机去提是吧？太阳说过，一直拖了，第几个高兴没不大？那个，那个，这娃的多钱？多钱啊？真的是没着。现在生病。你我他个是，你生病我那谈的，嗯，就往住了送那些，困难就不住了，真正那么的过年的送送啊，顶我那人生病，不过的这个搞了可再给我了是吧？
1: 是是。
2: 但你那来第一个了呀，谈的，嗯，各场提上，嗯，马不灵叫的最多，身边拿子的，嗯，那石头拆不出去。
1: 是，
2: 你来搞来给我们，忙起来给我是吧？这不嘛，他们用过了吧？
1: 是是是，
2: 没事，那老母呢？搞来给这苍老这不听过的吧？是的，用心嘛的是吧？嗯，听这个呀，你不出忙过去，嗯，退休人过大，退休团队到我今年年我是吧？看起老松些，现在别的你那最低是那些些，伢那么多年的用过的吧？
1: 是是是是是。
2: 我第一次啊，就也是说呢，嗯，但嗯，搿场淘宝连不的就。
1: 嗯，
2: 他开始说嘞，难免是不嘞？嗯嗯，我顶这当兵，能做点子事，他得去做啊，用过一段时间都。嗯嗯嗯，嗯，现在要不当当不的。嗯嗯，嗯，开始个了呀，下班的做票队子把车里也用了，就是里面的做右边那往接下嘛，那么些。往接嘛，下接。嗯，顶这用过多啊？那你现在嗯，看见顶这送你多，果然做这嘛了呢？果然做搞来给不要嘛的，算的。嗯，这送你多啊？
1: 你也是，你这是。我现在来不晓得你这买多啊。
2: 是吗？啊，你这里啊，
1: 他究竟蒙古是多啊？
2: 是的。都是住不到，没住不下的，可些个的。
1: 是。
2: 我那家呢？我现在要么，现在讲这要么穷别个，等到，嗯，缺了钱要买的，缺了钱要买的，啥的，能不能？嗯，这样人家了，什么的个？
1: 是是，俺俺俺这生病，三个月呢，不过就是刚挨到钱，说呢，俺那拿不着地不多，钱不攒呢。
2: 嗯嗯，是吧？老总刚买不起，吃香的了的。
1: 是，
2: 都是不到缺不着的。我们那工作机会也是生的，是吧？那真的了，你们去退不得那了，欠上是吧？
1: 是。
2: 那退休俺不就那几桩啊，恐怕不要说呢。嗯嗯。休息呢，吵闹中间蛮多啊。
1: 是是是。
2: 我第一次嗯工作来，等我那俺去嗯，先说打摩托那了，到要休息呢，跑多嘛当然那需要人了。
3: 那人是人情多，我们那是对那人情，人情的。
1: 俺做米干吧，吃下呢，阿哩，但嗯，这别些事俺叫他，也没一再接单吧嘞，搿来客户打扰多。俺那不过春节了呀，连那老初的人内的，你们几拿落了，一个托内等对子吧。嗯嗯。俺老初少叫才叫个人内的，歇息的个，也蛮学不到了，连结果对子吧，我那看过有是吧？俺第三我呢，什么是那年看大人呢？
2: 那底下毕竟还过多看不是，不过过来给都也通过过是吧？
1: 是是。
2: 但嗯，老大这几个到顶不给吧？里头怎么？他改改给是的么是呢？几家欢喜几家愁，然后懂吗？
1: 是是。
2: 对是对呀。嗯嗯。哦，这不那年这不那，嗯，他什么都那年，他什么都就那年，他人家是重要的。
1: 是是是。
2: 我顶这孙子，我那他，嗯，光不写单的，偷了呀，俺就听到也是也那，嗯，演员给他们编辑参谋了个。
1: 光不
2: 干钱不学习，学会生病。嗯嗯，个人拿落了呀，俺那俺穷呗，的确吧，嗯，这不提，他都没有偷嘛的，那不是？
1: 是是，那干钱不可能，个人的呢，是吧？嗯，
2: 我的谈得上跟一个拿落了，俺们偷要嘛的嘞，他偷走过了的呀。嗯嗯，搁来给呗，什么单呗，偷什么钱，钱都钱不干过了，偷走人过去拿落了呀，这我用的我那这些呢，天天给，嗯，偷的没拿，咱们真拿不着，也我吹不得出来，他个。
0: 同样是话有点生病。是是，嗯是。新年连接，谈的连接最先先不提呢。开始江苏路镇深坎路镇近乎啊，也可人别勤查路水做车给看，赶不准来趟。看起天文的路途，开始长期城关区路穷区别赶不准来去。 一切给过了着令难为
1: 所以你生着第三趟。对，确实归为归门人。他那天给新新不的呢，偏叫龙城的这里空，偏给龙城的我车着领西边，秋对着领里才是。那天我俺这是通知完了，可是，嗯，你们这个春香干的呀，兼职一点那样的，人家年头这些。
2: 嗯，俺
1: 听那老了呀，嗯，今次唐连那年的，嗯，罗群居碰见个，人家送给，罗群居也有呗，不过今晚呢，吃香那啥，
2: 嗯，
1: 一再是年的，嗯。

0: 지게 디지스리다스 가스하네 키오드와
1: 안에
0: 보고 있다 문에 맨조섬 다디 낭다 요마 디게 요리아섬 다 가스하네 된 슈고 익쟁원에 원수당가 주디 다 베템 따야 마타 제니 추베 소시에다 문에 수수 리교디 리베 다 디파네 토뉴도 디네 토뉴도 섬 안제기 담고 노베 손제 능춘제 동안
1: 딘제 주다 교긴 된서 삼으로 봐
0: 지
1: 진짜 망치해진가 주 대박 예윤게 알레 이쿠리아 슈니에 부추솔이야 강에시 지제 유스르샤 주도알
2: 나한테야 근데 루촌 튠베 이제이네자 루브진 머림 루브진 튠야 이네자 토림 루브진 튠야 이네자 근데 이제 되게 개치슈 숨마르벨
1: 지
2: 근데 디 슈데 워치소가 레조유도 이제베 이제데 제바
1: 근데
2: 이제 개침부 되게 시 다니엘 유베 부분 나 유베 슈고 아니
1: 참다
2: 뉴슈게 킹베 쿠리오스로 진 데스 유베 소체 스스스스 그 세신엘레 아니 뉴슈다 안데 유두 정보 미스드 지구도 담고 체아 노베스로 게지세다 토베스로 마베스로 다네 저 잠만 두루 만나
1: 세세
2: 봐 안데기 겐부준라 충에 숨는 신 아니 야우슈여야 시도 제시손데 체아 망차베스로 언제
1: 시상
2: 겐부준라 겐베 숨는 신 Tāngu nē chāng yāgu shū tāng shū āsiyā rī dīlē, dī lēb chā jē, nū shū chā jē.
1: Tā yāgu mā tāng bē sā sū sāndē, rūwa.
2: Chē tsāng gā.
1: Tā lā ām lā ngū sū bē dī yū shā
2: sāndē, rūwa. Tā chē tsāng, rūwa. Tā ndē mārbē, gē jē ndē sū rō shī mārbē, tē sāng kār sū rē, bū gū jāng jē, hā mē tōng bā. Shē. Tāngu nē dī
1: gē jī dī tē chā bū shū tū dī lē, yāng ngū sū
2: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1: 我们别说这，咱们说空别说这，那么多，随时看哪里多，咱们别说你这，你干嘞还不熟呢？
2: 是是，那我现在到底不会。

0: di kurang ke lobs gyun dang da yan jinje jinje bu gu ta lobs gyun ya ga da du gu yewa ma nam che ji gyu gi da dang ge ge du lobs gyun ne da be sim na su ya ji kurang ke ta lobs gyun dang da ta ge ji se cho gi ju yu gi ba mon di be sim na su ya ji di di de de sio ri ani ta tan de bu do jo a ji jian yan bo ru de ba le nga ru tan de le ge tol jaya mena susu sim sha dan ga le yan gib da de da de
1: jie ge de ji
0: ge ge le ge da de sim kan sha dan ya wo mi du sma yan ge mu ju la le ge shu je ha on du si yan ge la ge lam de ya wo chen de ge re
2: ta ge la sang gu xin de ju to ga na ni su sa
1: lu ge bi che susu yi qi qi se ta ge la si tu ya ka gu ji la yan tu si ji ri ba
2: ji ji
1: 진짜
2: 부주 괜샤다 주제인데 나야디 아니 단다 롭종 관계에 관리야 뉴슈 냄부 십시제제 부위 남노테야 냥가 챔부도 와 응응 부주 주 그래서 좀 미게 엠베시에보다 야나 게마다 파메시에도 클라바도 난도 문짐다 롭종 부주겐 제스는 보라 응
1: 좋아
2: 다 통점 권한조 20 열 봐 응응 통점 단다 롭주 주인데 스도 안 가자데 봐 윤데스 봐 걔랑 주 걔랑 안 된데 싫다 있네 걔랑 권한 손 손갸 손 주 용할 계산하면도 뭐랑 삼당 토기 스도 와 20 토고 열 봐 다 진짜 문제임 다다 농촌 기계 김다 이민 인지 도전 나로나 쉬어야 되는데 또 벌써 차주기 또 이 내래 오네 부추 기세 좋아 기세도 먹든 토스나 난가
0: 자체
2: 주로와
1: 다 롭촌기 부다 롭진기 부고 탄들로 춘추 손자 기엔다 밤에 학파도 기엔기 가메디겔이야 베티 이치 지지다 대비 지지 신대기 딘제기 능수 주도 좀 뭐 안 갤란랭게게 가메간이야 다 요르바 토메라 디간이야 이슬난과 중고르바
2: 토메다 오르샤 토메체 야노네 지 유베 가메든 주 중야리아 주 딕스견난고도 아니 나란 수 능부기 저거 저거 가면 손야 된 소소는데 다 진짜 나 먹히니 야도 생기 가면 손야 된 짱마 제르바 뭔데 제스 이제 야 선부 소토네 야도 와
1: 뭐 겜부전라게 팀원들도 你像你现在的人中人 超超拿了来, 等这是, 古难度, 还是, 七千平安呢, 不过一些,
2: 是,
0: 我顶俺能俺们这儿给你去做干了呀我呢这是不错了钱能盘过的多啊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那些不干咋咯，嘞都是手工铁主动啊。那些咱做个样式，我那些呢，你不会轻松的吃个吃个个样的，但也没讲这个样的嘛，对不起，不是说开具的，来着，通通买菜，通通都不会工具去。
2: 哎，
1: 罗瑞，俺看最低档次，就这，伢就说，但嗯，吃用呢，所以用吃过一点，俺就今天是用给的。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那是啥？我
0: 嗯，蒙西算账，大概呢，司令官的钱钱呢，是吧？我们不是搞嘞，但谈到的查查外套了，咋样没呢？年纪前谈到都是，嗯，几所偏街书签不签，那就嗯，几没新的。老赖嘛，不是吧？第一套呢，不过了，呃，嗯，也该缺嘞，新过的，那第嘞，也忙啊，都该缺，你们都新过的吧？那第几个月，那金藏老师打了这老师送这些些，不过说用钱呢。
1: 要不是没装生病，是吧？给不出来，穷也送不东西。但是，茶套的切针呢？这年通干的通过用的这，但茶套当天天这这满这是秘密了，那丢了用的，没敢趴下，不过全举个来同样的，但听这一推着不是里头，俺怕么大，经常给老师的调换讲开，清不清不的，是多个，是不是是些个？不装了，算了的。

0: 생겔링게 단들링게 최신 신바티니 캐스 장수 루티 심캄 루티 겐코와 게크 림베 김차 롭스 주티기케 겐푸준라타 콘키 팅원기 루추 캐스 총키 청관취 루충주베 겐푸준라키 이체기 고라 졸린나웨 베게 롱친리체 모체 졸링시
1: 초아이우시디나세 Lopchun yao yun neja, yamian yikze yao dengu yun neja, deng me neja. Deya ta jik chong da, zanyam ki, indegi, namgyu shi tengu ki sa di, kye chenpuri shi sa di, shi ba?
2: Shi.

0: yagun mo chungba yina. An budi ninje susu gaba mebe labda jil zhogo kikirba. An susu gaba jie mebe chile di lena lo shize jango kikirba.
1: Ri.
0: Ta ne suyun de gudu zombo ta kandela gure pame sinjeri juyorba.
1: Ri la.
0: Bugu murae pige gibishira yukimarba.
1: Ri ri. Lena lo shize rwa. An je gudu zomba taga sangbi labda dina le sunda kanda lo shidi. Kanda la gidi lena chido. Kyunkyo chawgu gorwa. An che zan di gilu ya. 要学出呢, 是是那真的咯，恐怕糖果不对呢。嗯嗯， 是是吃过有些，
0: 嗯嗯，老细的，
1: 那糖果肯定是不啊， 捏不得肯定，松不得两个肯定是哪， 洗不得两个我们那给给个呢， 那不是通过意思啊，这个确实心情就过有些， 确实有不得买呗，我们呢， 每次给糖果吃嘛是吧？是吧？ 其实那糖果得开的是呢， 是是马个别那真的厉害， 嗯，吃了也搞不有嘛的， 但一年来吃了的一个的嘛呢， 让老细来给的热嘛是吧？
0: 是。其实。
1: Lepas tu cuma nanti sana tak ada, cile lagi, ikut dia tak, tuju tambah lain lain, tuju tak tak tak lain sana, entah dia cikor ba, entah kamu macam mana, dia tu lain ya, lepas tu ingin cium cium cium je ba, dia cium pun ingin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cium
2: 그거 망고 쟤는 것도 와 투수 유입체 투수 유입체 아니 잠만 저 장야 그 딘제 진짜 딘제 망고체 이제 딘제 유입체 니가 너 수수 롭존 치야 누비 유야 투수 약슈드 봐 미진 나로네 누비 유야드지 너 직장도 유입다 직신도 유입에 삼료 윤교 투수 되지 못해 난 디선 장 예선은 단대 부족 코난 주 돈에 차시하소는 투수 등지체는 수수 가벼 주야
1: 是吧？那现在是是，现在碰不开钱，也没下着给完的，搞不就懂啊？那这是请
0: 啊，
1: 请啊，请啊，这都老几几都到你正规那是送正规那的那呀，我这钱，对，退休呢呀，先别个嘞，年数低几个人呀，现在个呢准，那现在很多我们没他们一百六十万起啊，是的，大概呢过足了，是的。
0: 나도 재미난 애 좀 말해. 그래. 돈도 라키인데 뭔 거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라야 요지.
1: ཁྱི ཕྱད མི ཁྱི
0: chile de lenga gam mun gus ta pa sin je su momur skip je mo shu che ba bu ta han da le be sho ri ta le be sho nga chik jan a sam je chik ba cha ta ta che chik bu si je le jan je ba
1: ka ji ne ju do la ta ni ne la chi mi na gang bu ju cha sun su ba gang bu ge cha sun su ani ta nga le le yin si je lu shi je de je ani de je logic de Loni bin chick chaga to do some by money of a such.
0: Oh, that's
1: me to push in that and chick chatted in so some money around, some shoe betcha.
0: Oh,
1: Losum benevet tolada.
0: Ziba,
1: and the bagune, Losi would condes cure on us some. Losi ben a little yitze or dam, madam, to the chocolate or dam, who you say.
0: Oh, should it say Longo Betty, and the Cassia Joma, the Tanka Cassia Jorba, all the gay and get game with Chumche.
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3: Oh,

0: Gunanda, Louis Massipche,
1: Mola, Jin, Chinguinche, Chinguinche, Chinguinche, Chinguinche, 是吧? 아니, 디카레, 수수수수, 이든유 봐. 응. 근데 구구동아. 이든유, 니가 내 닝도 제 마차합체. 응. 되게 또 마타살에 쓰면서야지. 얘네랑 대비지가 치지, 희치네. 응. 야구도 쓴빙아, 마요제 가르치네, 임바. 응. 나도 퇴소는 가르치니만, 대신 퇴지 직 줘야 될 금생 가르니바서리. 진짜 좋았구요. 도스 제수는 얘네랑 마타살에 정수 댐부 만나고도 어썸디스 삼삼 코어로 봐.
2: 지지.
1: 세미신이 어떤 라브지나 린 갱라게 단독 통짐도 안 문짐는 신 갱라 요말 달라붙는다.
2: 지지지.
1: 좋아야.
2: 응응. 저님아. 지도시 년 내려서 지웠다야.
1: 이만이만 언제 친구에 나브 친면 나온 줄 알고 힘들어 봐.
2: 지지지.
1: 이제 막 그래도 진짜 진다 제 통하면 도스.
2: 지.
1: 언제 그래서.
2: 끔끔자시 투베 미션 안 주신 전도 어스리.
1: 언제
2: 제 교육 생각하디.
1: 좋아.
2: 갱라 롭스 통해 요리.
1: 진다. 차요 요리 좋아. 언제 김우기 다 진다 제 통하면 미션 언제 또 문짐다 통짐부도 갱라 고나 주반 진짜 진다게 딱 토고는 말해. 먼저 코스 안 해.
2: 내가 건다부터 토고 봐.
1: 응. 코스 다 하고 님 매서 차. 언제 이제 봐. 뭐 단대 단대 보고 처리 다 그런 능 좀 용고 이제 봐. 다 통짐다 룬징 걸이야. 다 걔나 남 중에 님다 시고 자 넣는 거 봐. 응. 토고 집은 넣는 거 참지 토고도 강지 토는 넣는 거 봐. 다 로드 체면에 대해서 봐. 다 먼저 걔나 단대로 좋아. 오늘 대장 주에는 용고 말이. 세상은 지 딱 걍은 거인 봐. 차샤선 제바 망지 견나 제 친구나 봐. 얘네 친구나야 돈다 망고 요리 대탕만의 친구 세주토네 친구 봐. 저거 처음에 간에 간에 체주려 간 주문에 남던 인지민지 난 거를 근데 지내는 건 지조 냠냠 요리 봐. 뭐 언제가네 뭐 저 남던나 세주간에 친구 난 거를 쉬에 그랬으나 다 납제나로 딱 칼라든 순난다 요 말들이 양건 줄어도 봐. 직 경과단데 주도선 봐. 아니 아무네 정우든 제다 야는 실라 칼라 근데 소리다 야 장르시 매면데 간에만 조스 친구 나야 된소
2: 시
1: 언제 스틱스 망찬의 윤구마 라미
2: 니온의 참상 사회 정부직에 간다 마치에비 시제 직 송국
1: 인지민 직 송국이 수조인데
2: 다 갤라구나 니슈 교 동을 털은 제 동안 뭐 신 민문구치 매배라 디 투교기 익제스탈 슈뉴요 마지 是吧 다 슈기나 소게 김배 아니 이내래 땅에 렌제 투뉴이 봐 투교 익제단 요면에래 코난 주민 미칠은 부디 두스체 다 튀티네 손 통대가 체인제 말도 가고 난 좀 미안하다 다지 체래 좀 좀 나니도 와.
0: 시.
1: 제라.
2: 아니 도교 주고 말이 배차선 단다 딱 상매야 도구 교치하기 룹촌 퇴제 게나라자 줘야 이제 주 봐. 이 야우스마다 제 게나라자 당고 섬네 부 계시 취매비는 대례는 참 잡지 개 말도 양 게나라자 뭐 친내 사다다 제라자 만 주네 부
1: 정도. 제도. 제시야 진짜 간리야. 엘랭은 줄랍자 토네 차샤스네 네주든지 동무세 되버지도가 같이다 눕촌에 아니 아 옛날랍자 친요마들이 주어 통점 이제 단지 콘슬랍지나 레브든지 레베 마체 니마 게나 무슨이야 진제나로네 코란레 셰브든지
2: 동안
1: 전부 도와 아니 공부 배드 무투 다 무투 배준 회매 체제 드브 통조로 받은 수상으로 아니 배는 아주
2: 김치게 이단만 체체 봐. 부주고 말다 김달린 게 창매.
1: 소 김다 이단 체고 지도 봐. 김다 이단 체는 부주즈 리기된 게 지도 봐.
2: 아주 둘러야 돼. 딱 봐.
1: 나 도슈 메조 삼제. 이는 아주 미리나로 고셔 김두춘 빌라 차샤스 코랑 다 다장 지부 유베 디도가 고셔 저홀라 수여치. 코랑 돈에 차샤스는 이교 그때네 룽고 말씀도 와. 이교 망고 떠뉴 유체. 언제 룽고 요 말스다. 이내래 그런 탐 대에 그랬으나 전불링 토리아 천년자 하장 친구 유배. 다 아니 개왕든지 차도 와. 그랬으나 이교 가바 나내래 말륜내래 이내 그런 게 가르 참시 오 말스나. 배준 휘미. 베티브 다 카마 제비제 미소고로. 베티브 단 카마 제비. 베티브 단 베티 초부치제. 요제 탐 대에 그랬으나 개가 숨줄 하지 개리인데 킹고스 뭐
2: 맞으라
1: 안 최선한데 저 코난 주스인데 최샤선 이단 치고 말아
2: 주바 주바
1: 수수수 능충 치고 말아
2: 네
1: 뉴비티 디간 뜸 토네래 봐 신배 토네 네 럽준 체제 모두 배준 체제
2: 선배 랑가지 나래 최삼제
1: 이제 봐 세상에서는 이단 치고야 제임 두승비
0: 배샤샤는 탄다 어디

0: pyojon lobde chimu lobyon chimu gen lakpa siri lage kunang ke sunya lo kurang ki phomo di thuteng ki labtu thundu samba dina ta thuteng ge yigje mo shub che lakma thembi sungdwa ni kurang sin ta bugu soyon chya di zo ta yigje le ma dem che bugu kungsan si sure stan che ta chilo le khasa khala namgyu ne labta thundu samba ne gongo ma gu shu yu sungdwa
1: kurang ke ya la di ji ongju la te ji ni ayu di ji tu ni ma labtu chimu na lo ya Ciri, cengkar, ya lah betul lah.
2: Ale, no, no, no,
1: no, no, no, no, no, no, no, no,
2: no, no, no,
0: I'm going to go to the house. Bet gongbo xu xu ba de yu kena zo e bu gongbo mang zu xu sung da o de le kurang ge le tu jing gi yi zhe di da mo ju jie lap ne ma tian na jie nan du shi lan zhong qi jie ani lap zi mo du su sung ji
2: ta di che ge yu ben de ba
1: ji ji da
3: xin ge ling ge tan de ling ge cui xin xin ba ti ni le shi jiang su lu zhi sim kam lu zhi gen ku wa
4: 各个人别勤参落实组织基金减不准来谈空气天文给露出天使冲气城关区露穷区别减不准来去一切给过了着力难为别给龙城里层我车着令时举世纪了三村纳错语通年门不古样三木冲着令了地呢落结基
2: 조린기 토네 듄람싱 디가니 편초롱칭 칭칭리코 벽에 롱칭기 모체 조린시데 초규 조린리 센시 단제 동안 부준라 리리아 슈교야 미메체난 단데스여바서 리쭈 댄수다 팜수사 저바 디능추디 벳디인데스
1: Lick took the end empty, pam empty, and Jamarval. Two rim,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rims, two 도 녜스 난데스비 로충도 잠바 판부 거제 망충내래 아니 나가디 야치르치 줘야다 심슈든 저 바르토 녜지 비너다 아니 장제든 저다 로제 고로슬리도 좀 냠뇽다 장제든 저 간이야 뭐네 고로 미세 제부터부터
0: 他人一个开局，我们吐不嘛塞，俺制作单每日的片别，明天是七日。那样，第来到的工作，俺要我们呢，那么第六种的单人呢，要可再有呢，俺制作单每日的片头日是电器啊，明都别再想那谈到的，查到单六日都是片局单接，可不给别单，俺们十日单每日准说你的个。人呢有钱呀，这个工作的车是马龙哥没下达给车哥印章，俺样制作了片不趴下。미리 레야네 진데 땅도와
2: 시군데 수입바
0: 어
1: 제자 가차 주고 미고 이내레 아니 딱다 대스 마셔 니내레 가차 이제 토바스다제 게그리스 럽제 니안디 시브츠 바차샤스네 바 어 콘조 주고 방바 가르 주음브레다 시 딱 콘조 레고 골로드 스디오 콘조 메세디다 하장기도 탑겨 차로 저도가 제자 메세나로리아 게그다 방바 딘드레리아 근데 레 토남 시우든지 샤마나 부챙을 했음 줄다. 아니 소스 난가디 파 무투네 파뷰 타고 제규 좋아. 슈그데 중재 가르 총스네 렌데 소스 전교선자 돈이 지그루아.

0: 차긴 삼미체 바 레수치유
1: 지로니도 니슈 접시료 다와주바라 너리 세구 게르제종 와마샹 첨구 총주 용기 유미티장 주주 립드 냠토 되간 사바르 뷰신 되간 사바르 까체 되바타 주로 특전 차창외 되간 그 차긴 칠릭수친유 총조 티 시슌키 최된 제바타 망초기 장무 슈베 자퇴의 지송 슈디 추리타 녜뉴 마가나 슈바소기 지답규 조레 규르줄의 구디 당마타 지규 추기 니르교한 체다 락렌다디 총조 적솜키 냠디 벤조로 구림 딘뱅아 니르교한 체바 로디게 론주도 총조 용기 미리 찬염 용법 고르치니타 촉동 신유
0: 달로로 장경총 신뢰 아 총습 팅키 지순 리동타
1: 屯居了腾心点不起别切得不可细碎不他兄弟阿他托东也爹为囊屯了密地切得不看你秀西不差苏当话三都前几托当他南长前几滚地东宋南北屯居前切有时现在那么错狂都先出不提你听地就屯作为提战西北囊前国巨图
2: 在新疆呢，吃我祖国血亏呗！让蒋介石归卡他，得钱卡去，就去雷东他，团聚了腾新宁波前辈国的去，人民指令宁波国的人。三零几，天地三军路军队军训里前去，决定作为出战西北，南征上大西一了。六道可把牛国西，几天呢？西塘，几个子女他轮流去咳嗽病，六道可把也狂在体外去。
3: 年年看了片子，结合给科室家的讲，融聚切巧，脱去了国人阿给教给他恳请人心了，我儿写东给你去教教，写这两天中国地震去连年的片面，录制难说。中国地震去云至六道卡班，城西伢爷了电价月了，烧浆扩建的，卡班他安大忙完，来去了熊根儿阴间些，修在龙时间呢，铁东年郎看点是一巧。
0: 卡巴尔他这一个人最起这几个人最巧。三零几，他的连接是三星被雷森的呢，平均龙城盐城裂空，平均龙城起三九路滚动滚熊西边雷森的是。天的雷森也是杨千了他，你们是的尼克，那把连接了年终休息月。下面连接是木土内三九路滚动滚熊雷森起，三九路滚动西边。
1: 南城三路呢？滚对三九路，他也加速了。滚穷路虎林里，开了步。三九路滚对滚穷里前去，三九路滚对南城。三个零件，让给去跨了西北西群七十一路修扩展马拉转到西镇南屯，你们自然来呢？连接从我转那个是？
0: 你先看，这个那个去，接了你东西走路。 中国劳动批给给年休调查七百来五百，让给他跨了西北西军七十一期，陆续扩展马拉军队，老军跟出面谈，趁势起来去，落着这段期，我准备陆续就这点，密码满足期，陆续给同那我先退步，七十七小时，当年说来我把行了，接了你东西再个落了，让给给几座用期，陆续在。
4: 蓝色独立三八零的，就是前往通州吃酒宴，搞不清不来给我他。老酒店团长通州也这么新的，过了西北安塘不来吧？改用三点卡图，陪同老段小区车子吃过他，过冬做罢了。来个期间吃，我就我出来给的，让给给老段留把他，小区车子给其安镇塘边南区角，过的当钥匙。
0: 现在小学期的军队三队前有事，第二，明儿张杰去老段小学提，接呢现在火车内半夜两点七八有钥匙。第二，安大县内老旧不塌，娘舅老旧去，忙边给老者这段给小学设计拆除塌，阿东估计准不塌。老者起来去，查到给小学来的书，掏回钱呗。
4: 全经济长波，推上通州阿塔，结束屯东新地。老旧内部查到的颜色，也就过去苦顿来解药水。
0: 三零年，接了你东西走路，人来屯来去，来年拥抱过通州吃年休哈怎么写下？

농촌 세지 유배 갸치 샘볼 행게 쇼부들이 농촌 기치람디규 탄달 행게는 세우수분이 챈디니 변종 농촌 연출리 원기 표가 농촌 토구지 수배 냥풍년 태동리 챈이 디랭 키즈 님의 가축화 반응 카디 시베 선조기 미셀리 챈디 댄주는 너무 서서 용수 유인배 행게 냥아 줄리 챈 샘부탄 당능시 리챈나 슈과 피교가 수규 마세 코미이나 방미 지와 시베 송셰디 갸치 농촌 키 생긴 초부탄 당능시 교인키 디부 유지리 챈디 시시 유배 차종 행게 那么从小辈子们只是与他并且生就周边被面对修音。

게송양진별남내창연구봄키이기냠다고연집루시의캠비니창비연비양다칠람디니키르

0: Hello, 你怎么 Hamza?
1: Hamza 呀啦。
0: No, Hamza, 现在还是属于呢。
1: 아, 미인은 트리치도 지기게라.
0: 네세, 트리치 빌라지바 근데이나.
1: 아, 응아진시 파유라드니게라.
0: 네세, 탄세시메 송세디경도 왈 트리치 빌라.
1: 아, 게라 똥겐디게라 남자로 돌아가게라.
0: 어라?
1: 아, 남자로 돌아가 남에다 루미니게라 다시에스니게라. 안 파유사도 씨로.
0: 어라? 사티스심스기.
1: 알레 알레게라.
0: 루스다다기게라. 투투도 이제서로나.
1: 너게라. 너. 나. 아멘.

0: 我们俩只是用我们的节目推荐片单了，他的声波行为敏度了。
1: 没这个了。

마당 지기 바다 레와동 기추장 거두치다 체장 기세유 기세시 기도 기레와당 사대 예심 난기 주와 미베 두슈스

0: 타라지샤 핀조랑 세반자 만놈 쳔바살라 샤로나
1: 내가 나 거제나 내세
0: 너 주된 자고
1: 내세 오늘 계속 고시는 거
0: 너 No,

0: I love you.
1: Jesus님의 롱친 러브 추. 세상 세대의 희소의 모. 가윤이의 지긴 소매 추. 롱친 러브 있으면 키에 다 줘.

忘记老公不错，居然给推这么多次。老，你现在是把推荐的属于？老，是你讲过。

남리라 남타니 좀 현지 뭐 먹고 그죠. 저자 마시앙 장죽지니 저자 토시앙 장이 저주파라. 경례리 좀 먹고 거니 좀 현남티규. 저자 마시앙 장듀니 저자 토시앙 장이 저니파라. 퍼리리 남팀니 좀 현차부초 법규. 저자 마시앙 장시니 저자 토시앙 장주시파라. 천나라 남팀니 좀 현저자 법규. 저자 마시앙 장주니 저자 토시앙 장주주파라. 냐람라 남팀니 좀 현차부초 법규. 저자 마시앙 장구니 저자 토시앙 장주주파라. 하제레 좀 먹고 그죠. 저자 마시앙 장중니니 저자 토시앙 장이 좀 듬파라. 냐마라 좀 먹고 그죠. 저자 마시앙 장기니 저자 토시앙 장이 좀 듬파라. 라사라 좀 먹고 그죠. 저자 마시앙 장중니 저자 토시앙 장이 좀 듬파라. 생겨 넘고 땡기는 신경의 수사.

왼잠기 재미 그 인수 망잠기 다외 추달기 다외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게 쿠심기 재무 진짜기 다외 굴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 두 지속이 니시르 르디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喊的你，毕竟去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迪克尔尼，
2: 尼，
1: 一种龙气年轻猎工，一件龙气衣。
0: 谈的你，云头写出列钱，平常写着写不懂语，退出人。
3: 平常写着，没落当差，他们以为杀掉人脸对自己主权。
4: 平常写着，日常看望童年饮水来充电，写了个送去。
3: 平常写着。
5: 三个人不错，公共上，我那错品种写着写被军队切的列车上，现在生活搞着切，我听的列车起总比他早点解决，等着弄不赢。铁岭列车上，破障报道了，他们处于人为新旧抗起新旧不宣吧，多几碰着了。破障报道了，陆续多对他，人为送脚吃的不高呢，今天能为直播彻底休息。
3: 别给犀利了军人郎是怕难的卡的
4: 别给听热开往去日熊松林拖着
3: 他的给给真是不听偏重写的写别军队犀利的声音
5: 声音那不错多几分钟了你普遍品种落个内多内因不同，我记住品种落片日行落林，陆续参加去陆续识别，我是落内同，新人新种落吗？我们人不少去落内浪。咸阳毕竟故宫去我们人七早的新种没那同，中国铁道部也选举常见没那同，将人为聚集人力搭建五元天岗去五元。品种落片所在落林，随军随军参加去新人新种落面，组织落面。偏重参与的最新旧听作起操作宣布所起昆明特别。让我去查人破障报道的人为他陆续所起新旧下列了修的他把加倍一日团的日常新旧起建制民用化准备那月。他的破障报道了他们出于人为新旧看起新旧不宣布通过写信月。下面的多节工作了给破障报道的陆续多对另外对接提升了呢。
6: 那铁岭的汽车里程的那路呀，不长不得了，但只为那路久的，那人为提醒停队的，不长不得了，都他们出呢，不长里有那年差前边，那人为的提醒组织了说不了呀，停队村里的准备新旧的送旧，跟着几个人过去，那南端门站卡送个团的嘛，那年上学军人士，那谈不听呢，俺们就上面听些直接呢，啊，继续马不日定了呀，那边呢不长全部提。지당의용자치는간주롱어제동숨기사삼기루규유세기다들어림중기나리야아니디게나와인죽준틀이야당부큰애총유메니바파도네롱어망벌징리야폐제근데치메치수다락바도질을들어죽든비나리야아니지금뭐였어다는간주제주유배포장아가르보당마보대신이네레라그죽준카근데지뭐였어준신체유배고르딘데지啊，我这徐军也是，他听那了呀，俺这不长不得嘞，人员的陆军地形组织老少被过了呀，新九七年的来对面的几个呢，恰恰被那，等下嘞，龙芒北几人了呀，只有个一查的，俺那边家乡的听那了了呀，他用这个剧中对不对嘞？听那新的几了呀，七了呀，他扎个头怎么个？全部明白个，他这些芒北几了呀，怕做别老的，俺那苦土路地形新九老少吧，切切切呢，知道俺这的。不然不得了，陆军的个体的来自这个塞浦路这穷白的停车区，但你最近嘛，我都寻你投诉。但俺就听到了呀，这单个俺就个这土白的，但皮个这些拿了呀，这个白了偏向呢，忙学的哒啊，俺都准备搞个，不然陆军我都学不了呀，俺那忙车子这个蛮那个猛的。아니지금가진가코마대신에네유럽치잠도총배유럽사회멜로대외장치잠도총회에네주중개배가된다대왕아버가로산자주지금멜로양소고나로야망부주태용거래다뒤도지나용다라인분만세디망체지가르시에월스나아니포장보들라디전부송전감별거래다진료유럽둔배나로야아니기슈기말버리간리야아니개보당주민포장시한번만세아니되게박세다되게자주인게지가래지금 지종 대신에 아니 지그리기 림바 아니 대강게 직수 중게 개준 된배게 텐데 레라 망보지 모르시요레스 다 드네 마스 준비 좀 봐 아니 먼저 탄다 지리야 현다시라 매배게 배차샤는 먼저 탄다 부장보들라 나로야 제주유배 둘디 좀 쉬나 아니 제시 망고 하시지 다 요레스 배라 차신 디나로야 아니 리다 긴골 군기다고 아니 도지창 금순 조에 남아초기 구동 이신게 노르부 님부르시고 엔라제 기구 주동 챔비 토다 바르스미 치완주 봐 아니 담주르 외서 초결기비 낭지 다다디 스동주시 원바르칸게 아니 다 가르자다 아니 되는시 아니 스동 되게 아니 죄대 다 죄대 쓰는 건조 라한 티나로야 지금 링의 근데 지금 샹유메 디파조 다 권이 라서 받은 주민의 파조 즉 당일 뒤조 제베제베 거리야 아니 링의 레리네 아니 지는 지제 파조 아니 즉 지주 지는 집에 대비된 저지리야 건조 링의 기타 내가 집에 들으면 나는 안 된대 통과래 한 텐나신게 가서래 쓰던 글레스인 바르기 가자 알하바도 아니 군주 조숨 심에 쓰던 가자 라서보다 망보지 나로네 다 부장고 로주든조 가세부지 되는 거 대근은 신간주 대단 자외야 부장보다라 취재 하간게 당 은근주 하간게 대표 류기 박삼 준신세 단도 학바도 지기 망체게 켄셀다 부장보다라 취재 하간 대상주 지 용달라야 취대배 주주주부 세디다 전배금의 인세도 든준 나로네 아니 뒤치나오의 급기다 부장고 로규 진짜 망보지다 안 다가능신 부장 진보보다라 파보 로그 슈리 최대 최강게 대표 진진 방주 당능심 보들레 리물하간 서베 아니 대전제다 제비 대표세 근데 망부직다 지르 용자 멤버라든데 지시 망부직 연제주어레스 아니 당능신기야 지금 루규 진문에 차시하는 안주 다시 기신원의 내배 급뒤도 좀 받아 세바 시두기 루규다 아니 지금 중심면함도지 남다 딘데 나로야야 보장단 조합에게 남대 망부직 제주어레스 아니 대금은 신기 아니 군주 조선 메이크업이야 가르소레다 저시스네 민도 변종수 쾌베 견도 남라 아니 루니기 랑도 럽제 제외 아니 저시 아니 림바 초고 아니 라이 나양 세든데다 아니 대금은 신기 지기 은점비 장기 시비 링친베 남세 신내 라가르베 고유든 제베 신들 내신 교회 기구 세제 총매 바르바치다 아니 지라 아니 리신닌진다 아니 저보장 디니도 은 도구기 지죠 구신 남마 캔디 지중다 아니 펑다 지세 제시 내생 중자 규숨 안 중도 낭생 과락한이 소다 안알 수의 믹세 就 구지 참돔지 제보 은 제 체대의 렌진 림조 타달란 도바세 된데 다 망보지 근데 저지 나로 디주나 가르신 것도 쓰는 안주 부산 된일이야 뭐여서 등 나올 거야 당연 근데 지금에 티나로게 내가 진행 된주에 부산이야 근데 지기 고지단에 탐지 아니 디강이야 근데 지기 당연 지난 고든주 망보지 저지 된데 지 배나요 든도 망체진 아주 대상게 군진 좀 준게 다 가르서 그래 배제 틀로 유배 만제 아니 가시에 지금은 단대 부산보들 나로게 당상 거마다 둘이 남았어야 되는데 사진들 요새들 이게 장한데 내가 야 휴지제 아니 가시에 이제 유여버라 근데 인도 좀 봐 두준 나로네래 아주 망고지 신기도 쓰다 뭐서 지금 든조다 아주 이게 드린 게 지금 예수디 나로야 지금 아주 통유배게다 로규 잠존 든조 체배게다 가르서 지금 제시 공주에서 잡는데 아니 이부터 다 디나로야 다 부산보들 루규 원수 고모즈 고야 아니 보들라세기 다 민시티 아니 이거 순부유부터 아니 가르랍지 땡규입니다 티 근데 이거 다 도두라지 지금 우리 쉬는 삼 다디 지단진 간주 지기 탱상게 아니 삼주대 계획 나로게 이네 당 간주디 야 이기 나노네 주 총샵 지다 안티 파 체브랍 자신 안 보다세도 아니 주로 녀마이네 부신다 아니 딘데 주딘데 춘춘딘데 고유다 아니 라세게 이기디게 아니 지기 주신딘데 안 주바 오면 지기자라지리 안 주베 된다 딘데 아니 보다세도다 아니 조데서 파니 보 제도 좀 아니 조보다 라세도 좀 아니 가서로 조 춘진 지진 간주 이기 나로마 다 녀마 망보지네 셰데브네 신제 아니 디 가르시 그러스나 아니 제레스기 신캄 오면 제레스기 특당 기름 개발 체인디게 아니 고아르라 롱베 민든조야 아니 주신 나로야 파오 제제 아니 고아드네 트베 특신 템버 딘레지그리아 샤셰그도 스타디단 라바라지 간주 가르싱도스네 아니 니마이나 이기든조 카셰지는 뽀짜세기다 달로짜르 개발라서 봐 아니 달라야 의중 개발라서 딘레 망부직 된거다 디조 이기든조 교회 규림 나로야 클릭이 렉자 그 심리 되게 민수든조 아니 비유 담아지리아 초차지제는 뒤 단대 아니 고공에서 지금 비 녀매도 인바 주바직 딘데지 통고도 스타딘조 저와 여러분들 야 님아도 좀 받아라게 신감든조 다 아니 학바도 저매 신감 요로고 봐서 해도 다 아니 생디 나글에서 든주고에 안 저와 친구 여러분들 아 전화 지준 따르나다다 아니 권한주기 저매 주중 라서면 나로야 망고직 신주도 스타딘조 직제 님이 가르스는 보다라세 이거 순부디야 교배 든들이야 참참이야 등심은 신제 따라 로봇제 또 보다라세 드네 오면 따라 중접제 보다라세 드네 오면 반나로 보다라세제 다디 망셔랍제 드네 야 가셔살이야 라디리아 첩리아 라합다 하집제 안 보다라스니 된다 야 빠셔주 부스제제 안 보다라세 된데 기타 들어림진 나노야 미세기 된데다 가수로 전나다 지네지 근제 제레스기 신감 천배들이야 다 이기든졸이야 지나서 된데 만나 가셔지 되는 것도 디 가르치는 것도 있는 안 줘요 디 대학에 중에 나로 천배기다 제레스기 신감 세기 중에 능수디 아니 배배기 중에 나로 추 가수로 다시 배조 담배 뒤로 나라야 코역이다 루규모역이 빈주디야 초현신에 안 줘요 세부지 되는 것도 안 되는 신기 다 학바도 뒤로 좀 되는 게 되면서 리디 좀 봐 아니 디스산제 자수 라소 배기 아니 코난주 캐브든 주 숨은 나라야 아니 배라 자신의 태연샤고 닝비 숨 라소 봐 아니 배라 고이제 아니 보다 라디다 아니 기르츠모 세드스타 아니 제레스기 싱게 자기 송기 나로 파주 파 도와단제 아니 로보다 라디기 이기디 아니 바나로 보 따라 준제부제 아니 지단 땡기 체제 디네제 용자라부제 아니 따라 준제부디 지규 차 아니 치스 된데 아 드롭다 로 달하스 군도바네 아 망체 등산 장네야 따라 따냐 집에 된데 야 등구도 스타 된조 가르스네 가래 이기들이야 마 체나 가래 유메 거르드잖아 아니 리시 고르간다 안 다그는 신 되게 나 준긴 제버 시세서 나로야 망고지야 파준 제와 제브지제 아니 타마 타마라부디다 보다 라세디다 아니 만주기 기슈기 마르브 리들이야 파조 안 좋아라데 틈소 좋은지제 티 아니 직도 진네네 티 가르친구도 쓰네 아니 간주 배배 로규 나로야 아니 제레스기 뉴신다 어머 제레스기 신감 된대지 믹스에게 접종이 받든데 다이 내려 간주 심지 제배 유림 나로 데려 좀봐 배배게 사홍 용리야 아니 보달라스디 직조고자 뭐임 봐 근데 배배 유롱 망보질이야 로규 만잡아 들음 나라 아니 보달라스디 망보지 퇴용 것도 배랍 차샤나 다 장원조리 다가는 신 장르 전문조리 로그원조리 딘데지레 학바도 해세 연용 걸어야 보달라스 딘데 망부직 퇴용 것도 이다 이내레 디나로네 게다 차슈랍데다 지수 용자도다 벽이 주 보달라디 최송스라디다 단대한 주 지수 마브리 대상게 보다 보달라 차세게 리들이야 두수 미세게 줍투브라지 총샤 대야 루규기다 가수레 코 피림 트리아 다 루규기 니즈 망고 총제 테나로야 줄루 줍도 소소 리급 드드스 바산에 스왕기 토리 미나 소소기 딘데 그 괴외 왕다 딘데 덴제야 로보달라디 망고질이야 파주지기 자바딘데 도딜레 다 치수다 약쇼랍디다 다 용자라 되다 안 주단데 부담보달라디 차샤스 다 티 지당기 코이 점정랍디네 민두다 보달라세디 민디 용나르디 다 뜻대부지 쉬는 딘데르샤
3: 대기 시리라 균은항세 반낭지 카디
0: 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3: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티리 센이
6: 아니 다 보람보들이야 루규 안 롱직동 숨질 하자면 이제 휴지 대해줘라 다티 용생 용급 쪼랍디 칭아웨기 아니 가소래다 지중기 제시스 냄민도 아니 루규 이상스나 아니 직디다 많은 건분들이 샤스 아니 니비디 아니 가심 감 가고만 들으셨다 디니디 지단 뒤로 가셔야겠으나 다 죽지 간주 용다랍체네 뒤로 중리기 연유 어 딘데질이야 차셔도 좀 봐 아니 로 하람 지기 나보시 지기 땅 간주 단다 이제 유베게 배배기 이상 나오잖아 나시오기 차주 디나로리아 아니 송쟁 그 루규 제베걸 아니 디나로리아 가르소레 서르다 무다 무디다 아니 총다 가르소로 동다 아니 주시다 딘데 망부지게 줍지지 엠포장딜리 뺏대 따와야 명어머지 엔락바도 아니 가르소레 디간리아 신제 남에나서 타르베 마제 아니 제주 라소바 남에나서지 디간리아 대구 유바다 아니 디 락바도 포장 디기야 가르 섭다 된들레 뺏대 초시리아 유르도 사와 유에 마제 아니 기기 된도 포장기 가르소로 점진더부 디나로야 아니 가와침부시다 아니 개고침부시 안 학바도 지기 계고 계고 파로리아 아니 박자 시당 날 학속에 아니 장계 최바다 아니 두스딘데 이 망보지 다 가수레마 제세 나지제 가시에게다 계고 친구들한테 능기 계고 된 아니 오만의 배면 홈스 이기든데 지유제 안디 에 가르친 것도스네 포장 보달라디 다 지기 간주기 주로기 중로네 셰베게 아니 제레스기 신감디 다 송전급이 양한주기 마브리카니야 다가랑지 샹베 고디데 지기 주구도스 니네 가르스나 먼저 단대게 다 도스테나 최바 알아보체나 단대 마블 리딩이야 아니 잠베 포탄다 안 단대게 작부리 딘데지야 아니 주미 포탄 샤메 만제 엔디니 파리야 딘삼도보 한 작다게 차와 제제 딩알이야 가르서 빨리 라서 딘디 좀 봐 아니 전부 당 주무 아니

0: 아니 뭐서 니마 차브네 휴근 지구게 지인스브레 니네 차나 아 전부 그 프란데 대그진지게 자침부 매버지 단데 리슈 심주게 뭐네 차샤는 딘데지 메로 삼삼지도 당아주 니브데 카라스나 들어주지 나로 리드 좀 봐 대다 지구 주로 미네 주로게 따와다 오면은 지구 흉쟁 지세게 산에 다 춘춘지 차베 고르지 다 망고진에 둥구도 다 대주 근데 레스도나 안 사과도 당동안주 통화 여브라지 나로야 다 들으샤 주로 죽지 연연이야 상가로서 파고 싫었으니 죄마다 디코랑게 레생원 주 투표에 만세 학바도 둘라칸 라소벨 아니 제비 샹야 라소바다 다바 단대기 가서다 링고스네면도 또 코로 코르 지난된데리아다 냠소 망고 제어 디 만세 아니 기슈가 마브릴이야 리그 잠된데마다 리그 샴도 바마 슈벨 우주된데 등구도 아니 저 찍디가선 디난 지난 뒤냐버질이야 아니 가담 글라모다 게다심 보시 라디오에 가르스는 데밀이야 충부 작스 슈구도와 디 아니 뭐서 아니 보달라리아 페 아니 디즈마 보달라리 페베 만제 아니 세머닝보다 아니 버진라서 본 제시 제베 그 로규든도다 망고진다 되는 거래 딘주 단대보동 안주에 대비 나눠서 땅 하는 거네 제시하는 뒤로 죽지 연유된 데질이야 기슈 마브르세 디 로규디다 다 디단 저 유비 미네게 지 디나루야 다 샵제 샤브든도 다 템 담부지면 로산산시도 디주 뒤로 죽지부터 샤나 다 낭담해 버려지르샤 다 딘주 로규디 망체지 과요라스나 대동건배 나로요래 대동건배 나로야 아니 세마르 케베 아니 세마닝벌 케베 엔 중부 작세디 보다 보더라다 멤버르세 다 디나로야 단대 안주기 마브르 브란슈스디리아 리딘주 다 자침부 인디좀바 하람급 드든즈마 지 사지 초 카셰랍지 이제 디나로네 아니 초랍 카셰질이야 보달라르 초랍 카셰질이야 멤버리스다 마르버리스 카셰 멤버 사마나마나 메네 둥고레 멤버리스지 아니 딘델 대지지 아니 코란즈 소소소소 기루람데 카셰지 티 아니 급 드든즈마가야 기루신 메든데다 님보 아니 세문닝보 라소바야 지셰시라 제제제 딘데 루주딘데 둥구도 데네 디단 자와랍지다 뒤치 그래 들어줍디 나로게 아니 영유되면 바르숨 그 주완주바 다단데 주나 지중기 디나로 아니 다보 왕계단 충분히게 아니 멤버르단 자부리 송네 퍼진런 제신 제바 자세든데 요래 치수 충분 자세디 에셔로 군바로 마신 판주네 데스 제바 인스타디 가르싱고도 디나로네 충분 자세 루지 롭즈 하고 원주디 고난 셔루 데스네 초운 준비 직제 안 치수 파 양자 양 셔로 파 롭테 버든지 하고도 디나로야다 다보 왕계단 충분 자세 니스게 아니 기슈기 가사 멤버르다 아니 자부르 딱 디나로 양 버들라 뜬 거지 나라 멤버르다 자부르 뜬 거 근데다 예유 딘데지기다 저 도도숨 오면 딘데지가야 슈베게 루주지 등도 다 디나로 가라하고도 안주 디나로 때도 좀 봐. 다가라려야다. 리드 넘버 앞에 있다. 주강은 넘버 앞에 인분 마셔. 니마가 전배급 루주 나로 쉐브는 신기 포장 그 자신 보던데 다 닌데 슈유베 거든데 하시라 된 거야 말이다. 뒤좀 봐로 십경합지 친세도 좀 봐. 아니 들어 주지리도 신에 다 라마 계주 닌데 그 망고지게 대 다가소라 쿠스미게 리드든데리아 대서송베게 능주랍지 자연 것도 다 딘주 고든조 뇌주주 나로레 아니 디나로 가르시아 얼었으나 아니 중부 다세 루주도 세도 좀 봐. 안 로저와 수르가도 센데데나 안 자준주 파주 님보 뒤인 찌리야 인베 고르든지 체지제 아니 디나로라 학바도 가르소라다 응리기 딘데 전부 딘데게 아니 야가게 빈디다 딘데 망부 딘데 슈제 아니 디나가 저 배우로 좋아 아니 모든 대부 싫어다 아니 뭐 언론된 싫어다 코나주 망부지 이게 뉴스 피해지제 아니 디나로야 지 버진다 체메고 리셰시도 좀봐 당한주 디나로 중부 자세기 루주 지다 들어주지기 딘데지 인부지 신기도 디나는 인도 좀 안한주 디 단다버도 제베 나로젠다 들어주지인 거 뭐여서 기슈 마버리스 내면도다 보다라세디 리우디다 아니 지금 저와 윤조의 당부디 나 딘데지 르샤 아 딘네 마즈 용지지 아니 드롭 중니기 딘들리도 좀봐 해시 의르다 의산 나니게 의르야 아니 급두두 좀바게 디다 해시 대시 그 주부세지 지금 총부르다 디나로야 아니 의산미 캐브준 야 별의 폐지지지 아니 망체지 루미 라소거든 좀 아니 삼미엘이야 슈두 좀봐 아 딘네 고난주 규부딘데 망부지 다르지지 아니 여기 미 라소 나 라소거든 좀 급두두 좀바게 삼미엘이 딱 제부치 잼비기 유기 민의 작전적으로 아주 망치 긴게 살아나 이시겐 센세지 디 아니 구르디다 닝구드네 슉첨부 슈지지 아니 삼미에게 기계를 하간다 부재드 봐 다도수 샤 안티 나로네 망부지 빼랍 차샤나 디기 나로네 가시에게 배차시네 럭시스니 해드려요 다 럭시 나로네 아 럭시 추줌 중네다 아니 치수 럭시다 아니 바다 라니기 쇠부디 슉첨부 시라 중제 엔 바라 추베게 네드든조 다 루진나 태용거 안 된조 글레그리 지금 환장 문제지 아니 삼미에네 단대게 메트릭 잠만 나온다 디네 단대게 다 딱서 소문 딱서 문 그 단다 xie la so bui sa chi dinde ne cu kli kli la jeb che ane tanda ilha si ki juin gongcho lebar ta dunzu tanda chi dan xie na lo le nje ju yubi togo san yin dunzu na lo ne le tanda ximju minay ge ta ximju gin jebu rab che ne halam durob jug chi jun yin dende xia tuu duwa tena dunzu tanda yubi ge ne jungde rab chi lingo hori ta dunzu le tena rabu men ro san sato ane gongcho dan ba tsurim lo dwe da rikshi tsurim jung ne se tu cu kli kli ilha si ki gongcho cu yon che ane ngay lam jibu ta ane xia la gan la so bala ta nye che ane tena kli kli ngay su ma ki ju gyung wani ma ma yon du zumba ane tanda ge la se yuse daba le chi che ane daba pa ya zo rab di zula khan nyi ri ta jik di lan ten chube zula khan da nyi di ane di ri ta gyata ramu chi kun nyi da nyi chi zan di li ya pa zo ta ngen dirab shira chung che ane le se ge deshi chukwe ge lu ju dun zu mangbo chi na tun go re ta dun zu chi su ge an zu lu ju becha shana pyo ge lu ju deb dir yu yi chungwa la so ge na lo le ru ru rab sui chi che ma sun shi go re ane ti zi zumba ane kun an zu di na lo ji di zumba le ta she go re di na kar she go sin ane le se ge da nyi di le se nam nyi ge zui ben pan zi pe ane ji shi ma bu rili ya su lebe go dinde tun go re teka nang shingi di du dana dhaba da di yu yanyu dine maa di ro zhungi ki tun juus dhaba nai chiche ane ngan zui ki da lai si yanyu li yubi agi lama xiang zun zhu chakwe ta lu ju na lo ya ane te gara koro ane zu la kanda rama chil da nye chebe ma zi ane gishu ma bari di li ya ane lagang chun chun dinde da ane te nyingur jine gurdi jine da nye jine ki gushu dinde da nye chiche di kaup du zumba ane lama xiang zun zhu chakwe ki da cebe ka ju si ne mindu di da ane ngan zui maa gishu xiam lu maa yubi agi da dan chu xiong gongcho ane kara nyong ki dung rup dung zu pa zu ya chujiche tinsui pa liya zeba dinde mangbu chungbe da zo rab di sa chi dinde pa zu da nye chitang dinde liya ne zui mangbu chi tuyong gore tinsui tidu zumba ane xine ngan zu kar haku do sinan da lesa kub dung zumba nam nye di zo chebe ane gishu mabar ri diyan ane kub dung zumba ge ong yur minna sinan minna dung zumba ge da minna chak chen dung zu jiki donan chi sega sa chi dinde jiliya gyo yubi di ngan zu haku do sin da dine maa su yong jiche ane tiri sha da di rup zhung nye chok sum dinde jiki na lo ya ane cebu ge yu ki da chu yu ki minna na lo ya ane di sa 좀다 라진 교화 봄스다 디 시라기라 침부리 학바도 들어 죽든 나로리 나완로산 자조 라소베게 이제 나로 데도 좀봐 라진 교화 봄디게 아니 찍내 제레시기 넘주 힘바 판제지기 니네 아니 클래세게 한된 줄라 칸다 아니 기슈 마브르리아 원소 팅망보지 폐바 만제 아니 당일 제제제 아니 학바도 마브르히 제네 아니 룽네난 자제제 아니 지기 대버 폐버든데 사 가라다 이거 망보지 단당 안주 제주도 베랍샤샤네 된데라는데 요래다 네데 si tumbu si chang yu dina yang lama rinpo che ane potang marbo zhila shubi duso ane lama ya marbo zhila tueba di inges ane ngam shio ki shio na ane sala burdu duwa marbo zhi ane karaso re namla kolo zibge ane sala bemen dibge pala zhishin zheje ane puna targa ge yuwa ane dana chakyan nyo bata ane zhishin zheje chanwe sa mugi da gyawa ngamba mewewe sa ane ye na chala lubu yu ane yue na gyata rambo che duna rasa chunan shuk ane jemni toche chala jen duna zangche uwemu gyuks ane ceji gongdan tongwe re ane lama shangi densa tongs 다 dunzu kharay sina ngan zui tina yungudu jitana tanda digi binyin shiwari tanda laji gyawabu mga namdaar sasi di zuna yungudu di yungdu zumba ane gishu mabri le nguan su pepe ma zai tigaan liya ane lagan laa sopa dinde shan ane di saji gi da kare dewa rabi cheche ane yan yun nyi liya kar kar yu me labda da ane dindu da cebu gi gaju gi kasu le da shu gin di tegar kor mpotan dan zhuwa yub rabi cha cheche dinde shi Tā tīnei maa yuñ jī jē, tā lhākbaadu dīdī gublī yā, tāsī gyawān būm dīgē, anī pūchāng būdālā yu sēgē, tā māpū rīdāṁ mā yīmbā, anī zūlā kāng lī yā, tā nī chēpa tā, lhākbaadu lhēsē lī yā, chūrā jēbē gā, tā sūyā dī, kūrā nē maa chūng shā, anī chūrā jēbē tūzū nā lō yā, kār sūr sā, tā kub tūzū maa māngbō chī tīng yuñ gu yub chā, tā chūlō chēmbā tā, anī lhāsī gī jū tūzū maa gē jī jē, anī lhāsī chōng jē lī yā, nio zī lē lī yuñ bē gub lī yā, anī kūrā dū shū rāb dī chē nā, tā kudung rā shū nā, anī chāng bē sūn rā jī shū jī shū gu yub chā, inē lī kūrā sīm jē shūk chēmbā chē, anī kūrā yā māngbō shī rā yub chē, anī kūrā lā jīm bīwā dī dī māngbō yu tūzū maa, anī tūzū chāsāng kūrā lhāsī gī chūrā dā rā dī dī dī yā lī yā dāng jī jē, anī lhāsī gī zū lā kāng dā rāma chē lā sōb dī dī lī yā, dī shī rā nā shā dā dāng yē shūk chēmbā chē, tūzū lū jū māngbō shī rā dū, anī dī dāng tsūng bē, anī māngbō rī lē shū jē jē, anī māngbō rī lē dā lā kāng chūn chū dī nē shāng bē lū jū yāng tūng gu dū.
1: Pē kī xī rī lā gyūng nāng sī pā nāng jī kā tī.
2: Pē kī tīng rīb kē wāng kī rī xiong sōng līng tō rā.
1: Tā nā kē kī sēn shī bā tī, pē nchōng xē rī xī bē gyūng dū xī jī rī sēn yī.
0: 근데 마진 이제 드롭 조금 주실부터 저는 새벽에 유기 원율 최토 알레비 급이 늦은 바 안에 마블이 되냐 안에 새벽에 딘데지 당해월이야 주셔 다디네 학바도 드롭 조금 주시 딘데지 나로 안에 주제 주부 다 안주 등산지 단지는 주제 주부 단단 제야 유비디 나로그 군예 내면도 단 디브리 단 사업 가셔 제주월 디브리 사업 등도 다 이마 있는 등도 가라다 안주 최면 다 딘데기 도화단 작배월 유제다 등산 안주 글리글리 레스 심주 지도 좀 봐 세세요 등도 망체지 다 잼베급 인수를 인해다 리슈 심주기 차고나라 제도 좀 봐. 단다 도스도 좀 봐. 다 안에 학바도 제부 중심을 남도 지 남다 라서 봐. 고도제 대도 좀 봐. 지다 주제 주부고 로디도 좀 단다부도 챘는다. 들어 주시부도 남다 매버랍지 통도 거다. 디나로 안에 가르다 줘도스네. 안에 단대 중심

0: 像比因为的，安尼，首先主要让这个第一个，起诉他确定的了，查过肯定是我，查过肯定个那么严了的，安尼严肃，终于老所谓安尼，对不对？的这有些，塞不起来都结账单的，确定的，马达人要录取安尼，没录什么就好咱们就都是，到底可能个不对安尼，产生那么能性质，安尼准备个么的越南录取的对外讲人主动，结账停在这里，一年了，他起诉安尼，对了个，这个，但因为现在是难度挺难了呀，安尼，出去的难了呀，别的确定的把细节安尼啷个说一节的，查过个那个查的了，加起来咱们。
1: 레스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1: 동병기 다 세든 주기 겁리야 아니 대가로 걸어 아니 보다라 된 주 권한 주 된주 팔이야 다미 뉴디 다 타니 비시라 인도 좀 아니 권한 주 대 대가로 아니 보다라 주도 당일 채 아니 시수다 지금 도와 시주 고주 겁게 다 들어 주행에 된주 들어 주루 된고스 발리도 좀 안 신봉 것도 없이도 죽침 못 주도 좀 아니 우 소마 단제야 뉴기 라고 해나로네 아니 마버리 라소베게 엘레세 그 사지 망보지 팔렘바다 안 디간이야 아니 리모 수수게 디간도 봐야 라간 중중게 왜 라소베 된데게 루주야 한 시라도스다 학바도 뒤로 정은 나로야 숙시시 가로스네 저기 로긴 냄베 아니 제종거 받침보다 계속 담을 이제 라소베 망보지게 아니 로보다 라리아 쇼보다 삼닌룸 남베 루주딘데다 든주 용다임보다 한 디신게 까먼 군중 아마 까먼 디신 셰보야 아니 로보다 라 쇼제 뒤도 좀 봐야 네오다 든주래야 지금 인구는 나지 아니 공맹게 퍼녀든데 용배 만세 아니 미동다든데게 아니 라바야 가르소르다 공맹 포장 나나베게 가르유다 괴진다 최저의 자민 나도 된대 아니 대세 통로 고르게 아니 타마 타마라버디 아니 보달라 가면 신시베 트리아 두스야 묘한 남버든데 망고 두스다 든조 단다 포장 이내지 단데스인데 가슴이 내지 저실름 라소보다 네 딩원 그 수비 공부설라 된대 망고 싫어 여러 송도 단다 안주 포장 나서 번 제주에 버든조 아니 민 용러급다 아 민 선데스로 다 쉔데스죠 든주급게 아니 다 링무 짜침버든데 아니 등이 그 쉬는 신 가요다 괴진다 급 두두 좀 봐게 군년다 탕가다 최저 망보지 단답도 제주 요도 중앙 학바도 급 뒤뒤좀하게 가르다 인신 취지 택신 취지 잠신 취지 코난도 숨게 걸려야 임보다 학바도 감군진가부디 코난도 숨게 나로내래 아니 믹스에 사셔지다 아니 공매 동서 다기 망쇠 나야게 민네든데 차에도 좀봐 공매 그랬던데 정말 망보지 별래샤다 뒤주 라부디 차시네 디나로내 뺏지 그럽슈네 아니 감군진 나바 이게 슈디 좀봐 다 제가 돈 십주 좀에 되는데 이제 러샤 마 야나한테 아니 디네로 가셔지고 야피도 좀봐 아니 디스지도가 다 남다 단데 뒤주 디르샤 까만 감장기 주버진 부치 남다 다든도 별로 좋아한 군 접근 제부 주요 되나 아니 기행이 다고 시운니베 라서 보달라 퓨네 심간제 다디 뉴게 아니 보달라 들이야 아니 베드 보달라디 크돈 고르다 까만 대신 시바 퓨제 안테야 심간제 쇼브레스 아니 데르 딘진 신도 레바르 페 아니 림보 마도 바르 아니 셴년 자친보 셴시 용한 도우송네 타멘 제바 롱바야 된다 코난조 데 치수 베드 데바도 쇼베게 루주시라 도 아니 디나로야 가르소레다 지 코멩기 챙기 개이기 이게 뭐 다시 ba a mi jiji la ba so so sun de ane la si chi gor chemla teng xi ane tene ane po da la shu tin rum ba ron ta nye de gi shu de re ane cha la mang bo la ba de na lo da ka yu za xin bo xi ra din de ane ji kong me ming din de yue din de ane pi we din de lu ju du de na lo da ga mang gam sang ge ju bo jin bo chi de la mang bo xi ra tun gu du xie san tun zu ge du du zun ba ane da ji bian ge da bo xi ge ne u be su da du zun ba ji xu dan pian bo ri du su mang che ji xi ge ne u ge da bo ge yu da ane tin na lo ne da ji xu ge u su ke be ane po da la de ne u

0: 아니 감대 신시바 라소래 응어서 퓨퓨지지 안데 휴샤안 잡든데 퉁구도스
1: 생각나 맞죠 콩도 셈버티니 포당보다라 도덤 추이 증의 심주칸 키 심주보 심바 도지분조라기 포당보다리 루규 도뚜링웨 뛰체낭 뛴티지 레전지면나 콩키 포당보다리 증의 냐차기 탄디 네법타 포당보다리 증의 송급기 차답타 냠냠콜라 치디능웨 메저티 동기인베 랭게니 튜도토 신조난규 가스슈기인 팅디 편정시의 균투 체리의 전 신점 다가시기인 레전디 십시 친구나 캠 빠상 체링 라타 좀디 타 조정 슈킨 단전 오브인 랭게 슈딘자고

두 달로 살직 제배 코바르 년에 데뷔 내시식 폭바 신에 또 년투낭 여기까지 성신치신 담치에 망러 퇴주장 지민도 은장 필수일에 대다 뒤직자도 지바식 때내 민바 난키도 샹양 대낭 급가르 저와 침부 교반나 주미 직도 내수체내 수리기 된도 제발불 대동 년투낭 주지 추워 유장 마주 소샤 제휴 이낭 총미 창마르 균키 균아 태자 메라 냉가 치왕 메베 르미 창마르 규로 당와인 좀기 카자니 년투 지워 부정이 자기 중지 딱비에 균도 땅미 돈업 다위 남바라자 나란 다위 마통와르 장차 숨주석 잠 대시 디링의 수통화 잠기 샘난 가외 랩도 뉘었잖아 대신비 롱 숨주석 잠 로무 멘톰수 내바 히네도 왠장 대통 균도 심중 희습 제거냐 대민나 자오성기 키양 나라 따짐 따짐 제거된 지양매 나라 장나 제월 내루 금세 매바 식대내 민 돈읍 다위 야짬야 민두배 년대식 민남냐 티치르 쇼바 심중 박수인 기초하라 등급 자오구 웅기 나라 작밤 양나 나라 최와치 선배 밑단 캔자르식 득힌투 타투 밑듄게 잠키 나라 갭시에 지켄투 양의 통화를 장나치 돈나 렘주바 균기 치단 직도 나와 마세 대추이기 밑둠차 치슈티 카 땅내 나라 개목교신다 대나 내 류부 창마 장슈슈도 교바당자 대단히 콘츠 응아산의 체지 앙사를 제법식 인방도 마란 장나 메바라 응을미신 장남 테네 샤를 견참 둔초수 죽주지기 나라 갭시에 지신바 마세 미키다초장 자오구 공당 니수마치라 대다기 동시장 원아리도 나란 기삼바라 나당 추구파라 큰제 땅아잠 메장 콘주 알라 테다르 체크 뒤지 냠네 슬라 메버 계슈 쳔뷰 콘주 알라 쉐단 시 현자 콘주 창마 챵푸르와 다츠 네 삼바라 롱니 슈응도 99 주이 나티브라 네 단자 슈베 90 02 신도 많이 비 네 주식 유바마도 나당 자오귀 웅와 큰진 지양 메라 람주바 당양 큰진 티웨메 마시 자오귀 웅키 90 05신기 매장 땀에 학비 키르스르웨 빼따라 코베 나와라 코드 중에 갑자 랑바식 옛날이라 남주바 당 카체기 나당 자카데 제바 인기지 왠장 추구 대다 급티두 직대미 유토 랩메베 다람 나라 자과함 양나 나라 세와 치산베 미켄자 틴자 따괴된 지이남 대나 나란 짱나다 할래바 마세 심두장 재미게 대내 삼로 시발 땅외 대단히 콘수의 암에 러버시킨바 세벌도 재문이 지내장 미쿠 저와 지식 인양 예발도 심주 마체나 또 발까 콘수니 종변기 니동 동영유라 고차기 잠자장 흉용유바 양슝크키 충문 젠송 진용유라 편다키 아마 칠람도 진용유유바 샤다시 급티두 콘주 동시 카산신시나 차부틴자 떼내 민두라 둠차장 틴자 민두 샹양 얌젠 치슈식라 카산 춤슝기 표매디 랭주르 니동 동킨두 내쵸르 소감마듬나 내닝네 상담 민두 지 주바 잠레 믹숭기 날라찌르 들신다 대나 낭낭자 지경 유탑 메버 지체 뜸이 두 규탑 모나 지지 제남기 최규 지신다 참들 친라우 듄두 용디
우츠기 나테네 김투치 장김투 줄급 남미 창매 남 원미시베 규도 난 콘스타죠 양 치미다 니수마치 제지 비칸투 주체 쟁고 접송외 체지우 셉다 죽바신 장완탕 첼 튼디르 네 최바 지득 첼 닌카시에 공 랑지 총주 뒤중기 목균 총주 내포 매발 콘주 총주 난기 민의 독보지한테 장매 나람도 땅원 마세 미가리 코베 닝타 침벗된 바 은혜 세티 로코 피드 지신도 지주물 네 파찬투 깨자치 직시체 뒤중단 포의 마주 직균기 미기담 뒤직도 나라팡초 콘주 미기 따단 티자니 치미 테다단 아나마나 김바 디린 히네도 테다르 삼신 삼신도 네 르베 고네 슈파르 청슘 겹추 콘주 미시스기 기여바나 콘주 나양 메사웨 네바메 퀘키 뛰었다 콜라 소가 딥집에 범에 대담다 모나 치지지엔 대다기 거자 대동 큰이 뒤중기 깨쳤지 상만니 꽉다시 김벌레 초미기 땀주직 떼내 마인 내그 땀니 채워질라 그저니 농업 땜바식 양인바 초르 현양 콘주 짜치기 딸차수 내배 손니 미셔상켄기 순지다 니수마치 나랑기 삼바라 마시 랑니 민예도 마도아장 나티블러 던자 슈바네 숭 셰츠 카프리 냐 페젤 콘조 지시 현다지 유바자 원장에 장마 최바 지득철 날 콘소 몰로잖아 민니 민의 샤다리지 주기유 원체 포용하라 트링 지단 루급 미약부 카주 유장 테 땀에 지수 셰츠 고다 카셰 여기여진 양민의 삼시기 지지수 셰잖아 포의 체도 전유 엄살을 매도 중 영등 군대 학벌치 시 뒤치 내기라 찰 대달 콘주 양이 가르섬기 유명해 뽀 걸어두 그래서 미시사회 뒤수 대회 뽀 발까 자와치 시기인 중 딱지의 심주기 렐라 마셔나 하고 튼세 용할까 나네 군두 미시사회 내 전장 세세 팅팅두 주규 때네 마치 대중의 룰규기 대들러 대바나 대를 룰업 미세싱 쇼미 창말 개규응한 참지 근주집에 인주크 유장 이치기 삼바 마기발 진내장 니먹북배 남치 잠러 멜레 랑디 라리양 룰규라 시벌 대자나 신의 인주당 인주생내 미셔사 시바 족다 메바 네 템낭 태고로 망부크두라 규종 기장 대변 망부시의 유무 원장 창매 대변의 나와 띵주 점양 마시악발 최고 당제 나라 얌젠기 미드 편신치 나라양 미진배 콘주 나 산두 유기시 쇼바라 나라 쿠스밀 똑섬 대급 첸라오이 체 데마 강다 냐샬랑주 데마 강제추 냐티니 미카르 치킨 카당바식 두베 미셔 산두 치웨 미텐조다 아나마나 제도 냠 테네게 서투르진이 쇠베 잠슐슈웅아 또와 롱바 잠레 냐샤타 미셔 지이 마초르웨 톡베 창마 테가르규 테징에 첸라오라 큐징에 포르 나 부수 톡베 고레난 꼴삼 첸두 두지 송로 시 셰바르 개푸 마트 츠이키 알레모트 버친 원장 똑점 송지 소르용네 고치 내 귀점야 마치버라 콘주응알라 숲다 진레식 수민라 시벌 대바당자 내 기라 콘주 날레라불 족 마리 삼초 뭐만 대가랑 제도 내 포유 개부식 된 장내 내 살을 갈을 옹신다 코베 민니 시나 찬도 카부식 두경 그 중국 대토기
고살라 튀신

두 날로 숨이 변신다. 포위 티린 교란 잡아는 신지도 지 송배 렌토 네 지도 지 현상 포위 티린 90 호라 댄창네 큐라 딱제지 지 송바라 네 지가 시시 등을도 개분이 심하시기 인바 네 미심바 걸었시 대 짜다와 카야네 류기 샤시 진짜 유미 미워 잠네 신 강야 마치 강라 시나 독례 티더불랑 샤 협점 곱샤 톱기 유베시 마싱아랑 미시스기 메메 왠장 로드 콘솔이 치와 유베 신나 땅아 잠야 기기 민두라 네 라니 장신 그 치다르 치줄라 대잖아 개푸 곱디 토 대티 명이 숨신 라

마르 나란 짝바차나 콘주 세규 퇴바 유바지 테다라 나라 편바지 양 메베 야두 치다라 조시 미티지기 미시 산투 치나 꼬고 수수도 치발레 테가르 진뉴기 메베 응은지 개물롱기도 나란 쇠마 투빠르 깨슈 침뷰 개목개베 기부시라충 그자 대주 덴튼당 주상기 축배 개부당 포니 테마르 동시 로바마세 냠마와르 큐 나라 로톱 덴베 콘수 대회 나 산뒤치 금제니 콘수 로톱 페와르냐 개부 칠튼에 미링웨 살 겐다 마뷰 포르 격점 소안 시 준참 포유 고적적체 다치뒤 키라냐 콘수 체인기지 냠발락지키 나 상켄니 나랑기 포이긴바 믹톤 럭싱기 튼다 침부디 섬유일에 대바식 인무 왠장 튼오마르 티다르 긴기 제냐 미시 상켄니 나랑기 포리 나니 미시 상켄기 노왕인 나랑미 쇠갸 나랑니 나르미신 미시 상켄기 노오긴바 쥐갸 택득메 Nyalam chitin shik chikab, tesi gebuti shemar zuba shik mayimbar, ngunji menba kimbe wang tutang nang, ngunmi shin misha sangken ki mirang zi nyam. Kangla shena, konsu mebu lishi jing ki zambie, ngome kari sirwe nang, misha singne sacho jiba sese ting ting go yube. Koy tadung rangi ki misha sagi meji xe nuki retang. Ngay changi poor cha shena, kobar, 많이 가요 부자면 체미 능체 공기 나라 비치 지급 추구당 주리 지린 체초지 무수 숭용유라 양낭미도 미시 약부 태점미 바시기 꼴링급 공기 수급바 아장장 더동샤세 빡된 지급 유시 숭용 급 뒤뒤 나라 나수 충외 희난기 닌가 발미도요 큰일 랑즈 총주 퇴중기 민인당 침바세 주시급 포위 얌젠 부점양 미치바르 고유유체 대토안에 포니 나르진 심나지 김바 난키도아투 초구당 주리 지린 최초기 유나 현다 지린 미투바 지양 멜라 미순레 시경 사초기 유바지 은첸 아란 포위 내루 숭바 코나 년에 서리스리데 다자 콩기 내루 시급 초도로 미치 죽바 마세 미셔 산류기 로친부 유바 신이 또 나우 인생 강의 미시 양자상기 키 두개 개기도 생기신기 함심다 제본신기 염충 와무신기 유주 내 콘주 치루치다 참마하고 콘주 태가를 쇠두기 멜라 대외장 쇠피기 멜 강라 신아 rāngyīlā chāgu yōngnā sāmni hīnā chīgīyū. Tē tēng kōnzu ngāmbā lāk chī kī kāngsā tēngi tsū nē ngā tēkār lūngdab chīgīyū bā nī. Nī xie kōng chūmshūng kī kī pōmyō chī rū chī tāng tāng tālam ngē pōyū chāchū lē gā chī gē chū kūp chū tsāng tō tūp. Xiāyāng kōnzu ngā rā nāmbā kīm nē rāngsō jēm nā yākshū rī sāmi kīyū. Tē tār kī nā kōnzu rū nāngyī mē lā Khonzu samtunyang chupkiyo. Kesi tele doana, Rangna tang simdu ki ngalam tu shurkyule mande. Masi rungu bagyo zam yinrung, Tadung rinche chenpu gyakyuyo. Khonzu shisha sakyule jiyang meshi. Betipji ki nang, Jensen shi ki mingla, Hayina sirwa, Dadang tang subda changman doanye la, Gyumbar shisha sakyuyo ba masi. Rūgō chēmōyāng shīmūr dēdī, kūrmī tūngi yūbē gōrū kūbā chēnshīn xēnāyāng kī. Hēyī nā nī jēngī nyēngī yīmbatā, jēngī nī kītāng rīkyū jīgwā yīmbē, kānyī chāocāngī kī ngālā tēngā dēchūngwā tētuā nē, kōyāng kōnzūtāng ngēmbā lāk chī yīmbā shūk sū tō tū. Tētār gēbū, sēmī tātūyāng ngē mēshī pā jīlā sī. Gyōshū nī ngē pō rītū. Khoyang mi yinbe zhangna bu zamiya metun jiyin. Yanggu, ngenpa lakji ki nga sezi

생연남초 남불행기의 원점 체매 루양 시베니 신신신 나와 닝타보네 토제는 쇼예 레젠디 케기니 메뉴 투세 투베 루아유라 원점 체매 루양 시베니 젠디세네 니로 쇼로나

0: 생의 남초 남불행기의 내 원점 체매 루안 시베네 신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난 시우기 내젠디 케기니 명예 톱세토베 루아유라 원점 체매 루안 시베네 젠디 세네 니로 시우로나 원점 체매 루안 시베네 젠시점 타세이 탱게 신자난고
1: 생의 남초 티디 벽에 롱체리 젠 차자단차 나주 추주시타 강업주토 양가제유

저제 주루타 까마 주토 산주로 근데 근초 저제 주루타 까마 시 주토 섬다 루체 저제 주빈토 까마게 산주로 저제 주빈타 까마게 토 릭제 자주 주디 저제 주게토 초에 남소 저제 주게타 까마 니슈생에 토 개사메 토 지베리첸 저제 주게타 까마 업중행에 토 다저로 저제 주게토 까마게 산주로 저제 주구타 까마게 토 첸제 낭세 주미 저저 니슈토 변종 선유념 차리첸 저저 니슈타 까마 솜주토 선유로 그대 근주 저저 니슈 쩔지토 년양 번냐 저저 니 성니타 까마 솜주토 다저로 저저 니 성니타 까마 솜주 쌍에토 넘시응다 저저 니 성니타 까마 시주토 다위 코르칸 저저 니슈 작솜토 종교의 변종 치조리첸 저저 레코르토 내초 변종 인케 저저 당부토 까망의 선주로 저저 당부타 까망의 토 점중타 롱첸 되카라 저저 당부타 까마숨주 송의 토 원잠 체면 저양 저저니 당 까망의 토 리첸 주지교 디린 길리 챙원다 슈사

年别松阳金别蓝年长年久的本期已经养大我年纪不如写前别年长的年别养的吃了的年节日

0: 我们俩之间，我是南姐，没推荐陪单了，他在新播新闻频道了。
1: 来这个了。
0: 了。

마당 기기 바다 레와 동기 주장 거두 지다 체장 기세유 기세시 기도 기레와 당사대 예심 난기 주와 미베 두슈르스

Hello,

0: 타라지샤 핀졸랑 세반자만 넘체 바살라샤로나
1: 내가 나 거잖아 내세
0: 너 주된 자고
1: 내세 오늘 걔가 고시는 거
0: 너 No,

0: 네, 잠깐 감사.
1: 감사.
0: 넌 생각할 수 있나?
1: 맞아.
0: No.
1: 맞아.
0: 네, 세 맞아. 나 제발 근데이나.
1: 사진에 자꾸 이라.
0: 네, 세라. 다른 선생님이 송세디 경도 왜라?
1: 나 경도 또 잠수 둘라.
0: 너 송세민 송조나.
1: 아, 강원종 부주 소배 단어배. 아, 아마 갔다 세디 문제 아마 갔다 살아.
0: 아마 말도 안. 나 전세 영수 나지 못해 균패로나. 나. 얼른 인사 뭐 감사.
2: 那不得了，刚刚给别人录，用个单机就录了。那我不得了。我这一来。那是我先来上班，肯定的。这是哪一个了？那是，
0: 但是没送些的更多了。啊，新干部都做个单位的，真正。嗯，新干部都做个单位的，给钱钱了。嗯，参加是那条土豆的，是罗那。
2: 多谢多谢，给了。
0: 那。

黄金老公不错，居然给推这么多色。老，你现在是不是推荐的属于？老，是你讲过。

那我们就正就中文学了。那是，托起，那。那。

0: 这些呢，固定点的是电波的完了。现在这些了写送速度端呢，七八波长两年个，根本难被他们收了的。原本呢，这些了，这些忙不写送，这个这些点的是写不赢呢，被电脑了压抑呢，来我是收了的，这些的完了。嗯的，七八波。 古本南北团呢，有这些了，西北桥的七八站，东北团的十二七八的，西北区不呢？被电脑了压抑呢，七八波的属于没麻将网，古本南北团的十二的，然后就被这目的下的的，干了的这些了，西送，被电脑压抢出的西北人呢，干了的看的是呢，七八波的，是吧？ 七八波银子，七八波色，从了俺做改革时的来银罢了。到我们本地来的，主要不银呢，来古北南北团呢，有这些了，西北桥的七百南北十二七百的。加上本地大团呢，俺做了开的些些奇怪的呗。俺做开的些古怪的呗，是呢，嘴巴点边南北的呢，没几个拿着要的的，俺做西北桥的，恰吉他点不的呗，恰吉。 他没得不得呗，现在把的他得不赢了，大仙给一碗钱月吧，说给生气吃当糖，上路东当铁打，啤酒钱钱，一席糖，文具吃个热熟月，黄豆西北被铁打给，那么其他的一样容，黄豆西北能行，现在被吃我的呢，俺这一席糖，文具吃不够，现在被吃我的了，今年吃不饱糖，你呢，脸上有的。 我不你特地给一碗几个月吧，要么呢？刚才说没弄那个什么东西，来康熙了七八波鲜血，我是这边那不赢不的呢，俺就还喝什么的，是吧？这样俺就我就说不赢了，干了你，看的是那现在被吃的吃干给七八波的，干着你看的是那脸上有点我不，吃完我是就怪死，有点我不赢咋干了了看了过来。 我不打汤，改着了看了过来，我不嫌弃，老贵吧，对不对？咸阳，俺做木头节，别下节，大仙叔叔说，我送了这个的阿了，别吃下，老卖云点浆，西北北京的西北人呐，打老卖的看的，七八波银吧，来的看的是那云点银吧，接着老卖汤，将这云点银，特地给一碗几个月长，他说。 江西北吃我的，吃这他爹不赢不的，赌不的。第一呢，大仙给一碗吃不的，我那俺做本地了，大仙给一碗鸡吃那是完了。吃完康熙七百吃不饱了，打是写个月账，被地上了吃出的写不赢了，老么的我不打的，是完了。脸上有酒我不，吃完我是就怪死的，我不嫌弃九个月呢。 别提了，吃出的些不赢了，云点，现在的我不大些意思以为，可不给我不嫌的，这样俺都没去别想那这个的，别那新天气，那是新节，让人骂去，贪咱们送，得不啦？俺这一些不就学不赢了？但新天堂让人骂你的呢，我不打就完了，新堂。 看咱们的看的是呢，我不大些意思以为我不嫌的是罢了。且讲空了白酒提到南了亚裔呢，俺做大仙给一碗鸡蛋生来的，大仙叔叔我送当，同做俺做得不得咱们这里是罢了。虽不大些别呢，大仙叔叔做个主家，我们这吃土吧咱们这里，别那推荐俺做。 别记下节我都学不赢了，就学点点给拿了呀！俺做别点点的下节，看不讲了呀！伊呢，下面些别就了，大仙给一碗鸡骨塞了说吧，下面些别就给我不大仙我送汤，写不得不这些听见了呀！伊呢，俺做新天堂新叔叔我了呀，提起听见新年了我不打，新了我不嫌弃。 吃当月不的能行是吧啦？第一看的是呢，大仙说说我送哎。 통매 시제 멍시지레 다이네 나도 틱텐제 뭐부 다탕제 뭐부 시엔스 출루유버 티디라 껴양여레 껴카데스나 닥신소소 문진탕 우구뚝투바 잠레 문주이기 강탕 강기 뭐부 다탕 뭐부 시엔서 강탕 강대민기 주디 단다 무엇을 시에요 말이죠 봐라 세부라지 슈버이나 은주기 고방 어디 단다 시에요 말이 원디 다탕 시엔소소라 틱틴제 다탕 시엔소소 무엇을 숨부 태양 랄라부지 자원이니 말이 닥신소소 근데 지금 스구구 유메 은주 최구구 유메디 쭉쭉 두고 와도 와라 다오나 샤멍의 슈에기 낭도도 가데스나 다탕 시엔소소라 야이나 나도 세지기 다자제 문주기 이기 강탕 강기 랑그 주유도 교배 민식이 나나 죽제 그거 강탕 강댐배 주시해벌레 닥시엔기 고등 지다른 거봐 지다른 세배 주디 샴나 냥오도 슈구교래 광어 슈버능신 틱틴제 다탕 시엔세디 지루유바디니 카데스나 닥신소소 문지투바 잠레 문지이기 강탕강기 뭐부 닥신소 강탕강대민기 주디 마신바 양마나 문지기 고방어디 강이민디 마신바레 다오나 개세인간주 디신구구유나 차외민탕도아제 세지기다 조당디 신구구여레 네 대시에베 차외 민탕 도아제 세지기 다 조당 신바 최고고 요리 세기 깨져지 두가라 디 가르시에고 와르스나 차외 민베나 세제덥럽좀장뚱숭 루아라 시소기 차외 민탕 도아제 닥신소소 세외 둘루 줄루디라 제그유에 샤망에 대골기 줄루 닥신소소 세지기 다 치달 조에 추디골의 야이나 야제 피글룽딘 세바본 남라 오데 슈구이 샤마 슈에기 낭두 디시나 은주기 이기 남 랑의 주기도 교배 민시 이기 남라 거바 강기 치도 주민기 추디 내내 신주구리
1: 今天那么做公共上，当代天南村新新八天呢，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来前世，来前地南平江六的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拿一宿。
0: 我的汤这些需不用呢天啊大大些你是因为大个我不读过了大个我不够了你呢推送个男的推坦达瓦汤抓着天呢设计给大家鼓鼓药的养呢推送给男的坦达瓦推电白车外民的陪着当街大个我不咱们的呢设计药的地呢 大公我不搞了，退送那呢？退唐代外，查完名的家姑姑爷吧的，我的是。大大些你是以为我不嫌给搞了呀？那退送个男的，退毛把他抓着，三个我的。要么呢，俺就接着写路线写个团的写不呢？毛把查完名的，陪着当街，我不大些你是以为我不嫌呢？三娃吃姑姑爷的。 别去查下，完了，下面俺就别去看下去下。别拿新天气，拿是新界，大家能新界新北三百多，这是地恰东，这面土罗镇，完了俺就别去轻松下了，别西部地界了呀，你呢？下面俺就早前节一席堂，我的书记爷，别提大个能穷哎。 恰我铁大苍马罗，恰吉他爹不得，别拿借豆动对的不？苍马罗伊呢？恰吉他爹不得，恰吉他爹不得，如果用这看的是那新天堂新，他个能行个新不堂三百，这是堂恰，这么堂土罗说说，特地给一万钱要的，这张他爹不得，当先给一万几元了，但你把的看的是那。 他爹把银呐，大仙给一万七百的，被铁打了，大仙给一万九亿银把的，赌不的，完了。到那我不打你，狂动我的双十八能行，吃完康熙七百七百包蒜汤，我不嫌你吃完我是就不行，是吧？有句我不提了，写不完了。到那被铁打了一万七百银呐。